0: 우리나라 전통 악기 훈을 복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작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콘텐츠로 여러 이제 음악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또 창작의 영역을 확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1: 공연의 주인공은 편경입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깎아 만든 경도를 두드려 연주하는 악기로 두께와 크기를 달리해 음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장례식을 기록한 국장도감 의궤에는 영조와 정조의 무덤에 돌이 아닌 백토로 만든 도자기 편경, 와경을 함께 묻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0: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저 악기 연주법을 도용을 해보고 싶었지만 편경이라는 악기는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고 무거워서 실내악에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악기가 도자기로 한번 편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1: 도자기를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정확한 음정을 맞춰 완성한 도경 32개를 4개의 단에 매달아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2: 그곳에는 젊은 도공
1: 공연
2: 신은사니
1: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에서는 소리꾼의 낭독을 중심으로 7명의 연주자가 이야기를 펼칩니다. 연주자들은 연주와 함께 마을 사람과 거지, 신하 등 여러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몇 해째 전쟁과 가뭄이 이어지는 조선. 도공 심은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릇을 빚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3: 본의 아니게 연기까지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른 장치가 있습니다. 부채를 이제 거지 역할 같은 경우에는 다 찢어진 부채를 펼쳐서 얼굴을 가리면서 그걸로 표현을 하고, 그냥 양인들은 그런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쓰고, 그 신하 같은 경우에는 그이 족자 같은 걸 피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형식을 했고요.
1: 어느 날 심은사는 새하얀 도자기 조각이 청아한 소리를 내는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4: 무슨 꿈이지? 내가 꿈속에서 본 건, 아니, 꿈속에서 들은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 정말로 아름다운 천상의 음색이었어.

0: 심은산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좀 떠난 또 몽환적인 소리도 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경에서 울려 퍼지는 도자기가 품은 그 맑고 투명한 소리가 조금 더 영롱하게 들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존의 어떤 우리 전통음악에서 가지는 그런 아정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리드미컬하게 연주할 수 있는 도경 곡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1: 내일은 새로운
2: 도공 심은사는 꿈속의 소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의 여정은 도경과 북, 피리, 첼로, 디저리두 등 다양한 악기로 그려지는데요.
3: 국악기들이 일단은 가야금, 피리, 장구, 대금, 그리고 제가 복원해서 만든 후지라는 악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발, 라각 같은 그 대치사에 사용했던 또 전통악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디저리두라는 악기가 있어요. 호주의 전통악기인데요. 그 신비한 산에서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악기가 사용되는데, 굉장히 저음의 깊은 음을 쭉 깔아준 상태에서 우리나라 북이 이렇게 둥둥둥 울리게 되는 효과를 주는 악기인데,

0: 산에서 발견한 흙으로 꿈에서 본 도자기를 빚기 시작한 심은산. 흙에서 빚은 악기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1: 좀 더 두껍게! 좀 더 크게! 눈결 하나까지 흙에 담아야지.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만은 반드시. 가마에서 나온
0: 드디어 꿈속에서 들은 맑은 소리를 찾아낸 도공 심은산.
1: 심은산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맑은 소리를 나누기 위하여 궁에 찾아갑니다. 영롱한 울림이 편전을 가득 채우자 이 악기가 내어주는 맑은 소리는 거친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는구나.
0: 전쟁과 가뭄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안겨준 신비로운 악기, 도경. 심은산의 예술혼이 탄생시킨 도경은 이후 왕의 무덤에 묻히는 영광도 누립니다.
2: 창작 악기라는 독특한 소재와 음악을 통해서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소재이지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0: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공연에서는 음악극에 쓰인 도자기 악기 율기를 연주하며 흙이 빚어낸 울림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3: 2번 패턴.

0: 관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온기들 다른 소리도 들어보고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우리나라 악기인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새롭게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으로 만들어서 정말 즐겁게 잘 관람하였습니다.
2: 가족을 위해 역사적 기록에 상상력과 예술혼을 더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울림이 앞으로도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3: 네, 편경의 맑고 시원한 소리 잘 들으셨나요? 공간 서리서리의 송경근 대표는 한국 전통악기 훈, 전통편경 와경 등 전통악기를 직접 복원해 소리를 공예하는 남자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공연에 사용한 편경인 도경도 직접 도자기를 깎고 갈아서 하나하나 음정을 확인해가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대를 잇는 예술혼을 그려낸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는 내년에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잠들어있던 도자기의 소리가 전하는 깊은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판소리에서 득음의 경지에 오른 소리를 수리성이라고 하는데요. 목이 쉬었다 풀렸다 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얻어낸 결과물로 쉰 듯하면서도 속이 꽉 찬 거친 소리를 최고의 성음으로 칩니다. 수리성의 세계가 국악관현악 무대에서 펼쳐졌는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입니다. 수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국창 임방울인데요. 임방울 선생이 자주 불렀던 곡이 춘향가의 쑥대머리로 특히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통성에 수리성 특유의 거친 질감을 더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그려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금 명인 류근화, 명창 장문희부터 국창 임방울 선생의 외손녀인 소프라노 박성희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는데요.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수리성의 향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4: 대금의 경지, 수리성으로 되살아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 임방울의 외손녀 박성희 소프라노 출연. 국악과 소프라노의 협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한여름밤의 국악관현악.

지난 7월 16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이 열렸습니다.

0: 열렸는데요. 득음의 경지를 이르는 최고의 목소리 수리성을 주제로 국내외 최정상급 국악인과 성악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소리의 미학을 찾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1: 가장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단 연주하고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광주는 다른 고장에서 100분 있는 거하고 비견이 안 될 만큼 한 분. 둘째 줄에 우리 판소리 명창 임방월 선생님 계시잖아요. 새로 태어난 우리 고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출연자분들이 전부 다 최고의 그 소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 그 극한의 최고의 득음의 소리를 수리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리성이란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149회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0: 천부적인 성음을 타고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을 잇는 공연 수리성. 동부민요의 대표 선율인 메나리 토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이 그 천문을 엽니다.

이어서 류구나 명인이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를 선보였는데요. 이 곡은 감각과 무의식의 흐름에 집중해 자신의 심연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인천과 황해 어촌 민요인 나나니 타령을 모티브로 한 춤을 위한 나나니입니다. 척박한 환경을 버텨낸 민초들의 생명력을 경쾌하게 펼쳐냅니다.

0: 진짜 우리 광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임방울 명창입니다.
1: 섬세하고 화려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박성희.

오늘 무대에선 임방울 명창이 즐겨 불렀던 쑥대머리를 열창했는데요. 웅장한 국악 반연악 위에 더해진 소프라노의 음색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애절함을 색다른 감동으로 전합니다.

0: 이번 수리성 공연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임방울 선생님이시고 또 사실 외할머니께서 한혜순 명창이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한국의 전통 소리, 전통의 문화, 전통의 음악을 진짜 세계화 할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연의 마지막은 박승희 예술 감독이 작곡한 판페라 쑥대머리가 장식합니다. 판소리와 오페라가 결합한 이 작품은 전통 사설에 국악관현악과 합창을 더해 우리 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는데요.

0: 우리 소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통렬함, 이 강렬함, 그리고 거짓 도치 다 쏟아내는 이 소리가 우리 것이구나. 이 판소리에 정말 가장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득음의 경지, 수리성으로 완성된 국악관현악의 깊은 울림. 시대를 넘어 울려퍼지는 국창 임방울의 수리성.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2: 네, 우리 소리의 애절함과 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함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멋진 무대였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통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연주회인 만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판소리, 성악, 판페라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공연의 마지막 곡인 쑥대머리는 박승희 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작곡한 판페라로 장문희 명창의 소리와 관현악, 남성합창을 결합해 색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득음의 경지라 불리는 수리성, 오랜 수련 끝에야 얻어진다는 소리처럼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국악과 서양음악이 만나 새로운 울림이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 앤 사람. 전통을 넘어 우리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경연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20회를 맞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죠. 국무총리상이었던 대상이 올해부터는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면서 그 가치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 대회에서 젊음과 패기로 대상을 수상한 팀, 바로 개호주 밴드인데요. 자,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개호주 밴드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2: 네, 다시 한번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장구 꽹가리 치고 있는 연이자 박주환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4: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대표이자 국악 타악과 드럼을 맡고 있는 유지산입니다.
2: 아, 대표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는 리더를 맡고 있는. 네. 예, 예. 두 분 다 국악을 전공하신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2: 근데 그날 무대에서는 드럼을 치셨잖아요.
3: 네.
2: 드럼은 그냥 따로 배우신 거예요?
4: 네, 따로 공부를 해서. 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2: 아, 타악은 국악이나 서양 악기나 좀 하나로 통하는 그런 게 있나요?
4: 네,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편하게
2: 어렵지 않게. 네. 어, 그렇군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4: 배운 지는 1년 조금 안 된.
2: 근데 그 정도로 연주를 하신 거군요.
4: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2: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예. 근데 장구하고 꽹과리를 아주 신명나게. 아, 네. 쳐주셨습니다. 네. 원래 타악 전공이신가요?
3: 네, 저는 원래 연희과라고. 이제 뭐 풍물, 탈춤. 네. 뭐 무속 뭐 이렇게.
2: 아, 탈춤도 줘요?
3: 네, 저희 과에선 다 합니다.
2: 다재다능한 두 분이 오셨지만 사실 개우주 밴드의 멤버는 더 많잖아요.
3: 맞습니다.
2: 총 6분이었나요?
3: 네.
2: 그리고 홍일점 한 분이 계셨고.
4: 네, 검은고하는.
2: 검은고. 네. 예. 그렇지만 오늘 대표로 두 분만. 네. 또 나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리더니까 오셨을 거고.
3: 네.
2: 예, 우리 주환 씨는요?
3: 컨택을 받아가지고 리더의 컨택.
2: 아, 그래요? 다른 라디오는 우리 뭐 홍일점인 여성분도 같이 가고. 네. 다른 멤버들하고도 갔었는데 오늘은 컨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4: 또 끼도 제일 많기도 하고.
2: 그래요?
4: 네, 말도 잘하고 이래서. 같이 나왔어요.
2: 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이름을 듣고.
3: 네.
2: 피식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3: 네.
2: 개호주 밴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4: 이제 개호주 밴드는 순우리말로 새끼 호랑이를 뜻하고 있고요.
2: 네.
4: 그리고 이제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담아보고자 해서. 지었습니다.
2: 네. 여섯 분이 다 같이 활동하던 팀인가요?
3: 아니요. 이 팀을 위해서 사실 모였다고 하는 저희가 이제 또 동료들이거든요.
2: 오, 사실. 21세기를 위해서 여섯 분이 뭉친 거예요?
4: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활동을 위해서 모여서 시작을 21세기로 해보자.
2: 네. 아 그러면 꼭 대회를 나오려고 뭉친 게 아니라 네. 개호주 밴드로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해서 여섯 분이 모였는데 네. 21세기가 첫 번째 어떤 네, 대회이자 맞습니다. 무대가 된 거군요. 네. 야 그런데 하자마자 대상.
3: 예, 네. 너무나
2: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3: 감사하게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그러면 이제 여섯 분이 뭉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4: 이제 올해 2월쯤에 모였습니다.
2: 2월에?
4: 네.
2: 어떻게 다들 그럼 알게 되신 사이예요?
4: 이제 처음에는 네. 주한 이 친구가 네. 저랑 같은 연습실 선후배 사이여서 네. 같이 하자 했고
2: 먼저 두 분이 모아졌고 네. 네. 네. 그다음에?
4: 그다음에 주한이가 재휘 보컬을 이제 데리고 오고
2: 원래 뭐 친구였어요?
3: 네.
2: 네.
3: 친구입니다.
2: 보컬을 섭외했고 네. 그다음?
4: 그러고 이제
2: 기타 있잖아요, 두 분.
4: 네, 기타랑 베이스는 또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네, 그렇게 구하게 되고 네.
2: 검은고는
4: 네, 이제 국악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네. 검은고를 구하게 됐습니다.
2: 근데 국악기도 많잖아요.
4: 네.
2: 특히 현악기도 뭐 가야금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뭐 아쟁도 있고 해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검은고 연주자 혼자 딱 이제 여성분인 것도 특이했지만 혼자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게 유니크했거든요. 네. 검은고라는 악기를 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3: 처음에 그 락커빌리라는 저희가 그 장르를 잡았는데
2: 네.
3: 그 락커빌리 장르에서 이제 콘트라베이스 하는 걸 보고
2: 아,
3: 아 이건 검은고랑 좀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검은고를 하는 건 어떻냐라고 지산 형이랑 얘기를 해서
2: 뭐 음역대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소리가 좀 네, 네, 비슷한 질감, 느낌을 네, 낼 수 있어서
3: 네.
2: 아 그렇게 해서 검은고 연주자를 네. 또 섭외를 하셨군요. 그런데 원래 그럼 이 노래 장기타령이었죠?
3: 네. 맞습니다.
2: 그럼 이 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4: 처음에는 창부타령으로 하나를 만들었었고
2: 아 다른 곡이 있었군요.
4: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해서 이제 주한이가 장기타령이 어떻겠냐 해서 장기타령으로 그러면은 락커빌리를 조금 결합을 해서 만들어보자 네. 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2: 락커빌리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4: 그거는 이제 제가 일본을 이제 갔다가
2: 네.
4: 거기서 라이브 펍을 이제 들리게 됐는데
2: 여행을 갔다가?
4: 네. 네. 라이브 펍에 갔다가 거기서 락커빌리 장르만 연주를 하는 그런 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 네.
4: 거기서 그 음악을 듣고 좀 그 분위기나 그 장소에 좀 취한 그런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랑 같이 민요를 합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제 주한이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2: 락커빌리가 어떤 장르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4: 로큰롤의 시초라고도

0: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엘비스 프레슬리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1: 그냥 락큰롤이라고 생각해도
0: 네,
1: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네. 오, 그러니까 저는 컨트리 뮤직 이런 네. 느낌도 받았는데 다 그 비슷한
0: 네,
1: 느낌의
0: 블루스나 장... 네 컨트리 뮤직이나 같이.
1: 그 민요랑 참 잘 어울릴 거라는 느낌이 딱 그 공연장에서 들었어요?
0: 네,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저희 한국 공연도 흥도 나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분위기가 결합이 되면 너무 네. 좋겠다 싶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벌써 여섯 번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MC를 맡았던 것 같아요. 매년 정말 색다른 팀들, 그 다음에 아주 특출난 연주자들 이런 분들이 경연을 펼치는데 정말 올해도 어떤 팀이 나올까? 이런 기대를 안고 갔고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고 또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됐었는데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팀이 수상을 했고 사실 제작 분들 그다음에 저희 MC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내기처럼 해보거든요. 어떤 팀이 대상 받을 것 같다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개우주 밴드를 픽했었어요. 근데 정말 딱 대상을 수상하는 걸 보고 와 역시 사람들이 느끼는 비슷한 감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당사자 분들께서는 열 팀을 쭉 계속 봐왔잖아요.
0: 맞습니다.
1: 본선 무대에 이렇게 딱 추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대상까지 욕심을 내봤었나요? 아니면 우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위권일 거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2: 저희가 사실 딱 열 팀 이제 리허설도 보고 네. 이제 인스타그램에 미리 네. 보기가 올라오잖아요.
1: 네.
2: 그걸 보고 이제 보면서 와, 큰일 났다. 우리만 괜히 약간 좀 뭔가 우리만 우리 좋다고 하고 있구나. 남들은 좋은 음악 하고 있는데
1: 네.
2: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1: 네, 네.
2: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는 우리께 좋다고 해서 붙여줬으니 우리 것만 잘하고 내려오자. 딱 그 생각을 하고
1: 네.
2: 이제 무대 뒤에서도 이제 벌벌 떨면서 아,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이러고 있다가 경연 들어가고
1: 네.
2: 끝내고 나오면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고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1: 그렇군요.
2: 네.
1: 아니 그리고 또 번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연 맞아요. 대회에서는. 네. 근데 딱 10팀 중에 5번을 뽑았어요.
0: 맞습니다.
1: 그 금손은 누군 거예요?
0: 그 홍유점은.
2: 네.
1: 어머머머. 야 그랬구나.
2: 네.
1: 그럼 2월부터 이제 팀을 모아서 6월에 대회를 나오기까지 마찰은 없었어요?
0: 마찰 많았죠.
1: 많았어요?
2: 네. 정말 많았습니다.
1: 어떤 부분에서요?
0: 곡을 만들면서도 많았고 뭐 이 곡을 선택하면서도 조금 마찰이 있었고, 네.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가자, 여기서는 저렇게 가자 하다 보니까 또 의견이 통합이 안 될 때도 있었고.
1: 그렇죠.
0: 네. 이런
1: 그러면 곡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산 씨가?
0: 아니요, 저희 다 같이.
1: 다 같이 만들어요?
0: 네,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1: 음악을 다 같이 만들었어요?
0: 네.
1: 오, 신기하다. 각자 맡은 악기에 대한 거를
0: 네.
1: 자기가 맡아서.
0: 그래서.
1: 그거를 이제 조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네.
1: 리더로서 6명이면 또 적은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조율하느라 힘드셨겠어요.
0: 뭐 네 그렇긴 한데 뭐 다들 뭐 나이 차가 좀 나서 그런지
1: 네.
0: 잘 들어주더라고요. 또
1: 제 형님이라서 리더를 네. 맡게 되신 거예요?
0: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1: 만들기도
0: 이래가지고
1: 했고.
0: 네.
1: 그렇군요. 아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벌써 20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발표된 곡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 그 목표가 국악의 현대화 그리고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는 어떤 등용문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매년 정말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년 정말 수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멋진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연 때 심사를 맡았던 윤일상 작곡가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대중성, 작품성, 독창성이 모두 다 훌륭하고 연주가 매우 뛰어났다.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밴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멘트에 대해서?
2: 뭐
1: 만족스러우세요?
2: 너무나 뭐 감개무량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1: 좀 극찬을 받은
2: 네.
1: 그런 느낌인가요?
2: 네. 네.
0: 뭐 물론 저는 드럼을 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연주력으로는 너무 극찬이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잘 하지만
1: 네.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라 그런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떨리는 경연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굉장히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보여서 아, 이 패기가 대단하다 그리고 굉장히 흥겨운 노래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 왜 주건이 박건이 연주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보컬이 맞습니다. 이렇게 기타에도 한번 갔다가 뭐 드러머에도 갔다 이런 그런 퍼포먼스들이 네. 신인 밴드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대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됐었어요. 어땠어요?
2: 그 무대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정말 심장 소리가 귀에서까지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는데 네. 이제 막 장구 치다가 긴장이 이제 풀리면서 빙가리 잡고부터는 오케이 이제 내 시간이다 해갖고 이제 나가서 재휘랑 보컬 친구랑 같이 좀 재밌게 네. 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의상도 굉장히 센스가 있었어요. 양복 재킷을 입고 그 위에 갓을 쓰고 안에는 한복을 또 네. 입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0: 이제 뭐 조선 후기 사진을 보다 보니까 네. 갓에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뭐 이제 한복도 요즘 한복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다가 락커빌리에서 입는 양복을 한번 입어보자 두루마기를 벗고 양복을 입어보자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1: 양복도 좀 약간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예전 느낌의 그런 예, 색깔이며 디자인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창모 타령을 먼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장기 블루스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곡 선택은?
0: 이제 창부타령 같은 경우는 민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부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창부타령을 선택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장기타령 같은 경우는 이제 락커빌리 장르를 보다 보면 좀 가사가 많은데 저희 네. 민요 같은 경우는 가사가 많은 것보다 이제 기교나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락커빌리에는 딱 들러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장기타령은 가사 사설도 많기도 하고 와다다다 이렇게 뱉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장기타령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거기서 또 여섯 명의 의견이 잘 모아졌나 보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 팀이 이제 본선 무대에 오르고 사실 본선 무대에만 오르면 모두 다 수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대회의 좋은 점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약간 다른 팀들 중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 팀은 참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무대적으로 본받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팀이 또 있을까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개호주 밴드랑 네. 또 밴드 팀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연명관 팀. 네. 그 팀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밴드니까 밴드 대 밴드니까 네. 괜히 약간 좀 견제되고 기대되고 또 곡도 들었을 때 곡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긴장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지산 씨는요?
0: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요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제 이사이 팀이 네. 네, 너무 좀 좋더라고요.
1: 맞아요.
0: 여창에 맞아요. 딱 맞게 작곡도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팀.
1: 그러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무대들도 좀 보셨나요?
0: 네.
1: 선배들의 무대?
0: 네.
1: 거기서는 어떤 무대가 제일, 어떤 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2: 아무래도 제 전공이 연희이다 보니까 오름새 팀.
1: 오름새, 작년에 네. 대상 수상한.
2: 맞습니다. 네.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오름새 좋아. 팀. 네.
1: 지산 씨는?
0: 네, 저도 오름새 팀이랑 작년에 아마 그 가야금 네대로 사물놀이 네, 했던 네. 사금놀인가? 네, 그 팀이 되게 좋습니다.
1: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축하 공연 무대를 네. 오름새가 펼쳐줬고 그 다음에 함께 또 무대에 서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두 분도 같이 무대에 서셨나요?
2: 저는 같이 하고
0: 네. 저는 안 하고
1: 안 했었고 같이 연습도 했어요, 그러면? 네, 오름새 맞습니다. 팀하고? 네. 어땠어요?
2: 좀 괜히 약간 좀 이제 팬 약간 되게 연예인 만난 기분으로 팬심으로 이제 네. 보면서 와 멋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1: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름새 팀에?
2: 그 오름새 송창현 네. 형이랑 같은 또 레슨실 선후배다 보니까 또 만나서 인사도 하고
1: 아니 그 연습실이 어디길래 거기가 약간 거기도 스타의 등용문이네요.
2: 아 또 이건 또 다른 또 연습실인데
1: 아 연희하는, 다른 연습실?
2: 네 연희하는 연습실이어서
1: 맞아 네. 그분은 또 상모도 돌리고
2: 맞습니다.
1: 네, 다 하시니까 그래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립니다.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음악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기회와 혜택이 지금 예정돼 있나요?
0: 도남문 국악당에서 공연이 잡혔어요. 섭외가 들어와서 네.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0: 그리고 또 여러 다른 페스티벌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1: 오기
0: 있습니다.
1: 시작했어요.
0: 네.
1: 야, 이제 진짜 제대로 밴드로서 많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네요.
0: 네.
1: 네,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0: 너무 네, 기대도 되긴 하는데
1: 네.
0: 레파토리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지금
1: 오.
0: 좀 안고 있고 이 대상 팀이다 보니까
1: 네.
0: 어쨌든 이 공연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1: 그렇죠.
0: 네, 확실히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곡 작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0: 네.
1: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계속 이렇게 민요와 락커빌리를 결합한 음악들?
0: 네, 그런 음악들을 주로 가지고 가고
1: 네.
0: 이제 다른 분위기로 이제 동해안 별신굿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살풀이 장단과 거무장단을 좀 활용을 해서 곡을 또 만들고 있고요. 무용도 같이
1: 무용도요?
0: 네,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아, 그럼 멤버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0: 아니,
1: 아니면
0: 무용은 이제
1: 콜라보?
0: 객원 네, 식으로 콜라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1: 이야,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음원도 이제 발매를 하실 거고, 음반도 나오게 될 테고, 이제는 정말 예술가로서, 예, 음악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도, 이번 대회도 권송희 음악감독께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개우주 밴드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2: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음향 밸런스가 이제 거문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건 일렉 기타고 일렉
1: 그러니까요.
2: 베이스인데 거문고는 어쿠스틱 사운드다
1: 네.
2: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앞에 보컬하는 이제 민요하는 재휘가
1: 네.
2: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밴드 보컬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1: 오.
2: 이제 그 약간 무대 매너라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어색했는데 그런 걸또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1: 네.
2: 거리를 주셔가지고
1: 네네.
2: 그걸로 이제 꽹가리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1: 네.
2: 사실 권송이 음악 감독님이 주신 소스가 아닐까.
1: 그 무대의 경험이 이제 밴드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군요.
2: 맞습니다.
1: 근데 저도 정말 놀랐던 게 진짜 다 소리가 세잖아요.
2: 네.
1: 뭐 장구도 그렇지만 꽹과리, 일렉 기타들이 얼마나 소리가 크고 막 드럼도 신나게 때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거문고 소리가 또 너무 잘 들려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영상을 다시 봐도 거문고 소리가 묻히질 않더라고요.
2: 네.
1: 그런 또 조언들이 다 있었군요.
2: 맞습니다.
1: 예, 오, 놀랍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은 국악인, 신진 국악인들이 올해 21세기 무대를 보면서, 개우족 밴드를 보면서 내년에 우리도 좀 도전을 해보고 이런 음악을 해봐야겠다 꿈꾸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을 좀 해준다면, 대상을 받는 팁을 좀 전해주시죠.
0: 뭐 본인이 행복하게 좀 음악을 할수 있는 본인이 즐기면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면은
1: 네.
0: 자연스럽게 수상도 따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1: 너무 이상적인 말인데요. 정답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예, 우리 주한 씨는 어떻게?
2: 저는 사실 자기 본인의 색깔을
1: 네.
2: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든 눈치 보지 말고
1: 네.
2: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진짜 이렇게 계속 비교하게 되는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2: 네.
1: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즐기면서 하면 된다. 그리고
2: 맞습니다.
1: 내가 잘하는 음악을 하면
2: 네.
1: 된다라는 또 꿀팁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개우주 밴드로 꾸준히 활동을 해 나가실 거고 여러 무대에서도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음악인, 어떤 밴드가 되고 싶은지 각오나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0: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하고 할수 있는 종합 예술인이 되고 싶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밴드로서는 그래도 국악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민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주한 씨는요?
2: 저는 이제 저의 전공이 연희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이제 청자 앞에서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는 게 모두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1: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술이다.
2: 네. 아,
1: 알겠습니다. 자, 새끼 호랑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음악과 무대로 많은 분에게

0: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기를 저도 응원할 거고요. 서도 밴드, 고영렬, 억스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경연 대회로 자리 잡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움을 더해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창작 국악의 흐름을 이끌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올해 대상 수상 밴드, 개우주 밴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 예술진흥재단 신진 국악 실험 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 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충주는 가야금을 만든 우륵이 머물렀던 도시로 충주 탄금대는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대통령상을 향한 전국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전이 8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우륵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악의 전통을 잇기 위해 1977년부터 시작한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는 국내 대표 가야금 경연대회로 올해 벌써 49회를 맞이했는데요. 대회에서 전국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가 참가해 독주와 병창, 중주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고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는 부문별 최종 본선 무대가 꾸며집니다. 총 6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는데요. 일반부 대상은 대통령상을, 대학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전통 가야금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정과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정치 같.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이 학기는 이제 북한 학기의 소해금이라고 하고요. 작은 해금이라는 뜻이에요. 196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사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폭이 아마도 해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넓다고 봐야 되겠죠. 해금이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소리와 또 이제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0: MR 없어도 되는데.
1: 어, 난 MR 필요 사실.
0: 그 나는 이거 MR 없어 뭘 하지?
2: 무슨 곡?
1: 서정적인 거 뭐 첫사랑이랄까.
0: 뭐야?
1: A잖아.
0: A라고?
2: A 갔다가 이거 카메라 걸리거든.
3: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이게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노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게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뿌리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죠.

0: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1: 아, 저희 또 이렇게 문화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2: 또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악기가 대한민국에 딱 한 대밖에 없고

연주자를 예전에 봤었고 제가 봤던 연주자보다는 북한에서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한국 와서는 뭐 이제 자신감이 많이 뿜뿜 솟아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 강은요, 북한에서 발원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흘러서 남한 강하고 만난대요. 전혀 다른 갈래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음악이나 삶도 이런 강처럼 되고 싶거든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우네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김도훈 친구의 회심곡입니다. 회심곡은 불교 의례에서 자주 불리는 민요 성향의 가사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효행과 선행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가사에는 인간의 출생, 노년, 죽음과 저승 심판, 그리고 천도제로 극락을 구하는 구절이 반복되며 지역과 전승에 따라 형태가 다양해진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때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신곡의 깊은 가사와 소리를 들으니 자연스레 부모님 생각도 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무대였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성민지 선배님의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중 중무리부터 자진무리입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는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산조이며 깊은 농형과 다양한 식임새, 리듬으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또한 우조, 평조, 계면조, 경조, 강산조의 선율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분위기의 전환이 다채로운 것이 특징인 무대입니다. 그럼 성민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가야금의 선율이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무대였습니다.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는 흐름이 마치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을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우리 전통의 멋을 담은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정가다 나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예전보다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가다 나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창법으로 매화꽃처럼 은은하게 스며드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귀로 듣는 꽃구경을 제대로 한 것 같네요. 그럼 이어지는 무대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무대는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한영숙제 박재일류 태평무입니다. 한성준, 한영숙, 박재일로 이어지는 국과무용유산 태평무는 국태민왕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왕과 왕비의 마음을 담은 애민사상과 주제정신이 강한 한국의 대표적 전통무용입니다. 궁중정제의 우아함과 절제미, 그리고 민속무용의 흥과 신명이 한 작품에 어우러져 있는 독보적인 예술성을 보이며, 특히 다양한 장단의 변화와 민첩한 발디딤이 특징인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그냥 멋있다는 말로는 부족한 무대였습니다. 우아한데 또 강하고, 강한데 또 품격이 느껴지고, 거기에 은근한 카리스마까지. 무용을 통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좋은 친구들의 수군가중 호랑이 부름부터 자라 목내력 대목입니다. 이번 무대는 저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수군가중 호랑이 부름은 호랑이를 토끼로 잘못 알고 불러 호랑이가 내려오면서 자라와 함께 통성명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럼 소리 좋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호차를 등산을 올렸다 날리면 얼씨구 춤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날리면 좋다 춤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날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날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그때요, 별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뻗뻗 터여 대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보는디요.

불러노니 첩첩 산중에 호랭이가 생엄마이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한 마리 전부 붕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제나 같은 발동으로 엄동 사람 냈을 경으로 잘

0: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쇳돈 같은 것밖에는 없지.
1: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모아도 둥글, 저리 모아도 둥글, 우정의 납작이냐!
0: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아무 대답이 없지.
1: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0: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이뿌리만 내어
2: 자,
0: 우리 통성명합시다.
1: 아이가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2: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오.

0: 열는데요. 목을 길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바싹 달려들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마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0: 오, 이놈, 내 목 느릭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3: 우리 수국에 양아야!

0: 거시기를 꽉 물고 뺑뺑 돌아놓은 것이 호랭이가 으뜩해 아팠던지 거기서
1: 저 함경도 세수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헤꿨다.
2: 수군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생동감 있게 풀어낸 무대였습니다. 호랑이와 자라의 에피소드 재미있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 흐름 그대로 더욱 흥겨운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소고춤입니다. 소고춤은 작은 무기인 소고를 들고 경쾌한 장단에 맞춰 흥과 멋을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 민속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쾌한 우리 장단. 작은 소고에 좋고 신나는 장단 소리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고 리듬을 타게 하는 신명나는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우리 국악의 다양한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죠?
1: 네!
0: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무대는 더욱 신명나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누어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에 예술화하였습니다. 오늘 303회 영재한음회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이 무대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항상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태린이었습니다. 얼씨구!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16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 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데이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리랑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랑은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능 소리꾼 김유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1: 무소시 구목이 소

0: 네, 소리와 베이스 기타가 만나 더욱 애절했던 이별가를 들어봤습니다. 아, 언제나 들어도 김유리 씨의 성음은 정말로 그 애원성을 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김유리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꾼 김유리입니다.
0: 아, 저희 아지트에 오신 걸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너무 반갑네요. 우리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상봉을 하네요. 네. 오늘 정말로 모습이 약간 청담동 귀부인 같은데.
1: 아, 네. 제가 아, 김준수 씨 만나러 온다고 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죠.
0: 몇 시부터? 몇 시부터 하셨어요?
1: 6시 반에 일어났어요.
0: 세상에. 그런데 저희 아지트를 위해서?
1: 네. 제가 김준수 씨의 아지트는 너무 저한테 특별한 곳이니까. 네. 제가 원래 늘 머리를 묶어요.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머리도 한번 풀어보고.
0: 아주 머리에 지금 그 기름기도 잘 흐르면서. 네.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머리 뽕이 정말 잔뜩 살아있어요.
1: 오늘 보고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지트에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리꾼 김준수 씨의 아지트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즐겨주세요.
0: 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소리와 우리 베이스 기타로 이별가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언제나 들어도 이별가는 사실 애절하고 또 슬프기도 네. 하고 또 김유리 씨의 성음에서의 어떤 나오는 애원성이 더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곡에 대한 좀 잠깐의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서영도 씨와 제가 오티움이라는 앨범을 발매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수록된 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절통곡이라는 춘향가 중에 이별가로 네. 아주 눈대목이죠. 그쵸. 그 소리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덧대서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해가지고 서영도 씨와 함께 네. 그렇게 탄생한 곡입니다. 네. 아,
0: 어쨌든 이게 전통과 현대를 또 넘나들고 계시고 우리 전통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마음으로 또 하고 계실까요?
1: 어떤 마음이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고 네.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판소리라는 것이 아예 우리의 그 기본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고 아직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음악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도전이 생겼을 때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김유리 씨도 전통 무대

0: 그리고 또 이런 우리의 판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 그리고 또 음악극 활동도 했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마당놀이에 또 도전하면서 네. 그중에서 홍길동 온다의 홍길동 역을 맡았어요. 네.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이제 남성의 역할인데 뭔가 무대 위에서 작지만 좀 거인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아주 단단했어요. 이 마당놀이의 특성상 관객들과 주고받는 어떤 에너지의 호흡,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애드립이라든지 네. 약간 즉흥성이 되게 강한 장르긴 한데
1: 그렇죠.
0: 저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장르기도 해요. 네. 그걸 한번 해보면서 어떠셨어요?
1: 처음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마당놀이는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노는 장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네.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늘 재밌었으니까. 근데 막상 그 무대에 서니까 와 정말 이 사방이 객석인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게 완전히 관객과 그냥 호흡만 하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다가 네. 또 확 풀어졌다가를 끊임없이 이 두 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게 남자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좀 좁고 작고 게다가 여자인데 이거를 여자의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자로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무대에 올라가고 정말 역시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연습실에서 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공연을 마쳤고 그리고 그 사실 제가 남자의 몸짓을 해야 될 때 그 김준수 씨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0: 제 영상을요?
1: 네. 어사출도 하실 때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 남자라면 좀 이런 식으로 펴지 않을까? 그런 걸 보고 연구를 정말 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0: 왜 그런 얘기는 사실 공연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1: 사실요. 한번 했는데 네. 잊으셨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우리가 바쁜 중에 나 너 영상 봤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0: 제가 이제 김유리 씨의 그 마당놀이의 홍길동 역을 하는 걸 봤었는데 진짜로 많이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무대를 통해서 진짜 저도 많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특히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던 부분이 이제 와이어 액션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와이어를 타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누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1: 네.
0: 그런 것들을 어떤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막 되게 남성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연기 톤과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마마마마마마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1: 네.
0: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갑자기 오늘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0: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약간의 약간 그 맛을 한번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1: 마르카리아 싹티 퉁퉁퉁 사우라 김준수 씨 때문에 제가 이렇게
0: 약간 해리포터 같았어요. 네. 지금 네. 해리포터
1: 땀나는데 잠깐 들어갔다
0: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어떤 연기 톤과 남성적인 그 톤을 무대 위에서 너무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홍길동이었지만 여성이 표현하는 홍길동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는 정말 홍길동처럼 그 캐릭터에 분해서 너무나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잘 이입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사실 또 남성 역할을 처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1: 또 제가 언제 했죠?
0: 우리 학교 다닐 때 조조 역을 했었잖아, 조조 역.
1: 맞아. 저희가 학교 이 선후배 사이예요. 네. 제가 선배인데
0: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1: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벌써 한 3, 4년 넘었 15년 넘었겠죠.
0: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고 네. 또 4학년 선배님이셨으니까
1: 맞아요. 그때 저희가 학교에서 적벽이라는 이제 극을 했었는데 그때 준수 씨가 이제 키도 크고 관우 역할을 맡았고 제가 조조 역할을 맡았어요.
0: 네.
1: 근데 이제 4학년과 1학년이면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후배인데 제가 이 관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준수가 그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4학년 선배를 이러고
0: 그래서
1: 이렇게
0: 눈 내리 깔고 이렇게 네.
1: 그때부터 그랬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추억도 있고 또 그 또 무대 위에서의 이제 그 홍길동 역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그 통화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1: 네.
0: 김유리 씨가 이렇게 음악극부터 해서 마당놀이 그리고 뭐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소리꾼이기도 한데 또 어쨌든 소리를 가장 잘하고 싶은 또 그런 욕심 있는 소리꾼이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완창 또한 무대를 계속 꾸준하게 했었는데 뭐 사실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창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의 판소리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정말 그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0: 네.
1: 너무나 저는 위대한 음악

0: 이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 그 사설의 깊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안에 정말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왜냐면 해학과 풍자로 그 이야기를 녹여내는 이야기의 깊이가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렇죠.
0: 창법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신을 쓰면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쉽게 가질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쉽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제가 이토록 애절했을까?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잘하고 싶고 또 너무 사랑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판소리는 마력이 있다 그랬어요. 매력이 네. 아니라 이건 정말 한 번 빠지면 한 번 이 맛을 알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근데 그 맛을 아마 저도 그렇고 준수 씨도 그렇고 우리는 알아버린 거죠.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창을 마치고 나면 진짜 이 갈비뼈 사이사이로 온 장기가 정말 끊어질 듯 아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근데 또 이 완창했을 때 그 도파민, 그 희열이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쌓이는 게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아, 또 공부를 해야지. 또 무대에 한번 나를 증명하는 순간을 가져야지. 그런 때가 오면서 또 완창을 이렇게 몇 번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판소리의 정말로 온전한 멋과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완창 판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 판소리의 매력과 그 마력에 푹 빠져 드실 겁니다. 긴 서사가 주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완창 판소리를 한번 관람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지트에서 진짜 우리 전통의 소리 예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0: 네.
2: 그 소리가 어떤 대목인가요?
0: 어사 장모 상봉 대목이고요. 이제 이몽룡이 과거 급제한 다음에 남원에 돌아와서 봤더니 이제 춘향 모친이 이제 빌고 있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어사 된 게 우리 춘향이는 또 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장모님도 향단이도 춘향이도 이렇게 빌고 빌어서 이렇게 내가 된 거였구나 네. 하면서 만나는 대목인데 이제 거지 형색으로 암행어사니까 그렇게 네. 가죠. 고 대목입니다.
2: 아,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네,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소리의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그럼 김유리의 소리로 판소리 춘향가중 어사상봉 대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 그때 어사 또 춘향 문전에 당도하여 허허 내가 어사 온 것이 선영덕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정성이 절반이 넘는구나. 허나 내가 이모냥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상추쌈을 당할 것인즉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춘향모 깜짝 놀래.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성조조 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바깥에서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너 잠깐 나가 봐라. 향단이 총총 나가더니 여보시오 거 누구를 찾으시오? 오 너희 마님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거냐. 너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안에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디요? 허허, 거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으니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님, 그 사람이 따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뭐 그렇게 딸 것 없이 잠깐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급살 맞으려나. 네가 그 사람더러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춘향 모친, 형세가 이리 되니 저런 거린들까지도 조롱을 하는가 싶어 홧김에 거린을 쫓으러 한번 나가 보른디. 남원 포종의 성외 성내 나수어 문들 못 들었나 내 신수어 불길허여 문함동녀 딸 하나 금혹같이 길러대어옥 준 것 넣어두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양 동양 없내어서 가소서가 늙은이 망령 늙은이가 망령 동양은 못 주나마 박쪽쪽찾게 난격으로 구박 출문이 웬일이여 경세 우경 연헌이 자네 보는 지가 오래여 새거 흰두백 건이 백 빨이 완연허여 자네 일이 허허 바라니세 내가 왔네 내가 왔어 허허 자네가 나를 몰라 나라니 누구여 해는 저물어지고 성부지 명부지 헌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자네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해성이 이가라 해도 날 몰라 이가라니 어떤 이가요 성안 성외 많은 이가 어느 이가 둘 내가 알아 홀치인지 네 알았네 자네

0: 동문안 희한양님 아닌가? 아니 그 서방 아니로 세.
1: 다?
0: 그러면 자네가 누구요?
1: 얼씨구다.
0: 장모 망령.
1: 좋지.
0: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야. 남원듬대 오입쟁이들 아니 곱고 동로거대 내 딸아리를 준양이가 양반 서방을 넣었다고 공연이 비워허여 내 집 문전을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허고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예 장모라면 환장할 줄로 보기실래 어서가소 어서가
1: 다 얼씨구다
0: 장모 망령 우리 장모가 망령 장모가 나를 모른다고 허니 거주성명을 일러주지 서울 삼척동 사는 춘향 서방이 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춘향 모친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사위 목을 부여한

0: 왔구나.
1: 다
0: 왔구나. 우리 사위 왔네. 반갑대 반가워. 더디 춘풍이 반가워.
1: 그렇지.
0: 가더니만 어느 여영이 꽃편지 일장이 돈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1: 그렇지.
0: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붉은 솟았나 하운이 타기 봉더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광풍이 대잦더니 바람결에 날려와 중수는 만사 태기라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오나 뒷문전이라고 주저를 하며 뒷방이라고 서 안에 들어오고 문 밖에 서서 주저만 하는가 들어가 들어가세 내 방으로 들어가세
1: 아하.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장모 상봉 대목을 들어봤는데요. 춘향가의 이몽룡은 알고 보면 이 서울 도련님이죠. 그래서 이 도령의 소리 중에는 어사장모 망령이여 이렇게 경기소리 창법으로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기소리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분을 모셨습니다. 민요와 트로트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신승태 씨가 김준수의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흥과 멋이 살아있는 신승태 씨의 경기민요부터 만나보시죠.
1: 아침인지 점심인지 한술밥을 얻어먹고

0: 네, 경기 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요 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이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그러니까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1: 입고
0: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함께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0: 아,
1: 또
0: 그리고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아,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아지트는...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은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를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쌤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네.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갔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네.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어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0: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1: 그때는 더 했죠.
0: 아닙니까?
1: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0: 그래요?
1: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0: 막 지금보다 또 훨씬
1: 어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어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0: 그려진다 해보자. 그려져.
1: 어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0: 오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1: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아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이 놀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아, 희문이 형 어머니.
0: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 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 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1: 아니 근데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들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이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오, 어떻게 불러요?
1: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 니나 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오.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림자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0: 아니, 약간 5학년 또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1: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0: 그래서 어릴 지금의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1: 응 그랬어
0: 끝이 끝이 없어
1: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0: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1: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오. 트로트 가이드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민요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0: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1: 뭐 헐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헐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런 뭐 이런 거
0: 약간 뭔가 밀당
1: 그렇지 밀당 있어요 헐시구 절시구 잦은
0: 잠깐만 나 웃은 소리가 너무 경박스럽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0: 아, 너무 재밌어
1: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 있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0: 오르락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락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0: 아니 근데
1: 주체가 안 된다.
0: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1: 더 빨리 갈아치우고
0: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1: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제가
1: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1: 저도 뭐
0: 김준수 씨도
1: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0: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1: 우리 아지트에서를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네.
1: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0: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1: 네네.
0: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0: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0: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0: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0: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아,
0: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0: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1: 공력을 다해서
0: 공력을 다해서
1: 배심으로
0: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아 도세 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지었는데

0: 나봐요.
1: 맞습니다.
0: 이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1: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네네.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0: 아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1: 네 마이. 아마이.

0: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1: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 노래가 가진 다양한 멋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김유리 씨의 깊고 진한 남도 소리, 그리고 또 신승태 씨의 화사한 경기 소리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음악적 매력을 알고 있으면 우리 소리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도요, 우리의 음악, 우리의 소리의 다채로운 매력을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도 본방사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하도 마음 둘 곳 없어 울며 불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날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낼수록 임의 생각 뼛속에 드는구나.

산저산 꽃이 피면 산림 풍경

0: 품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일은 이오날 백발한신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폼을 반겨흔들 쓸데 있나. 폼아 왔다가 가려거든 나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 초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돌 또한 경계 없을 소냐.
1: 걸쓰고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같은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헉! 생리대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4: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3: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잠 못 자는 소름이 쏙 어서 말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 눌러요.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멋이라고.

곁에 있으며 충헌 가장

주시는 복이니 굶으라면 굶을 것이요. 죽이시면 죽을 터이다. 잘 모르든 자식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바로 우리 전통의 멋을 배우고 또 꿈을 키워가는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입니다.
1: 맞습니다. 첫 무대는 국립국악중학교 성악 전공 친구들의 판소리 무대로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발림 하나, 소리 한 대목에도 그동안 쌓아온 기본기와 내공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0: 맞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말 그대로 어린 나이부터 우리 음악과 춤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춤이면 춤,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네. 정말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그러니까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한데 또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오늘은요, 국립 국악중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학교생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이 들려줄 우리 음악의 맑고 힘찬 울림. 다음 무대도 성악전공 친구들이 판소리 무대를 한 곡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0: 무엇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 더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태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야 퇴자를 호자로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주둥이 밝은 하고 얼숭덜숭한 게 탯탯탯 호생은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엄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1: 아이씨고.
0: 범 내려온다. 범인 해려.

홍익.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성악전공 친구들의 신명나는 판소리 무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정말 탄탄한데 평소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1: 일반 중학교 친구들이 국영수와 싸울 때 저희는 소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전공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고 방과 후에는 창극, 남도민요, 창작음악 등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 그래서 그런지 정말 소리가 하나하나 정말 듣기 좋더라고요. 오늘 또 무대를 즐기는 모습도 인상적이던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판소리의 매력은 뭐예요?
3: 판소리는 아무리 큰 무대에서도 한 명의 소리꾼과 고수만으로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 재치있는 표현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옛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빠지면 아이돌 노래처럼 중독성이 강한 음악이에요.
0: 맞습니다. 저희도 이 노래 들어볼래 진행하면서 국악을 자꾸 흥얼거리게 되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국립국악중학교 성악전공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예요?
3: 네, 아침 연습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 친구들은 아침 6시 30분쯤에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네. 저희 학교는 전공 시간이 아침에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역시 국립국악중학교답게 미리 와서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잠을 줄여서라도 또 다른 특별한 문화가 있을까요?
4: 저희 성악과는 오해가 생겼거나 친구들과의 사이가 약간 안 좋을 때 나 꿀물 같은 목에 좋은 간식을 주면서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0: 목에 좋은 거. 네.
2: 역시 성악을 사랑하는 성악 전공 친구들답습니다. 네. 쉬는 시간도 좀 다른가요?
5: 쉬는 시간도 엄청 바쁜데요. 저희 판소리과 친구들이 기악과 친구들에게 소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도 타악과 친구들에게 장구나 북 같은 걸 배우면서 같이 국악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0: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국악 수업을 연장해서 하는 네. 열정이 대단한 학생들인데 혹시 이 중에서 국악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나 진짜 멀리서 배우러 왔다는 친구 있습니까?
6: 저요. 저는 청주에서 네. 국악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국립국악중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까지 제가 국악중학교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0: 네. 어떤 응원을 해주셨어요?
6: 입시 설명회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관련 안내문도 직접 뽑아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셨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럼 합격했을 때 다 함께 좀 기뻐해 주셨겠어요.
6: 네.
2: 아 진짜 든든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모두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잖아요. 막상 오니까 또 뭐가 제일 좋더라 이런 거 있어요?
7: 저희 학교는 장점이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는 교복이라고 생각해요.
2: 교복?
7: 처음에는 치마가 조금 길어서 불편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앉아서 편하게 나비다리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0: 교복이 예쁘죠. 예. 국립국악중학교에 성악을 전공하겠다라고 고민 중인 예비 후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6: 성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본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우 후배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소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0: 네, 다음 무대는 성악 전공 친구의 정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 정가를 전공하는 박시안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요? 이곳은 바로 연습실인데요. 저는 아침 일찍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실에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친구들은 아침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리고 학교 후에도 연습실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9: 저는 힘들거나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이 바로 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께 편안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자 열심히 정가 무대를 준비했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판소리가 뭔가 힘있게 이끌어가는 무대였다면 정관은 뭔가 화려한 표현보다는 고든 자세와 깊은 호흡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담백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한음한음을 정성스럽게 이어가면서 소리의 아름다움을 들려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성악 전공 친구들답게 판소리부터 정각까지 우리 성악이 가진 다양한 색깔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구성진 가락과 흥겨운 장단이 살아있는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민요 전공반의 윤지은,
1: 이유리입니다. 저희 민요 전공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 어떠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0: 민요는 한번 부르면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거든요.
1: 맞아요. 기쁠 때도 부르고 힘들 때도 부르며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서 지금 들어도 공감이 가는 게 큰 매력입니다.
0: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무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1: 저희가 준비한 민요를 들으시면 아마 계속 흥얼거리게 되실 거예요. 민요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0: 야, 미녀 특유의 밝고 흥겨운 매력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같은 성악 전공이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과

0: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1: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소리에서 몸짓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무대는 국립국악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두 작품 연이어 감상하시면서 우리 춤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무용전공팀입니다.
3: 무용은 우리 정서를 몸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예술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정제, 민속무용, 현대무용 등을 전문성 있게 배우며 각종 공연에서도 실력과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 미래의 국악계를 이끌어갈 무용 꿈나무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살풀이와 태평무를 준비했는데요.
5: 살풀이는 마음속에 한을 푸는 춤입니다.
6: 태평무에서는 태평무들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역시 무용전공 친구들이 보여주는 춤의 색깔도 참 다양하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이프리가 뭔가 섬세한 감정을 잘 보여줬다면 태평무는 기품 있고 또 당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네. 다음 무대는 화려한 부채와 아름다운 춤사위가 어우러진 우리 전통춤, 부채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우아하고 섬세한 부채춤 무대 잘 봤습니다. 시연 친구가 함께 하는데 언제부터 국립국악중학교에 오고 싶었어요?
1: 7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고 네. 8살에 한국무용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용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국립국악중학교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래요.
2: 꿈을 이루는 순간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시연 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1: 네, 엄마가 엄청 좋아해 주셨는데 처음 결과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진짜야? 진짜야?만 계속 이렇게 외쳤는데 네. 엄마는 의외로 차분하게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눈이 빨개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새벽까지 연습하고 힘들어하는 게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2: 그게 엄마 마음이죠.
0: 엄마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공연하고 얼마나 보면서 뿌듯하실까요? 아까 그 성악과 친구들과도 잠깐 교복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시연 친구는 교복 입고 다니다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1: 가끔 길에서 할머니들께서 어디 학교냐고 교복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그래 교복은 이래야지 너무 예쁘다라고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한 것 같았어요.
2: 안 그래도 예쁜 친구가 이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0: 아, 그럼요.
2: 자, 우리 시연 친구처럼 무용하는 친구들은 사실 몸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만큼 좀 식습관도 신경을 많이 쓰던데 좋아하는 간식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다음날에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대한 참으려고 해요.
0: 아, 야.
1: 그래서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맛도 있고 부담도 적어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네. 컨디션 신경 안 써도 되고 공연 다 끝나고 시험 끝났어요. 그럼 오늘만큼 마음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1: 저는 샤브샤브를 진짜 좋아해서
2: 그것도 그
0: 입맛이 약간 어른 입맛이네요.
2: 다이어트식인데
0: 샤브샤브
1: 채소도 네.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친구들과 함께 먹기 좋아서 자주 먹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다 네. 보면 네. 힘들었던 순간도 이렇게 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 샤브샤브집에도 사실 무제한 떡볶이도 있고 네. 어떤 데는 감자튀김도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되지.
2: 네. 오, 그렇구나. 그래요. 시연 학생은 또 무용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힘들어서 연습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과 좀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해보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정말 함께 고민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무용 어떤 대표로 나왔으니까 반 친구들한테 한번 한마디 해줄까요?
1: 항상 힘들고 예민해질 때도 있는데 항상 옆에서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치지 말고 각자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보자. 항상 고맙고 사랑해.
0: 아유 어른스럽다.
2: 그래요. 무용과 친구들 보고 있죠? 네. 지금처럼 서로를 응원하면서 춤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멋진 무용인이 되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0: 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선율로 무대를 채울 시간입니다. 국립국악중학교 기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 함께 보시죠.

0: 네, 힘찬 기운이 무대 가득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기악과인데요.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1: 네, 저희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아쟁 등 전통 국악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연주 실기와 합주 수업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주를 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발표회와 공연을 통해 무대 경험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2: 예. 오, 진짜 다양한 공부를 하네요. 정말 꼭 오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기쁨을 좀 실감나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3: 저요?
0: 예.
3: 오후 4시 정각이었는데요.
0: 예.
3: 그 차 안은 터지기 직전인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0: 긴장으로?
3: 네.
0: 긴장감?
3: 네. 네. 엄마 핸드폰에 결과가 뜨기 직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0: 네.
3: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2: 아, 엄마가 그냥 합격 이러지 않았겠지.
3: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2: 합격!
3: 네. 라고 외치는 순간 네. 저도 모르게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던 나머지 네. 아빠가 아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초등학교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아~ 아빠를 패스하고 아~, 아 아빠 패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어쨌든 아빠도 같이 기뻐하시고
3: 네.
0: 예,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2: 네.
0: 그렇죠?
2: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4: 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 전공 발표를 하거든요.
0: 네. 예.
4: 근데 그 전공 발표를 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대기를 하는데
0: 네.
4: 그때 그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 예. 전공 발표가 시작이 되면은
0: 예.
4: 이제 친구들도 진지해져서 예. 다 같이 응원과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0: 얼굴이 하나도 긴장감이 없어서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일반 학교 친구들이 만약에 본다면 굉장히 좀 저거 되게 신기하다 할 만한 그 국악중학교만의 풍경이 있을까요?
3: 연주회가 있는 날에는 여학생들은 디스코 머리를 무조건 따야 하는데요. 금손 친구들 앞으로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디스코 머리가 뭐예요?
2: 그 지금 이렇게 한 게 그죠? 한번 뒤돌아 보여줄 수 있어요?
0: 네. 이렇게 땋은 머리?
2: 이게 손기술이 중요하거든요.
0: 아~
2: 그냥 땋은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이거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데, 그죠? 오, 진짜 약간 청담동 샵처럼 원장님 앞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0: 아, 실력 좋은 원장님 앞에. 예.
2: 지금도 이 국립국악중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미래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3: 국악중학교에 오면은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정말 많아.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기가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귀 딱 닫고 마이웨이 해라. 남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해나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따라올 거야.
0: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준 군도 한마디 해줘요. 미래 후배들한테. 짧게.
5: 열심히 하십시오.
0: 좋아요. 예. 그럼요. 열심히 하는 게 답이죠.
2: 그렇죠.
0: 맞습니다. 경험이 살아있는 멋진 조언이었습니다. 정말 기악 전공 친구들도 자신만의 소리와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멋지게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정말 뭐 성악부터 기악 무용까지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의 다양한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당당한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터뷰할 때는 뭔가 중학생다운 밝고 사랑스러운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 네. 친구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금처럼 즐겁게 배우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걸어가면서 우리 음악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해주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 마지막 무대에는 기악 전공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잘했죠? 우리 학교 기악 전공 친구들은 각자의 전공을 열심히 배우고 멋진 연주자가 되기 위해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대금은 청소리와 농음소리가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한 몸소리 대금 선조 기대!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바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같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하늘엔 장별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3: 네네.
1: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요런 경지가

0: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효율은 더하고
1: 국가징수업무의 일원화
2: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3: 국가행정의 혁신
4: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질그릇 만드는 예술이다. 도예가 중요한 거는 우선 그릇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예술이다. 그릇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 중요하죠. 우리 한국 차사발은 자연미를 살린 차사발. 우리 한국 차사발이 가장 우수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발은 내가 평생을 만들어도 똑같은 거 두 개는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이 다르다고. 사발이라는 것은 이 녹차를 분말을 해가지고 타서 마시는 사발이거든요. 이제 무게도 그 맞아야 되고 그 차선으로 젓는데 젓기도 좋아야 되고 또 마시는데 마시기도 편해야 되고 마실 적에 그릇을 감상하니까 그 그릇의 그 고유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제가 한 16살 이럴 적에 아주 집안이 어려운 뭐 그런 시기까지 왔었어요. 그 제가 뭐 학업도 중단을 하고 그래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만 막내로 나가지고 그 힘든 일 저런 나쁜 직업 물려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디 가서 강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쁜 직업 물려줬다고 어머님이 아버님 구박을 많이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도로 아버님이 큰 소리 칠 것 같다고. 왜? 내가 명장도 됐지 국가 문화재 됐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대한 우리 선조 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엎었어. 이게 이제 한 번에 만들면은 그냥 둥그리 한 이렇게 이제 표가 안 나고 두 개를 엎으면은 그게 인물이 달라져요.
1: 저희 집안은 5대 할아버지 때 그때 가장 그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할아버지도 또 하셨고 또 아버지도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하고 있고 또 아들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옛날 방법으로 그대로 밀착을 시키는 접합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흙과 불에서 나오는 색깔, 그 장작감에서 우리 세 가지가 흐르는데 그 요변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차사발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차사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0: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거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도자기를 하면서도 그런 말들이 제 그 마음에 다가왔죠.
1: 난 생을 다할 때까지 할 참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궁은 활, 시는 이제 화살. 그래서 궁시장. 그럼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을 궁시장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이 식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활과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했으니까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놓고 봐도 아마 우리 국궁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마 세계에서 1등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은 아마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국궁 실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우리 만드는 이 사람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살이 하나 완성되려면 뭐 한 적게는 한 90회에서 많게는 한 120회 정도 손을 부어야 이게 완전 화살이 되는데,

어려서부터 화살 만드는 일을 봐왔고 장난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커가면서 아 이게 우리 전통 문화고 이 전통 문화가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구하러 댕기려면 10월 말부터 3월 이전에 2월까지 전국을 댕기면서 구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산에서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낯선 사람 동네 돌아다니면 신고해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이런 거 대나무도 구하고 이런 거 호느라고 돌아다니면 동네 사람이 보면 신고를 바로 하면 붙들려가가지고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하셨고 한 30년? 그때는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 저 서대문 형무소 그 뒤에 거긴 아주 깡촌이었었어요. 산에서 활을 쏘시다가 자꾸 화살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유리하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아 이거 내가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 우선 초대 땐 했고 아버지가 한 70년 하시고 내가 지금 3대째 지금 내가 한 60년 됐죠? 다 됐으면 길이를 이제 재서

참 옛날엔 뭐 하루 종일 한나자로 있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게 절이고 지금 이거 보면은 손가락 보면 알지만 이게 이상하잖아요. 응? 왜 쳐나왔지? 이걸 맨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생명 다하기 이전까지 자식들한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후손들한테 이어나갔으면 좋은데 내 희망사항이고 또 자부심을 능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까 이걸 지니고 언제까지 생명이 다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존해 나가는 문화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송산을 주산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름 중턱의 남쪽에 자리한 무령왕릉. 백제 25대 임금인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최초로 주인이 밝혀진 무덤인데요. 이곳에서 백제의 미와 뛰어난 금속 세공술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유물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0: 이곳에서 출토된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함과 조형감은 1500여 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미와 우아미를 자랑하는데요. 마치 종이 다루듯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백제 장인들. 백제의 빼어난 과학성과 예술원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요런 경지

0: 안동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1: 마스크! 어? 마스크! 안동 마스크 유명하지 않아요? 마스크.
2: 탈, 맞아요.
0: 아, 하회탈. 하회탈.
2: 하회 마스크. 아,
0: 하회탈 얼굴 한번 됩니까?
1: 저요?
0: 예. 잘한다. 근데 전 사실 태어나 처음 와봤어요, 여기를.
2: 안동을요?
0: 아니, 하회 마을을. 일단 티켓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안동 시민 있냐? 1,000원이래. 시민 아니면 5,000원인데?
3: 아, 뭐 할인 같은 거 없죠?
4: 네.
3: 연예인도 유명해야 되는 거죠?
2: 네, 안 돼요.
3: 연예인 할인도?
2: 연디.
3: 저희 안 와요?
4: 잠시만요.
3: 네. 예.
1: 잠시만요.
4: 사인 하나만 해주시면 은 다 이렇게 무료로 드릴게요.
1: 어? 네. 아, 예. 어머머머 세상에.
3: 사인 누구 거 원합니까?
4: 아, 양상국 님.
0: 나 이게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이거 다 하나요, 우리가?
1: 아유, 예쁘게 귀엽게 있네.
3: 저희 그래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
4: 네.
3: 예, 예, 사인 다시 주세요. 저희 계산을 했으니까.
1: 아, 진짜?
3: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들어가요?
4: 셔틀버스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2: 아, 알겠습니다.
3: 셔틀버스를 타고?
4: 네.
3: 그럼 버스비가 있어요?
4: 무료입니다.
3: 아, 버스비는 무료. 예. 감사합니다. 아, 예.
5: 감사합니다.
3: 어, 저기 있다. 셔틀. 오. 그냥 시내버스야.
5: 와우.
2: 아, 이거 사장님, 여기 표 여기 넣는 거 아니구나, 이거는. 어, 갖고 있는데
3: 넣는 거야?
0: 아, 근데 이게 엄청 큰갑다. 버스를 타고 들어갈 정도면.
5: 그쵸.
0: 야, 근데 어떻게 가면 옛날에는 여기서 서울까지 간 거잖아.
6: 과거 시험 보고 이럴 때.
7: 걸어서.
6: 걸어서, 맞지?
1: 걸어서?
7: 만약에 양반들이니까 뭐 타고 가지 않았을까?
1: 뭐 말이라든지.
0: 근데 내가 볼 때는 말도 사실 기해가지고 거의 노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갔을걸? 야, 다 왔는갑다.
1: 슈착!
5: 하차합니다.
2: 저기 있다, 저거.
1: 안내소.
0: 종합 안내소. 야, 그럼 가서 한번 물어봐봐, 저 종합 안내소에. 레미가 가서 물어봐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1: 이리 오너라.
0: 어, 이리 오너라. 크게.
2: 여기, 야, 여기 문이 열려 있어.
1: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0: 왔어요. 야, 오르한테 이리 오너라.
2: 야, 야, 오르한테야.
1: 아, 죄송합니다. 시켜서 좀
8: 네, 시켰어요.
9: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2: 해설사. 아, 해설사님. 네. 아. 아니, 아까 뭐 궁금한 거 있다고 그랬잖아.
1: 아, 네. 저는 사실 여기 옛날에 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9: 아, 그러시죠. 고려 말 때부터 지금까지 한 650년간.
2: 고려 말이요?
9: 네. 그러니까 650년간 풍산 유씨들이 이 집성촌, 그 같은 성씨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입니다.
1: 어, 너무 궁금하다.
9: 네.
2: 그 버들류.
9: 버들류. 아. 맞습니다. 말란에 들어가서 네, 마을 이야기를 하도록
2: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아,

0: 너무 크네요, 근데 여기가.
1: 종갓댁을 한번 가볼게요.
2: 어, 종갓댁.
0: 우와. 여기는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1: 우와. 아, 네, 여기 직접 다 살죠.
2: 우와.
1: 여기 집 짓고, 이제 이게 650년간 후손을 퍼뜨려서 오늘의 하회 마을이 탄생했다.
3: 영화에서 보는 것 같아.
1: 종손, 종부님, 그렇게 그 부인, 그다음 그 식구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0: 아니 뭐 휴지라도 하나 사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잘한다. 아니, 물티슈라도 우리가.
3: 네, 물티슈. 아니 저기 뭐 써 있어요?
2: 어 저기 뭐 써 있냐?
1: 아 저기 오른쪽에 설입자, 바위암자, 옛고자, 집택자, 입암고택. 650년 전에 유종회라는 터를 잡고. 네. 5대째 되는 이분이 와서 처음으로 문과 대과를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국가고시, 행정고시. 아. 그래서 명문대열에 들어가는 제1호가 된 사람이 이분이에요.
4: 그래서.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집에는 몇 칸짜리 집일까요?
2: 방으로?
4: 방, 네.
2: 아. 99칸 아니에요?
0: 네. 한 명씩 얘기해봐요.
2: 네. 99칸.
0: 99칸.
1: 99칸, 그 다음.
3: 어, 지금 세벌... 세보기로는 한 10칸?
0: 10칸. 네.
3: 어, 저도 보니까 뭐 한 9개 있는 것 같은데요?
1: 9개.
0: 9개. 그러면 저는 중간에 이렇게 가까이 붙이기로 60.
3: 에?
0: 60.
3: 60?
0: 60.
1: 정답입니다.
3: 오!
0: 진짜로?
1: 53칸.
3: 우와!
2: 아니었네요.
1: 가장 근처에 갔죠.
3: 우와, 네. 대박.
1: 한옥은 방 한 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둥과 기둥 사이를 네. 한 칸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규모가 크건 작건 그건 관계없이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봐서 현재 남아있는 칸수가 53칸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 여기 이제 이 안에 네. 세계유 문화유산님.
1: 아, 이거 좋은 질문 하셨네. 네. 이 마을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2010년도 7월 31일자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2: 와, 진짜 멋있다. 네.

0: 여기가 너무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언더잖아요. 네. 예전에
1: 언더. 보일러 보일러
0: 이렇게 쓰던 거를 처음 봤어요.
2: 지금도 군불을 지펴서 불을
0: 아 진짜요? 열어서 봐도 돼요?
2: 난방을 예, 열어봐도 돼요 그건. 예.
0: 너무 조그만데?
3: 되게 깊다.
0: 여기 여기는 좁은데 이렇게 위에 위에도
4: 얘가 뚫렸어.
0: 어 뚫렸어요. 맞아요.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쓴 거. 하하. 튀기는 그냥 공기를 기타, 뜨겁게 기타. 하니까. 아. 그래서 이거 훨씬 나아요.
1: 벽난로지 벽난로.
0: 네. 요즘에 그래서 그 스마트 집들은 이렇게 온돌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해서 더 비싸요. 네.
5: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2: 네.
5: 우리 서령이하고 이름이 저기 보이죠 저거? 뭐 하던 곳이길까요?
0: 오 찾았어요 정답!
5: 정답!
6: 주방?
0: 동물들 있는데 말이나 뭐 그 키우는 동물 있는데
5: 오
0: 맞아요?
5: 정답! 말 타고 그때 뭐 그래도 그때 당시 한양
2: 네
5: 서울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2: 우리 여기는 서울까지 가려면 한 달 정도?
0: 아니 여기서 뉴스를 뭐 정보를 받아서 가서 도착할 때까지 정보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딱 도착했는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1: 적어서 가겠죠.
5: 자 그러면 뉴 씨 뭐 선생님의 뭐 누가 큰 손자가 태어났답니다.
0: 네!
5: 자 가서 서울로 전화해!
0: 네 알겠습니다.
5: 다닥 3개월.
0: 안녕하세요. 저 할 말 있습니다.
5: 예.
0: 안녕하세요. 저 할 말 있습니다.
5: 예.
6: 말해 보거라.
0: 류씨 류였나요? 씨 박이었나요?
6: 네,
0: 박이었나?
6: 박씨. 어 뭐야?
5: 화가 났던 것 같은데.
1: 좀 불안했어요. 아, 조금 sorry. 불안했어요.
6: Okay.
1: 어, sorry.
0: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5: 다닥
6: 한 달을 향해.
5: 아 잘하네. 엄청 잘하네. 엄청 잘하네. 아.
1: 이제 어디로 가야 돼?
2: 아 그러면 이 마을을 650년간 잘 지켜준 마을의 수호신을 보러 이제 가겠습니다.
1: 수호신이 살아계시나요?
2: 네 있습니다.
0: 우와 이쁘다. 이렇게 좁은 게 좋아요.
5: 어 이쁘다 여기.
0: 너무 이쁘다.
1: 그러니까 여기 길 진짜 이쁘다.
5: 우와 나무 봐.
1: 우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거야.
5: 진짜 오래됐다 이거.
0: 와 엄청 오래됐다.
2: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5: 몇 년 됐어요?
2: 한 650살 정도.
0: 650? 와 할아버지다.
5: 이게 그러면 소시
2: 당산나무라고.
1: 당산나무. 네.
2: 이게 여기 고려 말 때 여기 입향시조 처음 여기 들어왔던 시조 할아버지가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기념식사했던 나무 여기 딱 심고 요 담 뒤쪽에가 종갓댁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하회 마을이 연꽃같이 생겼다고 해서 연화부수형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인데 동네 전체로 본다면 여기가 가장 명당 자리겠죠. 그러니까 이 명당이어서 이게 650년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란다.
0: 혹시 이거 하얀 종이가 뭐예요?
2: 아 이거는 복 주세요 하고 하는 소원지예요.
0: 네.
5: 아 그럼 여기 밑에 이게 다 소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2: 네 다 적혀 있어요.
5: 있는데? 가장 간절했던 소원 뭐가 있습니까?
2: 요즘 근래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뭐 주식이 잘 되게 해달라.
5: 아 주식. 아.
7: 뭘 썼지? 나도 뭘 써야 될지.
6: 맞아요?
8: 자 상우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촬영 중에?
7: 네?
8: 촬영 중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식 혹시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6: 진짜 주제 보고 계시는데요?
5: 9% 올랐다. 내가 커피 산다.
6: 와.
5: 9%만 좀 찍어주세요.
0: 커피만 아니고 진짜로? 밥도 사야 돼, 밥.
5: 야, 여기만 와도 오르네. 여기만 와도 올라. 야.

0: 저는 이제 또 무거운 얘기지만 요즘 힘들어하는 튀키에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맞아. 저런 걸 이런 데서 다른 데였으면 저도 막 개인적인 소원을 좀 빌고 할 건데 저는 큰 소원을 빌었습니다.
0: 자, 뭘까요?
1: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시청률
0: 3%. 와, 좋아요.
2: 좋다.
1: 시청률 3%가 세계 평화, 남북 통일하고 동일시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의 수원이다.

0: 맞아요. 우리의 수건 사업이다.
1: 5%라고 해야지 왜 3%라고 했어요?
2: 3%만 나와도 돼. 1등이야 여기서 우리.
3: 아, 우리 민정은 3을 좋아해요.
0: 아,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또 받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4: 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묶을 때 남 것도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네요. 예, 제발 3%만 나와서 내년까지 제발 갑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5: 피난이다, 피난이다.
6: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것들이 있어서
0: 예.
6: 두 팀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7: 똑같은 그림 또 그건가 봐. 팀.
6: 하나씩.
0: 민지 쪽.
8: 뭐야, 이거.
6: 이거. 아직 보지 마시고. 자.
7: 하나, 둘, 셋.
6: 뭐예요?
7: 우린가 봐. 무진도 제작이 있다.
0: 구척 짐승 같다?
7: 장승.
1: 장승 같은 짐이야.
0: 아, 장승이야? 아.
6: 속담 안에.
7: 네.
6: 체험할 내용이 이렇게 힌트가 적혀져 있어요.
1: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이거 뭐예요? 속담이에요?
0: 그러니까 약간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다 짝이 있다.
1: 아하, 오 좋은 말이요. 칼도 어머, 미션 있는 건가?
0: 그럼 자연스럽게 양반팀 사...
8: 아 그렇네, 거긴 장승.
1: 동하는 사이 인거야.
0: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서령이랑 둘이서 이렇게 팀 된 거 처음인 거 아니야?
1: 맞죠.
0: 이번에 처음으로 떨어졌어.
1: 아 그리고 삼촌 오늘 약간 옷이 또 삼촌이랑 약간 커플룩인 거 같은데.
0: 근데 표정이 안 좋아.
1: 아니
0: 아 표정이 좋아요. 왜 이래 안 좋아? 예.
1: 아 좋죠. 너무 좋죠.
0: 뭐.
1: 만드신 소리가 들리네.
0: 아, 무슨 뭐 나무 패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 좀 뭐 한다.
9: 아 예 어서 오세요.
0: 예. 안녕하세요.
9: 예, 어서 오세요.
0: 아, 지금 이게

0: 오, 들어가는 게 다르네.
1: 그러니까 역시 다르시다.
2: 한 40년 나무를 만졌는데.
0: 그럼 이게 지금까지 만든 장승이 한 몇 개쯤 돼요?
2: 한 3천 개. 해외에 나가 있는 장승들이 한 300개가 나가요. 각 세계.
0: 장승을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봐요, 진짜.
1: 저도요.
0: 선생님, 그럼 저희도 이걸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2: 아, 만들어 볼 수 있죠. 근데 만들기 전에 의식을 하는 게 있어.
0: 의식이요?
2: 그걸 해야 하고 만들어야 돼.
1: 어떤 의식?
3: 뭐예요?
0: 알겠습니다. 갑시다. 한번 가보죠. 무슨 의식인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여기요?
2: 가보면 알지.
1: 에잉? 오!
0: 오! 오, 이거 뭐예요?
2: 아, 장승을 만들기 전에 여기 와서 마음을 비우고 정갈하게 아주 기원을 드린 다음에 만들어야 장승이 잘 된다고. 오. 그래서 여기서 기원을 한번 드리라고.
0: 장승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3: 하나 좀 꽂고. 잘.
1: 밑에다 꽂고.
4: 저희 장승 정말 정성 들여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연습한 거 잘 되겠어요. 네. 고생.
4: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아,
0: 선생님 이제 만들어도 되죠? 아이고 선생님.
2: 아, 이제 장승 만들어 가야지.
0: 예, 가시죠. 예, 예. 아, 이제 깨끗한 마음입니다. 아주. 예,
1: 그러니까요. 예.
5: 저거는 그냥 짚이고 여기 줄 보이지?
6: 네.
5: 짚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만드는 거예요.
6: 그래서 짚신 또 제 짝이 있다.
5: 그런데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신발을 또 만드는 거예요. 짚신 짝이 있다고.
6: 친구 있어.
5: 어, 친구.
6: 오케이.
5: 친구. 그러네? 여긴가 봐.
6: 누구 없네? 들어가도 돼요?
5: 들어갔어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6: 안녕하세요.
7: 네.
6: 안녕하세요.
7: 들어오세요.
6: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5: 대박. 우와, 뭐 하고 계세요? 네.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 아, 근데 지금 이거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7: 이거 이제 멍석하는 거예요. 일종의 돗자리.
5: 그렇죠.
6: 뭐 말릴 때 위에 올려서.
5: 아, 이렇게 놓고.
7: 대한민국의 말로는 멍석이잖아요.
5: 네.
7: 이걸 뭐, 코리안 카펫.
6: 코리안 카펫, 네.

0: 카페.
1: 아니 버름도 너무 좋은 시
2: 코리안 카페.
1: 예, 코리안 카페 맞아요.
3: 난 눈 감고 할 때 이거는
1: 쇼 쇼.
4: 선생님 이거 몇 살 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3: 나이가 뭐 20세 전에 어른들 하는 거 보고 20세 전에 그 애기 남아 금색 하지요.
4: 금줄
3: 금줄 하는 네. 거 보여줄까요?
4: 예. 저희도 해볼 수 있나요? 이렇게.
3: 하면 되죠. 한 반터만 하면.
4: 알겠습니다.
3: 세 개씩? 예, 여섯 개씩 하면 돼.
1: 6개? 아, 하나, 둘,
4: 세 개,
1: 셋.
4: 세 개 해서.
1: 이거 어려운데 지금 할 수 있지?
3: 이건 좀 어렵지.
1: 이쪽이요?
3: 잘 안 된다.
1: 아니, 망했어요. 진짜 이제
4: 3두까지 지금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이. 속근육 쓰는 느낌이야.
1: 지금 근육이 안 보이는데 여기 근육도 아파요.
4: 선생님, 이 정도 길이면 되지 않을까요?
3: 되지.
4: 저는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 낳고 싶으니까 딸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1: 네.
4: 선생님, 이런 숯도 이거 좋은 숯 써야 돼요?
3: 소나무 떼는 거.
4: 소나무?
3: 소나무 떼는 숯을 해야 돼.
4: 아, 그래 무조건?
3: 참나무 숯은 안 돼.
4: 아니, 튀르키예에도 이런 거 있어요? 애기 나면은 뭔가 이제 뭐 애군이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걸어놓는.
1: 들어오지 마보다는 그냥 그 악마의 눈이라는 거를 무조건
4: 블라이, 애기 블라이.
1: 예, 애기 위에 옷에다가 이렇게 걸치거나.
4: 애기한테?
1: 네.
4: 딸아, 아빠야 빨리 오렴. 딸아, 엄마는 일단 없는데 그래도 나는 딸부터 만들고 싶다. 둥둥둥 내 딸이야. 동동 도리도리 도리동동 어허 동동 내 딸아. 선생님 근데 저희 잘 만들었어요? 봐주세요.
3: 네,
4: 저 몇 점인가요? 점수 좀 매겨주세요.
1: 점수요?
3: 뭐 80 한 5점 정도.
4: 저요?
1: 85? 와 합격!
3: 얘는 한 70점 정도.
1: 아 그래도 합격했어요.
4: 아 선생님 합격. 저 100점 같은데 85점이에요.
3: 네, 100점은 좋을 수가 없지.
4: 아 그럼
1: 뿌듯해요.
4: 그리고 이게 이 솔 냄새가 너무 좋다.
3: 좋죠.
4: 네. 잠시만, 내 코를 왜 만져요?
5: 자,
4: 아, 선생님!
5: 이쪽으로 한번 해보라고.
4: 네. 네. 선생님, 지금 저만의 네. 코가 있어가지고. 네. 선생님, 이거는 너 근데 쌤이 많이 해놨어.
1: 그러게요, 많이 해놓으셨네요.
4: 여기서 이제 너의 독창성을 만들어내. 자,
6: 와 이거 선생님이 예산 일이 아니네요 이게. 역시 예술의 길은 멀다.
5: 아따 멋있다. 그럼 이거 장식 다 만들어지면은 네. 이제 저만을 해야 돼. 저만하고.
4: 저만은 또 뭡니까?
5: 저만은 눈동자를 찍는 활용점점.
4: 아.
5: 그 세상을 밝혀보라고 더러운 거 좀 보지 말고 그 안에다 까맣게 해줄 때.
4: 좀 눈빛 살아나네요.
5: 예.
1: 네.
5: 활용점 문제.
1: 근데 삼촌과 진짜 잘 만드셨다.
5: 가훈이나 뭐 글귀 좋은 거 있으면 좀 써봐요.
4: 자, 또 우리 쓰리고니까 쓰리고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쓰리고랬는데 또 쓰리고를.
1: 쓰리고에서 사랑은 마키아토 좋은 기운 받아가라고 이름은 마키아토로 짓겠습니다.
4: 아, 네. 이제 쓰리고를 했지만 네. 얘 본 이름은 마키아토다.
1: 마키아토, 예. 네. 쓰리고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라.
4: 아, 네. 나는 이제 아까 여기 살짝 빨간색을 살짝 칠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명품, 지장 이런 데 이 각인할 때 빨간색이 있거든. 쓰리고가 명품이다. 아.
5: 이것도 오방식을
1: 주시고
5: 오방식 다섯 가지 복을 받아.
1: 진짜 잘 되겠다.
5: 묶어주세요. 예. 묶어주세요.
4: 가까이 한번 붙여볼까?
5: 예, 가까이 한번 붙여주세요.
4: 아, 잘 만들었다.
1: 회사에 갖다 놔야겠다. 회사에.
4: 야, 빨리 와. 왜 이래 안 와?
7: 삼촌 언니.
1: 오, 뭐예요?
4: 우리 작품. 아 진짜 너희는 진짜 쉬운 거 만들었네.
8: 뭐래 지금 이거 장난 아닌데.
1: 야. 이거
0: 어깨까지 운동 들어봐.
4: 우리는 이거 다 팠다.
1: 다 팠어요 저희가.
2: 뻥치네.
1: 진짜요.
4: 진짜라니까.
2: 색칠만 했겠지 색칠만.
1: 절대.
2: 야 우리 이거 하는 동안에 색칠 공부하고 있었네 둘이서.
4: 자 우리 이래미 네. 승태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뻐요? 요게 1번 2번.
1: 오빠 먼저 걸려봐요.
2: 아 나는 이게 서령이 같아.
1: 왜요?
2: 이 형 같고.
4: 1번.
1: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4: 2번 양산구.
2: 그러니까.
4: 여기 집신 또 짝이 있다. 집신만 이게 뭐예요? 금 이게 금줄 아니에요?
1: 금줄입니다. 맞아요.
2: 저희 금줄 만들었어요.
0: 서령 금줄 알아요?
8: 이거 옛날에 아기 낳을 때 이렇게 집에 걸었대요. 근데 맞아. 뜻도 있어요. 뜻은 뭘까요? 이거 두 가지 있어요.
4: 윤서령 모른다. 나는 안다.
8: 나는. 이거 하나랑 잡아줬어요. 이것도 있어.
9: 숨도 숨도.
8: 어떤 걸까요? 뭐 무슨 차이예요?
1: 남자 여자 차이인가?
8: 맞아요. 정답.
1: 드디어 맞췄네.
4: 아니 안동와서 뭐 먹고 싶어요?
2: 찜닭이형.
8: 찜닭.
0: 찜닭 있고.
4: 강고등어.
0: 고등어 있고 비빔밥 있고.
4: 갈비 있고.
0: 갈비 있고 이렇게 네 가지인데. 맛있겠다.
4: 그래도 안동하면 유명한 게 강고등어 안동 찜닭이 유명하니까 그걸로 한번 나눠보죠. 저기 우리 스태프들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FD 어디 있노?
2: 왜요?
4: FD.
10: 네?
4: 기사님까지 다 데리고 온다 지금 빨리.
2: 왜요?
4: 두 팀으로 아예 나눠버리게.
0: 네? 딴식당에서?
2: 그래도 돼요?
4: 그냥 무조건 자기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나누기. 자 기사님들 들어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서. 매니저들 다 들어와. 자 카메라 지금 들고 있는 감독님 빼고 다 들어와요. 오디오 감독 빨리 다 들어와. 요쪽 장승 요 오른쪽으로 찜닭. 요쪽 장승 왼쪽으로 안동 강구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 한 번만 딱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빡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막 고민할 게 없습니다.
2: 예, 예.
4: 알겠죠?
8: 와 어떡해.
4: 자, 자 간다. 자 됐지?
0: 네.
4: 하나 둘 셋. 자 이제 카메라 감독님 오세요. 카메라 감독님들 빨리 다 들어. 하나 둘 셋. 어 우리 카메라 네대 우리 카메라 네대
2: 중요한 거의 음향팀이 없어.
4: 음향팀?
2: 어 이건 안 들어가. 그냥 이것만 나와. 비디오만 나와. 이건 없어요.
0: 예. 우리 말투만 살려.
4: 아 이때 녹음하는 거 있대. 녹음하는 거. 자 그러면
11: 자 우리 마지막으로 카메라 감독님 한 분 계세요.
4: 아, 한 분 더 있어.
11: 감독님은 이제 카메라 앵글로 정하신대요.
2: 아 앵글로 정하신대.
1: 두둔 두둔 두둔 두둔
4: 정답이요?
1: 두둔 두둔
4: 정답이요?
1: 아! 예!
4: 자 그럼 가시죠. 강고등어 출발!
8: 출발!
4: 출발!
8: 찜닭 출발!
11: 출발!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만관부.
2: 시장이네?
0: 그러니까. 시장 안에 아주 맛있는 또 찜닭집이 있다 그러네요.
2: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안동찜닭이. 근데 보니까 찜닭집이 너무 많아요.
0: 그거 다 찜닭집이네. 가보자. 여기 가볼까? 가보자. 여기 이름 좋네.
3: 네,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머님이 또 여기 인상이 좋으시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여기 왜 여기서 뭐 하세요?
3: 여기서는요, 우리 대표적인 안동 찜닭. 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이제 처음 드시면 안동 찜닭을 드셔봐야 되는 거예요.
0: 또 멋있어요.
3: 그리고 이제 쪼림닭. 쪼림닭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찜닭을 만들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눈 팔다가 쪼려져가지고 쪼림닭이 돼버린 거예요.
2: 아, 객기가 있네. 네.
0: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3: 진짜 맛있어. 내가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안 더우니까 시원한데 아주 앉아 계셔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집중하세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3: 네.
0: 저희 찜닭이랑 쪼림닭 두 개 다 먹을 거예요.
3: 아, 그럼 두 개 다 해줄까요?
0: 네. 네.

0: It's about to get started. Oh, yeah. 3, 2, 1. It's time to celebrate. It's time to celebrate. 신당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죠?
1: 우와! 대박상 우와! 나 어떻게?
0: 천천히 찐당 이거를 두 분이서 많은 것 같아 다 드셔요.
1: 잘 먹겠습니다.
2: 오 마이 갓.
3: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
1: 아니 저기야 레미야 너 폭폭살 좋아하니 이런 거 물론 좋아하니?
3: 저는 폭폭살 좋아하는데 오빠는 어떤 살 좋아해요?
1: 나 그럼 이거. 야, 이게 제일 맛있는 건지 알지? 돌림뼈. 이거.
3: 몰랐어요.
1: 내가 먹을게.
3: 잘 맞았어. 왜냐면 한국분들은 보통 폭폭살 안 좋아하잖아요. 어. 그래서 잘 맞아요.
1: 야! 진짜 잘 먹네. 나 원래 잘 먹는 애들 이쁘더라고. 그래서 동생들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먹이고. 우와 진짜 뜨거울 것 같아. 근데 이 고춧가루 너무 좋아.
3: 와
1: 조림당 더 맛있을 것 같아.

0: 조림닭 나왔습니다.
1: 뭐야?
0: 조림닭 나왔어요. 이제 찜닭도 다 먹기 전에 조림닭 나왔어요. 좀 이따 해줄 거 그랬나?
2: 아니요, 아니요.
0: 네.
2: 우와.
0: 이거는
2: 아, 이렇게 아예 다르구나. 네,
0: 국물이 없어요. 저 아. 당면도 없고 이게 아. 말 그대로 바짝 졸인 거.
2: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여기는 당면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떡이 들어가 있네.
2: 조림닭 먹어보자. 조림닭. 와.
1: 고구마 좋아하세요? 고구마예요?
3: 응. 우리 맛있게 먹는 거를 찍어서 보낼까요?
2: 누구한테?
3: 상구 오빠한테. 보내야지.
2: 보내. 야, 야, 면치기, 면치기. 면치기 찍어.
3: 우리 지금 이거 먹고 있어요. 두 마리 먹고 있어요. 와. 뭐 드시고 있어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보내야지. 거기도 궁금하긴 해요. 고등어 유명한 거 보니까 맛있겠죠?

0: 배고파요 너무.
1: 근데 너는 젊은 애들은 찜닭 좋아하지 않나?
0: 생선류 좋아해요.
1: 여긴 건데 맛집의 느낌이 좀 나. 맛집의 느낌에.
0: 따라따따.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1: 무슨 광고동을 벌써. 예. 네.
3: 어서 오세요.
1: 아 지금 이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예, 네, 저희가 지금 고등어 마지막 간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저희가 원래 고등어 작업은 원래 내장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피부물을 빼고 난 뒤에 다음에 저희 간을 치고 한 2, 3일 수습을 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나가고 있거든요.
0: 아니 고등어들 진짜 싫어요.
4: 예, 국산.
1: 국산.
4: 국산. 저희는 국산만 쓰거든요.
1: 아니 근데 왜 유독 안동 지역에만 이 간고등어가 발달이 된 거예요?
4: 안동이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오는 생선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다 보다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중간에 상하기 직전에 간을 치고 안동까지 와서 그 짭조름한 맛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혹시 20g의 전설 아십니까?
1: 20g의 전설이요?
4: 예.
1: 모르는데?
4: 그분은 고등어 간을 칠 때 딱 잡으면 20g입니다.
1: 딱 잡으면 20g이요? 20g,
4: 네. 이동산 간접이라고.
1: 따드님이에요?
4: 예, 맞습니다.
1: 네. 그럼 이거 20g 그럼 잡을 수 있어요? 딱?
4: 자.
1: 아, 눈 감고 하세요, 눈 감고.
0: 에이, 설마.
4: 여기 딱 20g.

0: 딱 지금요? 그럼 딱 그대로 있어요. 더 하지 마요. 잠시만. 나도 딱 잡으면 20g이다. 나 딱 잡으면 20g이다.
1: 잡으세요. 네.
0: 잡으세요.
2: 그랬더니 맞으면 되게 웃기겠다. 이게 어려워요, 삼촌. 20g 어떻게
0: 잡았다.
2: 어떻게 한 번에 잡아요?
0: 20g 잡았다. 아, 쎄. 0입니다. 0. 0. 네. 0, 0이야, 0. 0. 감독님. 0. 0. 갑니다. 와! 자, 올려 주세요. 우와!
2: 진짜 20g.
0: 우와! 달인 인정.
2: 네, 아~ 와, 대단하시다.
0: 간제비?
1: 간잡이.
0: 아, 그럼 이제 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2: 네.
0: 조림 2인분이라 부위 하나.
2: 맛있겠다.
0: 예, 좀 해주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맛있게 해서 감독님 찐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0: 그 와중에 이래미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1: 왜요? 무슨 영상이길래?
0: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1: 와, 뭐야?
0: 오, 이거 왜 많아?
1: 어머머머.
2: 여기는 조림. 여기는 맛있게 먹는 순두부밥.
0: 오, 또 맛있어 보이는데?
1: 아, 진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 마이 갓! 오호. 와우! 무슨 일이야?
0: 대박 대박. 바삭바삭 소리 들어봐라. 이 머리를 씹어먹어도 맛있다.
1: 이게 뭔 일이야. 어머 세상에.
0: 와 근데 이거는 그냥 가운데였죠. 네. 이게 뭐 따로 먹는 방법은 없죠 사장님?
3: 있습니다.
0: 뭐 먹는 방법 있어요?
3: 자 일단 고등어는 고갈비 혹시 아십니까?
0: 고갈비 아, 네. 많이 들어봤죠.
3: 그러면 뼈를 잡아당겨 보십시오. 예. 아, 그 부분. 예.
0: 여기. 예. 오 그거
3: 아주 고등어. 고등어. 쭉. 여보다 드신 거.
0: 아 이거를요? 네. 저만 먹으면 되나?
3: 자, 네, 잡고.
1: 여기네.
3: 예, 뜯어 드셔보세요.
0: 뼈까지 먹지 말고 살만 따.
1: 와, 진짜 짭짤하고 맛있어요.
0: 맛있어?
1: 네.
0: 와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바삭함하고 맛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 요거. 와 내가 고등어를 보고 이렇게 치묻는지 없는데.
1: 맛있어요?
0: 와 간이 끝내주네. 진짜 하나도 안 짜다. 아니 원래 밥이랑 먹어야 간이 돼야 되는데 밥이랑 안 먹어도 간이 된다.
1: 그러니까요. 어머 세상에.

0: 깜짝이야.
1: 오!
0: 깜짝이야.
1: 고등어찜. 고등어, 간고등어도 먹되 조림 먹어야 돼, 조림. 조림. 아.
2: 간고등어는 뭐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데 네. 조림 이거는 와 확실히 한 수인데요.
3: 안동에서 나오는 고춧가루 그다음에 좀 태양초거든요. 태양초 그리고 그다음에 무. 좀 안동에서 나오는
4: 모든 재료를
3: 재료입니다.
4: 아, 사장님 그런데 안동에서 물이 유명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유명한 곳이 있을까요?
3: 안동은 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아요. 많으면 레저 같은 거. 야, 아~ 레저 흑수 유명합니다.
1: 야 설마 그 뭐 빠뜨리고 이런 건 아니지?
4: 설마.
1: 어? 팬티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 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여러분 이제 물을 찾아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자, 여기는 물놀이 하는 데 아니에요? 딱 누가 봐도 근데 물놀이 하는 데 같은데.
0: 보트 타는 보트.
1: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0: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를 배우거나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2: 아. 네.

0: 저 이쪽으로 오실게요.
1: 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0: 이번에 부상 교육을 맡게 된 사람입니다.
1: 아, 부상 교육이요?
0: 예.
1: 부상 당하는 건 아니죠?
0: 아, 예. 처음에 일단 지상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지상.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 부상.
0: 먼저 처음에는 그 양상국 씨가 저를 한번 좀 당겨 주실까요?
1: 아, 예, 예, 예. 네.
0: 처음에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 처음에는 완전 이렇게 팔이 펴져 있을 거예요. 팔을 쫙 펴고 쭉 당기면은 종아리하고 엉덩이하고 먼저 달라붙을 거예요. 쭉 당겨가지고 이 무릎하고 붙게 되면서 쭉 일으켜 주시면은 쭉 배가 끌어요. 앉은 자세가 되면은 오른발에 무게를 두면서 보드를 돌리시면은 네. 이제 배가 당겨가는 거거든요.
2: 해본 적이 있는 사람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 해봤어 이거?
2: 네, 이렇게 되다가 배에 당기잖아요.
0: 그다음
2: 자주, 이렇게 돼요.
0: 자주 실수하는 거는 남자분들이 배를 이기려고 팔을 엄청 당기세요.
1: 아~
0: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 가거든요.
1: 아~
0: 배가 당겨주는 대로 쭉 당겨가면 되는 거예요.
1: 아~
0: 뭐 시범 한번 좀 먼저 보여줄까요?
1: 아 제가요?
0: 네.
1: 세월의 흐름에 맞게 되구나. 요렇게 잡는 건가요?
0: 네. 자, 처음에 자세 잡으실 때 배가 당기면 힘 빼고서 엉덩이가 먼저 딸려와요. 그렇죠. 네, 이 상태로 해서 오케이.
2: 하고 뭐 하세요?
1: 이거 아닌가?
2: 손도 놔둘 거예요?
1: 맞죠, 맞죠. 이거 양팔 잡아야 되나?
0: 놓으실 거예요.
1: 예? 아이 잡아야 되구나. 아이 잡아야 되구나. 이거 하는 건 뭐지? 나 TV에서 이거 봤는데?
4: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라앉죠.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라앉죠.
1: 아, 맞네.
5: 로미안.
1: 아, 나 TV에서 왜 이거 봤지? 아, 죄송합니다.
2: 이거 맞아요, 이거?
5: 잘합니다.
1: 네? 야, 한 명이라도 서자. 한 명이라도 서자. 진짜 자존심 걸렸다. 어?
0: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 아, 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어렵다, 이거. 아.
1: 아, 떨린다, 이것도. 어, 왜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벌써 설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빠질까 생각. 어, 빠지면 안 되는데.
2: 상구석 화이팅!
1: 출발하겠습니다.
2: 주시기 힘들어.
1: 우와!
2: 어떡해!
1: 나도 이 배, 나 배도 무서워. 안녕, 갔다 올게요.
2: 안녕. 안녕. 따뜻해요?
1: 물 생각보다 안 차.
2: 어, 안 차? 어, 좋아.
1: 오, 오, 오, 씨, 무섭다.
0: 쓰리, 고!
2: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마이 갓.
1: 오 잘한다. 오 잘한다.
2: 있죠.
1: 아, 다 본 적이 있지.

0: 하실 것 같아. 뭔가.
1: 승태가 한 번만 뜨면
0: 기대돼요.
1: 바로 해. 그 한 번이 문제지. 자, 김승태 화이팅! 아, 신승태 화이팅! 김승태 화이팅! 아, 신승태 화이팅!
2: 누구야?
1: 신승태! 영원 신씨 화이팅!
0: 화이팅!
3: 화이팅!
1: 저기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0: 어렵다.
1: 일어나야 돼.
0: 어려울 것 같은데. 저죠? 다음 타자. 어떻게?
1: 자, 쓰리고야.
2: 다리가 가운데로, 팔 가운데로.
0: 아, 이렇게요? 오케이.
1: 준비되면 쓰리고해.
0: 아, 진짜. 오케이. 쓰리고! 오!
1: 오케이. 쓰리고 해줘.
0: 오케이, 쓰리고! 우! 갔다!
1: 천천히 해, 천천히. 너 준비되면 출발할 거야. 화이팅!
0: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예, 예, 예. 와! 와!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예, 예, 예. 와! 와!
1: 근데 쟤는 저게 동심이 맞았던 거야. 마지막 쓰리고!
0: 화이팅! 아니 화이팅! 쓰리고! 우! 가자!
1: 와! 일어난다 이번에 화이팅!
0: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
1: 와! 일어난다 이번에 화이팅!
0: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
2: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라!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라!
1: 돌려! 어떻게 저렇게 타지?
2: 완전 힘으로, 완전 힘으로.
0: 와,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화이팅! 여성용 빈승대 소령 이름 최! 고맙죠!
3: 뭐라고 하시는 거야?
1: 오늘아.
2: 양산국
1: 아니
2: 승태.
1: 진짜 옆으로 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2: 서령.
0: 자세가 죽여. 자세가 죽인다.
1: 나이스.
2: 아, 너무 웃겨. 아, 쟤 너무 웃겨. 아, 쟤 뭐라고 하는 거야?
1: 우리가 이게 처음에 걱정했던 거와 달리 네. 다 성공을 했습니다. 맞아요. 일단 박수 한번 치죠.

0: 나 진짜 넷 중에 나는 한 명이라도 성공하지 했거든. 근데 넷 다 성공했어. 근데 그래도 이게 또 저희가 또 게임은 게임이었으니까 마지막 엔딩으로 벌칙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까 계속 내가 올 때부터 저게 보이더라고. 저거 저거 블록 점프 맞죠? 블록 점프.
1: 아, 뛰는 거야?
0: 저기에 그냥 이래미는 누워만 있으면 돼. 너의 의지와 다르게 내 하늘로 가고 있을 거야. 내 하늘로 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오디오로 다음 주에 만나요. 한 번만 채워줘. 엔딩 좀 잘 찍게. 자, 일단 올라옵시다. 올라갑시다. 오세요.
2: 아, 너무해. 아, 정말 진짜. 처음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뛰기 전에 하나, 둘, 셋, 쓰리, 고 해서 뛰세요.
3: 하나, 둘, 셋, 쓰리, 고!
2: 와우!
3: 쓰리, 고!
2: 와우!
4: 좋았으면 이거 해야지.
1: 썸 타러 가자.

0: 몇 번 하니까 힘드네.
1: 오늘 마지막이니까 하도 준 거예요.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서서.

0: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1: 이 밥에 고기 반찬.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0: 의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1: 시키는 대로.
3: 네네.
1: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바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요런 경지 같은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혹시 궁중악기 편경을 보신 적 있나요? 종 대신 기역자 모양의 경석 여러 개를 매달아 연주하는 타악기인데요. 편경은 영조와 정조의 장례식 과정을 기록한 책 국장도감 의궤에도 등장합니다. 이 편경을 소재로 만든 창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서리서리의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천상의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도공 심은산의 여정을 따라가며 도자기 편경의 탄생을 그린 작품인데요. 도자기 편경 외에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도자 관악기 송훈과 도자 타악기인 율기, 호주 원주민의 전통 관악기 디저리두의 음색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 속 도자기 편경을 만나러 서울 남산 국악당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1: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신비의 악기, 도자기로 만든 편경, 도경. 다양한 악기로 그려낸 천상의 소리를 향한 여정. 사라진 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특별한 무대.

0: 지난 7월 22일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1: 도자기는
0: 월드뮤직그룹 공명을 창단한 송경근이 만든 창작단체 공간 서리서리가 창작한 공연인데요.
2: 공간 서리서리는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모티브로 2013년에 제가 만든 창작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악기 훈을 복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작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콘텐츠로 여러 이제 음악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또 창작의 영역을 확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0: 공연의 주인공은 편경입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깎아 만든 경도를 두드려 연주하는 악기로 두께와 크기를 달리해 음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장례식을 기록한

0: 국장도감의궤에는 영조와 정조의 무덤에 돌이 아닌 백토로 만든 도자기 편경, 와경을 함께 묻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1: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저 악기 연주법을 도용을 해보고 싶었지만 편경이라는 악기는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고 무거워서 실내악에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악기가 도자기로 한번 편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0: 도자기를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정확한 음정을 맞춰 완성한 도경 32개를 4개의 단에 매달아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2: 그곳에는 젊은 도공
0: 공연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에서는 소리꾼의 낭독을 중심으로 7명의 연주자가 이야기를 펼칩니다. 연주자들은 연주와 함께 마을 사람과 거지, 신하 등 여러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몇 해째 전쟁과 가뭄이 이어지는 조선. 도공 심은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릇을 빚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3: 본의 아니게 연기까지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른 장치가 있습니다. 부채를 이제 거지 역할 같은 경우에는 다 찢어진 부채를 펼쳐서 얼굴을 가리면서 그걸로 표현을 하고 그냥 양인들은 그런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쓰고 그 신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족자 같은 걸 피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형식을 했고요.
0: 어느 날 심은사는 새하얀 도자기 조각이 청아한 소리를 내는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4: 무슨 꿈이지? 내가 꿈속에서 본 건, 아니, 꿈속에서 들은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 정말로 아름다운 천상의 음색이었어.

0: 심은산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좀 떠난 또 몽환적인 소리도 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경에서 울려 퍼지는 도자기가 품은 그 맑고 투명한 소리가 조금 더 영롱하게 들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존의 어떤 우리 전통음악에서 가지는 그런 아정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리드미컬하게 연주할 수 있는 도경 곡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1: 내일은 새로운
2: 도공 심은사는 꿈속의 소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의 여정은 도경과 북, 피리, 첼로, 디저리두 등 다양한 악기로 그려지는데요.
3: 국악기들이 일단은 가야금, 피리, 장구, 대금, 그리고 제가 복원해서 만든 후지라는 악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발, 라각 같은 그 대치사에 사용했던 또 전통악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디저리두라는 악기가 있어요. 호주의 전통악기인데요. 그 신비한 산에서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악기가 사용되는데, 굉장히 저음의 깊은 음을 쭉 깔아준 상태에서 우리나라 북이 이렇게 둥둥둥 울리게 되는 효과를 주는 악기인데,

0: 영산에서 발견한 흙으로 꿈에서 본 도자기를 빚기 시작한 심은산. 흙에서 빚은 악기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1: 좀 더 두껍게! 좀 더 크게! 눈결 하나까지 흙에 담아야지.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만은 반드시.
2: 가마에서 나온
0: 드디어 꿈속에서 들은 맑은 소리를 찾아낸 도공 심은산.
2: 심은산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맑은 소리를 나누기 위하여 궁에 찾아갑니다. 영롱한 울림이 편전을 가득 채우자 이 악기가 내어주는 맑은 소리는 거친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는구나.
0: 전쟁과 가뭄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안겨준 신비로운 악기, 도경. 심은산의 예술혼이 탄생시킨 도경은 이후 왕의 무덤에 묻히는 영광도 누립니다.
3: 창작 악기라는 독특한 소재와 음악을 통해서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소재이지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0: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공연에서는 음악극에 쓰인 도자기 악기 율기를 연주하며 흙이 빚어낸 울림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4: 2번 패턴.

0: 관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온기들 다른 소리도 들어보고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우리나라 악기인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새롭게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으로 만들어서 정말 즐겁게 잘 관람하였습니다.
2: 가족을 위해 역사적 기록에 상상력과 예술혼을 더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울림이 앞으로도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3: 네, 편경의 맑고 시원한 소리 잘 들으셨나요? 공간 서리서리의 송경근 대표는 한국 전통악기 훈, 전통편경 와경 등 전통악기를 직접 복원해 소리를 공예하는 남자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공연에 사용한 편경인 도경도 직접 도자기를 깎고 갈아서 하나하나 음정을 확인해가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대를 잇는 예술혼을 그려낸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는 내년에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잠들어있던 도자기의 소리가 전하는 깊은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판소리에서 득음의 경지에 오른 소리를 수리성이라고 하는데요. 목이 쉬었다 풀렸다 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얻어낸 결과물로 쉰 듯하면서도 속이 꽉 찬 거친 소리를 최고의 성음으로 칩니다. 수리성의 세계가 국악관현악 무대에서 펼쳐졌는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입니다. 수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국창 임방울인데요. 임방울 선생이 자주 불렀던 곡이 춘향가의 쑥대머리로 특히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통성에 수리성 특유의 거친 질감을 더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그려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금 명인 류근화, 명창 장문희부터 국창 임방울 선생의 외손녀인 소프라노 박성희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는데요.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수리성의 향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4: 대금의 경지, 수리성으로 되살아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 임방울의 외손녀 박성희 소프라노 출연. 국악과 소프라노의 협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한여름밤의 국악관현악.

0: 지난 7월 16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이 열렸는데요. 득음의 경지를 이루는 최고의 목소리 수리성을 주제로 국내외 최정상급 국악인과 성악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소리의 미학을 찾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1: 가장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단 연주하고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광주는 다른 고장에서 100분 있는 거하고 비견이 안 될 만큼 한 분. 둘째 줄에 우리 판소리 명창 임방월 선생님 계시잖아요. 새로 태어난 우리 고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출연자분들이 전부 다 최고의 그 소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 그 극한의 최고의 득음의 소리를 수리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리성이란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149회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0: 천부적인 성음을 타고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을 잇는 공연 수리성. 동부민요의 대표 선율인 메나리 토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이 그 천문을 엽니다.

이어서 류구나 명인이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를 선보였는데요. 이 곡은 감각과 무의식의 흐름에 집중해 자신의 심연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인천과 황해 어촌 민요인 나나니 타령을 모티브로 한 춤을 위한 나나니입니다. 척박한 환경을 버텨낸 민초들의 생명력을 경쾌하게 펼쳐냅니다.

0: 진짜 우리 광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임방울 명창입니다.
1: 섬세하고 화려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박성희.

오늘 무대에선 임방울 명창이 즐겨 불렀던 쑥대머리를 열창했는데요. 웅장한 국악 반연악 위에 더해진 소프라노의 음색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애절함을 색다른 감동으로 전합니다.

이번 수리성 공연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임방울 선생님이시고 또 사실 외할머니께서 한혜순 명창이셨고.

0: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한국의 전통 소리, 전통의 문화, 전통의 음악을 진짜 세계화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연의 마지막은 박승희 예술 감독이 작곡한 판페라 쑥대머리가 장식합니다. 판소리와 오페라가 결합한 이 작품은 전통 사설에 국악 관현악과 합창을 더해 우리 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는데요.

0: 우리 소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통렬함, 이 강렬함, 그리고 거짓없이 다 쏟아내는 이 소리가 우리 것이구나. 이 판소리에 정말 가장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득음의 경지, 수리성으로 완성된 국악관현악의 깊은 울림. 시대를 넘어 울려퍼지는 국창 임방울의 수리성.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2: 네, 우리 소리의 애절함과 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함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멋진 무대였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통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연주회인 만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판소리, 성악, 판페라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공연의 마지막 곡인 쑥대머리는 박승희 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작곡한 판페라로 장문희 명창의 소리와 관현악, 남성합창을 결합해 색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득음의 경지라 불리는 수리성, 오랜 수련 끝에야 얻어진다는 소리처럼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국악과 서양음악이 만나 새로운 울림이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앤사람. 전통을 넘어 우리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경연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20회를 맞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죠. 국무총리상이었던 대상이 올해부터는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면서 그 가치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에서 젊음과 패기로 대상을 수상한 팀, 바로 개호주 밴드인데요. 자,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개호주 밴드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2: 네, 다시 한번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장구 꽹가리 치고 있는 연희자 박주환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4: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대표이자 국악 타악과 드럼을 맡고 있는 유지산입니다.
2: 아, 대표하니까 굉장히 먼저 보이는 리더를 맡고 있는. 네. 예, 예. 두 분 다 국악을 전공하신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2: 근데 그날 무대에서는 드럼을 치셨잖아요.
3: 네.
2: 드럼은 그냥 따로 배우신 거예요?
4: 네, 따로 공부를 해서. 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2: 아, 타악은 국악이나 서양 악기나 좀 하나로 통하는 그런 게 있나요?
4: 네,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편하게
2: 어렵지 않게.
4: 네.
2: 오, 그렇군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4: 배운 지는 1년 조금 안 돼요.
2: 예. 근데 그 정도로 연주를 하신 거군요.
4: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2: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예. 근데 장구하고 꽹과리를 아주 신명나게. 아, 네. 쳐주셨습니다. 네. 원래 타악 전공이신가요?
3: 네, 저는 원래 연희과라고. 이제 뭐 풍물? 탈춤? 네.

0: 뭐 무속 뭐 이렇게
1: 아, 여러 탈춤도 가지. 줘요?
0: 네, 저희 과에선 다 합니다.
1: 다재다능한 두 분이 오셨지만 사실 개우즈 밴드의 멤버는 더 많잖아요.
2: 맞습니다.
1: 총 여섯 분이었나요?
0: 네.
1: 그리고 홍일점 한 분이 계셨고.
2: 네, 검은고하는.
1: 검은고. 네. 예. 그렇지만 오늘 대표로 두 분만 네. 또 나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리더니까 오셨을 거고. 네. 예, 우리 주환 씨는요?
0: 컨택을 받아가지고 리더의 컨택.
1: 아, 그래요? 다른 라디오는 우리 뭐 홍일점인 여성분도 같이 가고 네. 다른 멤버들하고도 갔었는데 오늘은 컨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0: 또 끼도 제일 많기도 하고
1: 그래요?
0: 네 말도 잘하고 이래서 같이 나왔어요.
1: 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이름을 듣고 네. 피식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개호주 밴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0: 이제 개호주 밴드는 순우리말로 새끼 호랑이를 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담아보고자 해서 지었습니다.
1: 네. 여섯 분이 다 같이 활동하던 팀인가요?
3: 아니요. 이 팀을 위해서 사실 모였다고 하는 저희가 이제 또 동료들이거든요.
1: 사실. 21세기를 위해서 여섯 분이 뭉친 거예요?
0: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활동을 위해서 모여서 시작을 21세기로 해보자.
1: 네. 아 그러면 꼭 대회를 나오려고 뭉친 게 아니라 네. 개호주 밴드로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해서 여섯 분이 모였는데 네. 21세기가 첫 번째 어떤 네, 대회이자 맞습니다. 무대가 된 거군요.
0: 네.
1: 야 그런데 하자마자 대상.
3: 예, 너무나
1: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3: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여섯 분이 뭉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0: 이제 올해 2월쯤에 모였습니다.
1: 2월에?
0: 네.
1: 어떻게 다들 그럼 알게 되신 사이예요?
0: 이제 처음에는 네. 주한 이 친구가 네. 저랑 같은 연습실 선후배 사이여서 네. 같이 하자 했고
1: 먼저 두 분이 모아졌고
0: 네. 네.
1: 그 다음에?
0: 다음에 주한이가 재휘 보컬을 이제 데리고 오고
1: 원래 뭐 친구였어요?
0: 네.
1: 네.
3: 친구입니다.
1: 보컬을 섭외했고 네. 그 다음?
0: 그러고 이제
1: 기타 있잖아요, 두 분.
0: 네, 기타랑 베이스는 또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네, 그렇게 구하게 되고 네,
1: 검은고는
0: 네, 이제 국악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네. 검은고를 구하게 됐습니다.
1: 근데 국악기도 많잖아요.
0: 네.
1: 특히 현악기도 뭐 가야금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뭐 아쟁도 있고 해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검은고 연주자 혼자 딱 이제 여성분인 것도 특이했지만 혼자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게 유니크했거든요. 네. 검은고라는 악기를 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3: 처음에 그 락커빌리라는 저희가 그 장르를 잡았는데
1: 네.
3: 그 락커빌리 장르에서 이제 콘트라베이스 하는 걸 보고
1: 아,
3: 아 이건 검은고랑 좀 맞겠다 라고 생각해서 검은고를 하는 건 어떻냐 라고 지산이 형이랑 얘기를 해서
1: 뭐 음역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소리가 좀 네. 비슷한 질감, 느낌을 네, 낼 수 있어서
3: 네.
1: 아 그렇게 해서 검은고 연주자를 또 네. 섭외를 하셨군요. 그런데 원래 그럼 이 노래 장기타령이었죠?
3: 네. 맞습니다.
1: 그럼 이 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0: 처음에는 창부타령으로 하나를 만들었었고
1: 아 다른 곡이 있었군요.
0: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해서 이제 주환이가 장기타령이 어떻겠냐 해서 장기타령으로 그러면은 락커빌리를 조금 결합을 해서 만들어 보자 네. 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1: 락커빌리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0: 그거는 이제 제가 일본을 이제 갔다가
1: 네.
0: 거기서 라이브 펍 을 이제 들리게 됐는데
1: 여행을 갔다가
0: 네. 네. 라이브 펍에 갔다가 거기서 락커빌리 장르만 연주를 하는 그런 펍이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음악을 듣고 좀 그 분위기나 그 장소에 좀 취한 그런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랑 같이 민요를 합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제 주환이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1: 락커빌리가 어떤 장르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0: 로큰롤의 시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뭐 엘비스 프레슬리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1: 그냥 락큰롤이라고 생각해도
0: 네,
1: 되는 거군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컨트리 뮤직 이런 네. 느낌도 받았는데 다 그 비슷한
0: 네,
1: 느낌의
0: 블루스나 네 컨트리 뮤직이나 같이.
1: 그 민요랑 참 잘 어울릴 거라는 느낌이 딱 그 공연장에서 들었어요?
0: 네,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저희 한국 공연도 흥도 나고
1: 네.
0: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그런 분위기가 결

0: 결합이 되면은 너무 네. 좋겠다 싶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벌써 여섯 번째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MC를 맡았던 것 같아요. 매년 정말 색다른 팀들, 그 다음에 아주 특출난 연주자들, 이런 분들이 경연을 펼치는데, 정말 올해도 어떤 팀이 나올까? 이런 기대를 안고 갔고,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고, 또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됐었는데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팀이 수상을 했고, 사실 제작진 분들, 그 다음에 저희 MC들 이렇게 한번 내기처럼 해보거든요. 어떤 팀이 대상 받을 것 같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개호주 밴드를 픽했었어요. 근데 정말 딱 대상을 수상하는 걸 보고 와, 역시 사람들이 느끼는 비슷한 감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당사자분들께서는 10팀을 쭉 계속 봐왔잖아요. 맞습니다. 본선 무대에 이렇게 딱 추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대상까지 욕심을 내봤었나요? 아니면 우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위권일 거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2: 저희가 사실 딱 10팀 이제 리허설도 보고 네. 이제 인스타그램에 미리 보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제 보면서 와, 큰일 났다. 우리만 괜히 약간 좀 뭔가 우리만 우리 좋다고 하고 있구나. 남들은 좋은 음악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는 우리께 좋다고 해서 붙여줬으니 우리 것만 잘하고 내려오자. 딱 그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무대 뒤에서도 이제 벌벌 떨면서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이러고 있다가 경연 들어가고 네. 끝내고 나오면서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고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1: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또 번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연 맞아요. 대회에서는. 네. 근데 딱 10팀 중에 5번을 뽑았어요.
2: 맞습니다.
1: 그 금손은 누군 거예요?
2: 그 홍유점.
1: 네. 어머머머. 야, 그랬구나. 네. 그럼 2월부터 이제 팀을 모아서 6월에 대회를 나오기까지 마찰은 없었어요?
3: 마찰 많았죠.
1: 많았어요?
2: 네, 정말 많았어요.
1: 어떤 부분에서요?
3: 곡을 만들면서도 많았고, 뭐 이 곡을 선택하면서도 조금 마찰이 있었고, 네,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가자, 여기서는 저렇게 가자 하다 보니까 또 의견이 통합이 안 될 때도 있었고.
1: 그렇죠.
3: 네,
1: 이런 그러면 거. 곡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산 씨가?
3: 아니요, 저희 다 같이.
1: 다 같이 만들어요?
3: 네,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1: 음악을 다 같이 만들었어요?
3: 네.
1: 오, 신기하다. 각자 맡은 악기에 대한 거를 네. 자기가 맡아서
3: 네.
1: 그거를 이제 딱 조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3: 네.
1: 리더로서 6명이면 또 적은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율하느라 힘드셨겠어요?
3: 뭐, 네, 그렇긴 한데 뭐 다들 뭐 나이 차가 좀 나서 그런지 네. 잘 들어주더라고요, 또.
1: 제일 형님이라서 리더를 네. 맡게 되신 거예요?
3: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1: 만들기도
3: 이래가지고
1: 했고. 네. 그렇군요. 아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벌써 20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발표된 곡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 그 목표가 국악의 현대화 그리고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는 어떤 등용문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매년 정말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년 정말 수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멋진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연 때 심사를 맡았던 윤일상 작곡가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대중성, 작품성, 독창성이 모두 다 훌륭하고 연주가 매우 뛰어났다.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밴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멘트에 대해서? 뭐 만족스러우세요?
2: 너무나 뭐 감개무량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1: 좀 극찬을 받은
2: 네.
1: 그런 느낌인가요?
2: 네. 네.
3: 뭐 물론 저는 드럼을 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연주력으로는 너무 극찬이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잘 하지만
1: 네.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라 그런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떨리는 경연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굉장히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보여서 아, 이 패기가 대단하다. 그리고 굉장히 흥겨운 노래이기도 했었고요.
2: 네.
1: 그 왜 주거니 받거니 연주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보컬이
2: 맞습니다.
1: 이렇게 기타에도 한번 갔다가 뭐 드러머에도 갔다. 이런 그런 퍼포먼스들이
2: 네.
1: 신인 밴드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대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됐었어요. 어땠어요?
2: 그 무대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1: 네.
2: 정말 심장 소리가 귀에서까지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는데
1: 네.
2: 이제 막 장구 치다가 긴장이 이제 풀리면서 빙가리 잡고부터는 오케이 이제 내 시간이다 해갖고 이제 나가서 재휘랑 보컬 친구랑 같이 좀 재밌게
1: 네.
2: 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의상도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0: 양복 재킷을 입고 그 위에 갓을 쓰고 안에는 한복을 또 네. 입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1: 이제 뭐 조선 후기 사진을 보다 보니까 네. 갓에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뭐 이제 한복도 요즘 한복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다가 락커빌리에서 입는 양복을 한번 입어보자. 두루마기를 벗고 양복을 입어보자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0: 양복도 좀 약간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네. 예전 느낌의 그런 예, 색깔이며 디자인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창모 타령을 먼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장기 블루스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곡 선택은?
1: 이제 창모 타령 같은 경우는 민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부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창모 타령을 선택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장기 타령 같은 경우는 이제 락커빌리 장르를 보다 보면 좀 가사가 많은데 저희 네. 민요 같은 경우는 가사가 많은 것보다 이제 기교나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락커빌리에는 딱 들러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장기 타령은 가사 사설도 많기도 하고 와다다다 이렇게 뱉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장기 타령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거기서 또 여섯 명의 의견이 잘 모아졌나 보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 팀이 이제 본선 무대에 오르고 사실 본선 무대에만 오르면 모두 다 수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대회의 좋은 점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약간 다른 팀들 중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 팀은 참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무대적으로 본받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팀이 또 있을까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개호주 밴드랑 네. 또 밴드 팀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연명관 팀.
0: 네.
2: 그 팀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밴드니까. 밴드 대 밴드니까. 네. 좀 괜히 약간 좀 견제되고 기대되고 또 곡도 들었을 때 곡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긴장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우리 지산 씨는요?
1: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요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제 이사이 팀이 네. 네. 너무 좀 좋더라고요.
0: 맞아요.
1: 여창에 맞아요. 딱 맞게. 작곡도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러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무대들도 좀 보셨나요?
1: 네.
0: 선배들의 무대.
1: 네.
0: 거기서는 어떤 무대가 제일 어떤 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2: 아무래도 제 전공이 연희이다 보니까 오름새 팀.
0: 오름새 작년에 네. 대상 수상한.
2: 맞습니다.
0: 네.
2: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오름새 좋아. 팀.
0: 네. 지산 씨는?
1: 네, 저도 오름새 팀이랑 작년에 아마. 그 가야금 네 대로 사물놀이 네, 했던 네. 사금놀인가? 네, 그 팀이 되게 좋습니다.
0: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축하 공연 무대를 네. 오름새가 펼쳐줬고 그 다음에 함께 또 무대에 서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두 분도 같이 무대에 서셨나요?
2: 저는 같이 하고
1: 네. 저는 안 하고
0: 안 했었고 네. 같이 연습도 했어요 그러면? 네, 오름새 맞습니다. 팀하고? 네. 어땠어요?
2: 좀 괜히 약간 좀 이제 팬 약간 되게 연예인 만난 기분으로 팬심으로 이제 네. 보면서 와 멋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0: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름새 팀에?
2: 그 오름새 송창현 네. 형이랑 같은 또 레슨실 선후배다 보니까 또 만나서 인사도 하고
0: 아니 그 연습실이 어디길래 거기가 약간 거기도 스타의 등용문이네요.
2: 아 또 이건 또 다른 또 연습실인데
0: 아 연희하는, 다른 연습실
2: 네 연희하는 연습실이어서
0: 맞아 네. 그분은 또 상모도 돌리고
2: 맞습니다.
0: 네, 다 하시니까 그래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립니다.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음악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기회와 혜택이 지금 예정되어 있나요?
1: 도남문 국악당에서 공연이 섭외가 들어와서
0: 네.
1: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0: 하고 있고.
1: 그리고 또 여러 다른 페스티벌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0: 오기 시작했어요.
1: 네.
0: 야, 이제 진짜 제대로 밴드로서 많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네요.
1: 네.
0: 네.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1: 너무 네, 기대도 되긴 하는데
0: 네.
1: 레퍼토리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지금 좀 안고 있고 이 대상 팀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 공연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네. 확실히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곡 작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1: 네.
0: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계속 이렇게 민요와 락커빌리를 결합한 음악들?
1: 네, 그런 음악들을 주로 가지고 가고 네. 이제 다른 분위기로 이제 동해안 별신굿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살풀이 장단과 거무장단을 좀 활용을 해서 그걸 또 네. 만들고 있고요. 무용도 같이
0: 무용도요?
1: 네,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0: 그럼 멤버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1: 아니요, 무용은 이제 개관 네, 식으로 아. 콜라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0: 이야,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음원도 이제 발매를 하실 거고 음반도 네. 나오게 될 테고 이제는 정말 예술가로서, 예, 음악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도 이번 대회도 권송희 음악감독께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개우주 밴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2: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음향 밸런스가 이제 검은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건 일렉 기타고 일렉 베이스인데 검은고는 어쿠스틱 사운드다 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앞에 보컬하는 이제 민요하는 재위가 네.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밴드 보컬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약간 무대 매너라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어색했는데 그런 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네. 거리를 주셔가지고 네네. 그걸로 이제 꽹가리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네. 사실 권송희 음악 감독님이 주신 소스가 아닐까.
0: 그 무대 경험이 이제 밴드로서는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어떤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군요.
2: 맞습니다.
0: 근데 저도 정말 놀랐던 게 진짜 다 소리가 세잖아요. 네. 뭐 장구도 그렇지만 꽹과리, 일렉 기타들이 얼마나 소리가 크고 막 드럼도 신나게 때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검은고 소리가 또 너무 잘 들려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그 영상을 다시 봐도 검은고 소리가 묻히질 않더라고요. 네. 그런 또 조언들이 다 있었군요.
2: 맞습니다.
0: 예. 오, 놀랍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은 국악인, 신진 국악인들이 올해 21세기 무대를 보면서, 개우주 밴드를 보면서 내년에 우리도 좀 도전을 해보고 이런 음악을 해봐야겠다 꿈꾸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을 좀 해준다면? 대상을 받는 팁을 좀 전해주시죠.
1: 뭐 본인이 행복하게 좀 음악을 할 수 있는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면은 네. 자연스럽게 수상도 따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0: 아, 너무 이상적인 말인데요. 정답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예, 우리 주환 씨는 어떻게?
2: 저는 사실 자기 본인의 색깔을 네.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든 눈치 보지 말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진짜 이렇게 계속 비교하게 되는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즐기면서 하면 된다.
2: 맞습니다.
0: 그리고 내가 잘하면 잘하는 음악을 하면 된다라는 네. 또 꿀팁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개우주 밴드로 꾸준히 활동을 해 나가실 거고 여러 무대에서도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음악인, 어떤 밴드가 되고 싶은지 각오나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1: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종합 예술인이 되고 싶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밴드로서는 그래도 국악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민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주한 씨는요?
2: 저는 이제 저의 전공이 연희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이제 청자 앞에서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연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는 게 모두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0: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술이다.
2: 네. 아,
0: 알겠습니다. 자, 새끼 호랑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음악과 무대로 많은 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해나가기를 저도 응원할 거고요. 서도밴드, 고영열, 억스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경연 대회로 자리 잡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움을 더 더해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응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창작 국악의 흐름을 이끌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올해 대상 수상 밴드

0: 네, 개우주 밴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가야금을 만든 우륵이 머물렀던 도시로 충주 탄금대는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대통령상을 향한 전국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전이 8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우륵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악의 전통을 잇기 위해 1977년부터 시작한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는 국내 대표 가야금 경연대회로 올해 벌써 49회를 맞이했는데요. 대회에서 전국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가 참가해 독주와 병창, 중주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고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는 부문별 최종 본선 무대가 꾸며집니다. 총 6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는데요. 일반부 대상은 대통령상을, 대학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전통 가야금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정과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0: 시키는 대로.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2: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같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끝까지 달리고 쉼 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2: 위험해질 수 있어요.
1: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3: 수분
1: 그늘 휴식
4: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은빛 햇살 아래 고즈넉이 자리한 집 한 채가 보이는군요.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 행단입니다. 맹씨 행단은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맹사성이 단을 쌓고 후학들을 가르치던 집이라 하여 맹씨 행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은 1330년 고려의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의 아버지인 최원직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영 장군의 손녀 사위가 된 맹사성에게 이 집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청백리라 불리던 맹사성은 음악에도 관심이 깊어 향악을 정리하고 특히나 단소를 즐겨 불렀다고 하는군요.

맹사성 집을 찾아온 손님은 먼 발치에서 정승댁을 향해 단소 소리부터 살폈답니다. 단소 소리가 들리면 문전을 넘어 들어서고, 단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예 발길을 돌려 돌아가곤 했다는군요. 강호의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흐르게 던져놓고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덕이로다.

백성을 살피던 정치가로서 청렴한 삶을 살아 청백리라 불렸던 맹사성. 그는 세종 때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지내며 문민정치의 기틀을 다진 명재상이었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고스란히 이겨낸 은행나무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의 수령이 650년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380년경 맹사성이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하는군요. 세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의정 맹사성에게 예약을 정비하라 어명을 내렸습니다. 예약은 음악과 예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인데요. 유교경전 예기에 의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음이 편안해서 즐거우면 정치가 조화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새 정승이었던 맹사성과 황희, 권진은 경치 좋기로 소문난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으며 곧잘 망중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국정을 논의하기도 하고 농사일에 지친 백성들을 불러 위로하며 민정을 살피기도 했다는군요.

맹사성은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약의 시대로 이끈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세종의 어명을 받던 그는 가장 먼저 궁중의식에 쓰이는 악을 정비했는데요. 맹사성은 중국의 음악인 악보다 우리의 음악인 향악으로 종묘 제례를 지내며 우리 음악을 조상께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연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등용해 예약을 정리했는데요. 우리 음악인 향악과 중국의 음악인 아악의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내며 1447년 종묘 제례악을 완성했습니다. 조선의 전통 음악인 종묘 제례악은 6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세종, 천재 음악가 박연과 함께 맹사성은 우리 음악의 기틀을 세우는데 많은 힘을 쏟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음악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옛 선인들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오며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진행을 맡게 된 배우 황석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고 설레입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은요, 멀리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새로운 아리랑에 담아낸 무대입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설렘부터 청소년의 고민, 청년의 불안, 그리고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깊은 삶의 무게까지 서로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과연 이 세대별 아리랑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씩 만나볼까요? 가장 먼저 들려드릴 곡은 노을양의 대표 아리랑, 기억의 숨결이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가 지금을 지나서 후대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어서는 어린이들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찬솔팀의 어린이 아리랑과 가야금 병창의 김나연, 김나은, 이기연 양이 불러줄 청소년 아리랑인데요.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격려의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오늘 박수 많이 치실 예정인데요. 박수 치는 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을양의 기억의 숨결부터 어린이 청소년 아리랑까지 연이어 만나보시겠습니다.

가려 인사

0: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무대를 보니까 앞으로 나올 청년, 중년, 어르신 아리랑은 또 얼마나 좋을지 막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요, 다음 순서가 아리랑이 아니래요. 우리 노을양 분들이 아주 야심차게 딴 주머니를 차셨어요. 이름하여 짜잔, 노을양 한입. 먹방은 아니고요. 그냥 노을양 한입이라는 코너랍니다. 쉽게 말해서 뮤지컬로 치면 일종의 갈라쇼 같은 건데요. 노을양의 대표작들을 한입씩, 한 곡씩 아주 맛있게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맛보시고 마음에 들면 다음 공연엔 꼭 돈 내고 보시라는 아주 대놓고 하는 광고 시간이니까요. 관객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아주 맛있게 즐겁게 시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을양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 노을양 한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해야 나오나라 진치국에 밥말아 먹고 장기치고 나오나라 해야 나오나라 진치국에 밥말아 먹고 장기치고 나오나라

0: 마주치는 이지 아닙니다.
1: 대망의
0: 서른 살을 조금 넘겼죠.
1: 대망의
0: 청주서 가족들 보러 왔으니
1: 대망의
0: 오늘 열심히 해보렵니다.
1: 대망의
0: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크게 크게 불렀더니 목소리 튄다고 감독님이 마이크를 줄이네요.
2: 어메 어메 우리 어메 우라 부지랑 잠잘 적에 깊은 잠이나 잘 것이제.

0: 방에
1: 피아노 치는 강민규예요.
0: 에헬방에
1: 공연하러 이곳에 왔죠.
0: 에헬방에
1: 관악산의 기운 받아
0: 에헬방에
1: 더 열심히 공연할게요.
0: 에헬방에
1: 피아노가 전문인데 어쩌다 보니 노래도 하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들 재밌게 못하겄나.
0: 우리 아버지가 한 말씀이 날이 많다 달마당 치냐 달이 많다 달마당 치냐 한때 치면 말 것인데 잠잔 것까지 무상 다하냐.

0: 가진 경처 벌어주마 예 아버지 그 말 마소 농도 싫고 밥도 싫고 날과 같은 임사주게
1: 에헬방에
0: 에헬방에
2: 비스치는 김용원입니다
1: 에헬방에
2: 술 좋아하는 50대입니다
1: 에헬방에
2: 이제 반 정도 끝났으니
1: 에헬방에
2: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요
1: 에헬방에
2: 베이스는 원래 딘데 뭐하러 앞에다 앉혀놔서 발박자 친다고 구박을 하냐 50인생 서럽구나
0: 앞

노을양의 한입 코너 어떻게 맛있게 음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청년과 중년 그리고 어르신들의 아리랑이 차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풋풋한 사랑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견뎌내는 청년들의 아리랑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위아래 세대 사이에 끼어서 그 어정쩡한 삶의 무거운 무게를 담담히 버텨내는 중년의 아리랑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멋진 노래와 춤을 보여준 우리 송지연님. 경기민요를 전공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시원하고 막 아주 흥이 넘치십니다. 아, 참.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있죠? 관악구립 여성 합창단 여러분입니다. 야. 아, 지금 다시 또 우아해지셨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으시고 이렇게 멋진 안무를 소화내신, 아, 정말 저 멀리서 보니까요 검은 백조들이 소풍 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 중년 아리랑 봄날입니다. 듣기만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다 함께 박수치면서 부르기 좋은 곡이니까 마지막인 만큼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럼 관악구립 여성 합창단과 노을양이 만드는 마지막 무대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사회자 배우 황석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또 곡을 연습하기 너무 힘들어서 있는 곡을 모아왔습니다. 커피콜을 시작했습니다. 촬영 가능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아리랑을 불러준 준찬솔 나와주세요. 우! 마지막 우리 남은 끼를 보여주고 가야지, 그치?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조선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결동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바다 품은 당진에 싱싱한 맛이 넘친다네. 바다 냉, 들판 향기 한 상에 가득. 오늘 당진의 맛은?

0: 병원 오지는구나.
1: 어, 인근님 안녕하세요.
0: 어, 피디 형 왔는가?
1: 날씨가 참 좋네요.
0: 아, 그러게나 말이야. 덥지도 춥지도 않고. 정말 가을 날씨는 이래서 좋아.
1: 응? 인근님은 가을을 좋아하시나요?
0: 어, 그럼 가을 좋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어, 그리고 말이야. 가을은 수확의 계절 아닌가? 크, 풍성한 벼가 쫙 이거 보면은 그냥 말만 해도 벌써 배가 든든하네.
1: 계절도 먹는 걸로 연결시키시는군요.
0: 아, 그러게 말이야. 가을은 대표적인 그런 계절이지.
1: 그자 여기는 어딘데 여기서 보자 하신 거?
0: 어, 솔매성지라고 아는가? 솔매성지. 바로 여기가 솔매성지라네. 그 우리나라가 말이야, 지금은 그 저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있지만은 과거에는 달랐거든. 조선에는 그 유교적 사회 질서가 아주 강했었거든. 종교 박해가 아주 심했지. 어. 아우, 무서웠어. 어. 그때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종교가 바로 천주교거든. 여기 보면 그 김대관 신부님 유적지가 있거든. 유적지. 어. 이곳에서 나고 자라신 거지. 김대관 신부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그 병호 박해. 어. 우리나라에서 그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크게 박해를 받았던 그 병호 박해 때 순교를 하셨거든. 어. 그 일로 교황에게 성인으로 인정받으시고. 동양 성인 최초로 바티칸에 있는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동상까지 세워주신 분이야. 야, 아이고. 그런데 말이야, 어? 우리가 지금껏 종교 얘기를 했지만 문화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K-POP 데몬 헌터스 알지? 어?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어, 그 K-POP 데몬 헌터스에 그 사자 보이즈를 좀 이렇게 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가수고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 복색을 하다 보니까 어? 뭔가 좀 연결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자 보이즈를 사제 보이즈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 그래서 잠깐만 그래가지고 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선풍적으로 열광하면서 말이야 어? 탁 해서
2: 많이 되셨어 오닥밥?
0: 네 내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저 소다팝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한번 더 해보려고 했는데 야 이런 경건한 분위기에서 내가 좀 조심스러워지네. 자 그러면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어 이제 우리 먹으러 갑시다. 뭐 맛있는 거 먹지?
1: 오늘 당진은 뭐 드시는 건가요?
0: 힌트 줬잖아. 맛있는 거 먹지?
1: 어, 맛은 항상 있었잖아요.
0: 거 먹지. 거 먹지. 거 먹지. 몰라요? 꺼먹지?
1: 처음 들어봤습니다.
0: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네. 아이, 사실은 나도 못 먹어봤어.

0: 얘 내가 그래도 맛을 대표하는 미종인데 말이야. 지금까지 꺼먹지도 못 먹어봤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아쉽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대표 음식 꺼먹지를 먹으러 갑시다.
1: 한번 가보자!

0: 어디 보자. 아. 오, 뭐 먹을까나? 꼬먹지 정식. 꼬먹지 정식. 어,
1: 오늘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0: 어, 그럼 뭐 정식 있는데 정식 시킨다는 거지 뭐 정식만. 자, 사장님. 아, 꼬먹지 정식. 사장님, 그 꼬먹지 정식.
2: 예.
0: 2인분 주시고요.
2: 네.
0: 수육 추가도 미리 할게요.
2: 네.
0: 예. 자, 고기 좋아해가지고.
2: 그래, 저 나오신 거 더 멋지시네.
0: 아, 그래요?
2: 예.
0: 이뻐요?
2: 대장금에서. 아, 아 예. 입맛이야.
0: 오, 맛있구나.
2: 예.
0: 예, 맛있게 해주십시오.
2: 예.
0: 예. 어디 보지.
1: 그 메뉴를 좀 단촐하게 시키신다 했더니.
0: 어.
1: 양을 넣는다.
0: 어, 뭐, 문제 있나?
1: 또 오늘은 또 소식을 하시나 기대를
0: 해봤는데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구성이 맞아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지 음식을 아무렇게나 대충 시켜서 먹을 수 있나.
3: 맑디맑은 콩물 한 사발 준비되었구나. 하루를 온전히 불려 정성껏 갈아낸 서리태 콩물을 준비하고 당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꺼먹지! 짠물을 잘 빼내어 숨동숨동 쓸어주면 생선 대가리 다시마로 우려낸 시원한 육수, 고소한 서리떼 곡물, 오늘의 주인공 꺼먹지도 함께 담아 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내면 이것이 바로 고소하고 시원한 꺼먹지가 들은 서리떼 콩탕이 얼씨다.
0: 우와.
2: 이거 그냥 드시면 돼요.
0: 이게 뭐예요? 이게 꺼먹지예요?
2: 꺼먹지예요. 그 서리떼 콩을 갈아가지고 네. 육수를 내서
0: 네.
2: 이 저기 만든 거예요.
0: 이거 무청이죠?
2: 무청이요. 이 네. 무청은 소금에다 절여서 1년 숙성시켜갖고.
0: 1년을요?
2: 예.
0: 오.
2: 그러면 이제 썰어가지고
0: 네.
2: 삶아요. 삶아서 이제 간끼리 쏙 담궈놨다가
0: 네.
2: 건져놔갖고 이제 이거 육수하고 이거 갈아가지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밭에다 심어서 하는 거니.
0: 어, 직접 심어서?
2: 네. 이게 무청 하는 이게 따로 있어요.
0: 아, 무청만 따로 하는 종사가 따로 있어요?
2: 예, 예. 이게 당진 시에서
0: 네.
2: 지수센터에서 여기만 지정해 준 거예요.
0: 아.
2: 그래서 여기밖에 없어요, 꺼먹지가.
0: 꺼먹지가 여기밖에 없어요?
2: 예.
0: 뭐, 비석이라다는 생각을 제가. 어, 알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예. 꺼먹지부터 일단 빨리 먹어보자. 이야.
4: 맛있겠구나!
0: 무청이잖아, 무청. 무청과 서리태 콩탕이 만난 거네. 응? 야, 꺼먹지라. 아니 근데 왜 꺼먹지지? 그걸 여쭤본다는 게. 사장님, 요거를 이제 꺼먹지라고 하잖아요.
2: 네.
0: 왜 꺼먹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2: 콩하고 이 꺼먹지, 이게 꺼먹지라 절이면 꺼먹지라 옛날부터.
0: 아, 이 무청 절인 걸 꺼먹지라고 부른 거예요?
2: 예, 옛날부터 꺼먹지라고.
0: 어, 얘를?
2: 예.
3: 얼씨구!
2: 그게 절인 걸 보고 꺼먹지라고 그래.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부터 얘를 예,
2: 내려오는
0: 당진에서는 예. 꺼먹지라고
2: 예, 부른 거예요? 예, 예.
0: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0: 잘 먹겠습니다.
2: 네.
0: 예.
3: 꺼먹지만을 위한 특별한 무청! 1년을 정성껏 절여야 한다는데 잘 끓여 소금기도 빼고 고소한 서리태와 함께하니 그 맛이 어떨꼬?
4: 좋지?

0: 일단 기본적으로 국물에서 이 콩국물 특유의 구수하고 은은한 향이 나는구나. 꼬막지야, 한번 먹어보자. 아. 잠깐만. 아니, 이 맛은, 아니, 무청이 이렇게 고소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이런 다양한 맛이 났던가? 응? 아니, 서리 때 콩을 만나서 그런 건가? 이야. 이야, 여기 무청을 1년간 담갔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소금이 저런데 어쩜 이렇게 뭉그러지지 않고 고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무청과 서리태 콩이 만나서 참으로 오묘한 맛을 내는구나. 짭조름하고 달달하고.
1: 맛있구나!
0: 아, 무청 맛있구나. 무청이라 그러셔서 그냥 시래기로 생각했는데, 야, 그 시래기하고는 맛이 다르네. 이렇게 깊은 짭조름한, 짜지 않으면서 짭조름한 맛이 나는 게, 그걸 또 설콩이 얇 고소한 맛으로 잡아주고, 아, 근데 콩이 이 땅 위에 닭고기라고 그러잖아. 닭국물을 먹는 것 같아. 아이고, 어떻게 설명하지? 아.
1: 보글보글 잘 끓인 서리태 콩탕. 한 숟갈 푹 떠서 맛을 보자꽃나 후루루루루룩 한입 하고 나면 그 고소함이 입안 가득.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이 손을 어찌하오. 고소한 콩과 아삭한 꼬먹지가 함께하니 그 맛이 참 별천지이시다. 들깨 향에 고소하게 감싸주고 생선 육수 감칠맛 시원하니 숟가락 멈추질 않네. 고소한 탕에 밥 한술 안 말아볼 수 없지. 이 맛이 어떤 맛일지 궁금하오. 고소함과 밥의 단맛까지 함께하니 고소하고 달달하고 아삭하고 시원하고 거기다 식감까지 조화로우니 세상에 이런 별미가 또 없구나.
0: 그건 뭐야? 무기네? 그냥 무기 아닌데?
2: 얼쑤?
0: 쫄깃하지? 오라, 참으로 별미로구나. 야, 뭐 김치인데? 응? 백김치? 백김치가 어쩜 이렇게 부드럽지? 그냥 백김치인데? 아니, 밑반찬이 어쩜 이렇게 다양하냐? 야,
1: 응? 맛있구나!
0: 아, 잠깐만. 나 근데 당초에 꼬막지를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 이제 잠깐 주방에 가서 좀 보고 와야겠네.
3: 꼬막지가 입에 맞으셨나 봐요?
0: 아주 입에 맞았다네. 아, 진지게 알았다는 말이야. 조선시대에 있을 때지 꼬막지 저 진상하라고 내가 그렇게 당진 쪽에다가 저기를 했을 건데. 아, 야.
3: 오늘 평소보다 이 맛에 대한 리액션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0: 오늘 리액션이?
3: 덕분에 군침이 돌긴 했습니다.
0: 아이고, 고맙소, 피디엄마. 그렇다고 내가 주지는 않을 거야.
3: 다시 한번 훔쳐먹을 겁니다.
0: 어? 고맙구나. 피디엄마, 사람이 그 검은 속내를 내가 보고 있어. 어? 난 절대로 안 뺏길 거야.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사장님.
4: 네, 어떤 일로 오셨어요?
0: 예,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 꼬먹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꼬먹지가 어떤
4: 이게 꼬먹지라고 하는

0: 거예요.
1: 이야.
0: 1년 숙성시켜서
2: 이렇게.
1: 1년을?
0: 네. 그래 이렇게 노란 거예요.
1: 이야. 오. 그냥 고소한데요?
0: 예.
1: 오. 그렇군요. 그럼 얘를, 얘랑 해가지고, 서리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0: 예, 서리태 어. 콩은.
1: 어, 네네네.
0: 이렇게 자동 맷돌로. 자동 맷돌로.
1: 네, 자동 맷돌로 갈아서.
0: 예, 예.
1: 야, 그 껍질 때문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같이 보이네요.
0: 여기에 연약하지가 있는.
1: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시는 거구나.
0: 네.
1: 어머니, 근데 예. 이 껍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좀 이런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0: 예, 이렇게 무청만 잘라서.
1: 네.
0: 이렇게 큰 통에다가 소금 넣고 한 캐 소금 넣고 이거 넣고 한 캐씩 해서 1년을 숙성시키거든요.
1: 아, 이게 그 쌓아서?
0: 예, 소금을 넣어갖고.
1: 네네네.
0: 그렇게 해서 꼭 눌러놨다가
1: 네.
0: 그 이제 1년 숙성시켜갖고 그 다음 해 먹는 거예요.
1: 네, 그렇게 해야지 만드시는 거예요?
0: 네, 네. 육수 따로 해가지고.
1: 육수는 그러면 어떤 육수신데?
0: 황태포. 강원도에서 오는 황태포.
1: 황태포. 생선육수.
0: 예. 네.
1: 다시마 하나 이런 것도.
0: 다시마 넣고.
1: 같이 들어가.
0: 네.
1: 다시마. 아니, 잠깐만. 황태포 들어가는데 다시마도 들어가고 아낌없이 네. 다 들어가네요, 육수에.
0: 아, 그럼요. 우리가 먹는 식으로 손님들한테도 네. 그렇게 드시게끔 해야죠.
1: 아, 그렇군요. 잠깐만. 그러면 제가 네. 이걸 좀 이렇게 뜯어서 좀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0: 짜서 못 드셔요.
1: 에이, 짜봐요 뭐 얼마나
0: 아니에요,
1: 되겠어요.
0: 이게 소금으로 완전히 네. 절여놓기 때문에 아니, 네. 소금이 많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물러서 짜게 절여야 돼요.
1: 아, 그럼 제가 보기에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직 손질 안 한 원재료 상태인
0: 예,
1: 거거든요.
0: 원재료 상태라서 짜서 못 드셔요.
1: 아, 그러면 예, 안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말씀 듣고 보니까 더 기대가 돼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아무튼 저는 가서 맛있게 먹고 있겠습니다.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하하, 잠깐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먹어야겠구만. 응? 이야, 이 생선 육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서 응? 이 꺼벅지같이 같이 들어간 응? 이거 아닌가 들깨가루도 들어갔다니까. 잠깐만, 아 이거 완전히 삼진아웃일세. 응? 삼진아웃이야. 설태 통탕 국물이 원 스트라이크. 들깨가루가 들어가서 투 스트라이크. 마지막에 꺼벅지가 들어가서 삼진아웃을 잡아버린다. 어떤가? 삼진아웃. 아, 이야.
2: 맛있구나!
1: 알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그냥 콩국물이 아니고 생선 육수와 다시마를 우려내서 국수의 기본 베이스를 깔았으니까.
2: 맛있는 한상에 공기가 빠지면서 파지. 야들야들 곱게 삶아진 삼겹살을 한입 크기로 예쁘게 썰어주고. 빛깔봐라 군침이 또 넘어가는구나. 예쁜 수육 한 접시에 매콤하고 아삭한 무말랭이 터하고 이 집의 주인공 떡먹지까지 터해주고. 임금님이 그러셨다. 돼지고기에는 꼭 새우젓을 내라고.
3: 그렇지.
2: 맛있는 것들만 가득 모은 한 접시 완성. 떡먹지가 함께하는 맛 좋은 수육 답시오.
1: 잠깐만, 아유, 야, 수육을 이렇게 예쁘게 삶으셨대, 응? 잠깐만, 꺼먹지도 올리고. 야,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거네. 아,
2: 맛있구나.
1: 수육이 어쩜 이렇게 담백하지? 기름지지 않고, 밥을 좀 같이 먹어야겠다. 밥에도 설사가 들어가 있냐? 꺼먹지랑 수육을 같이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당신에서 꺼먹지 처음 이렇게 해서 드시는구나. 아, 수육도 함께 옳지.
2: 좋다.
1: 야, 여기도 수육을 무말랭이랑 무청이랑 새우젓이 삼진하고 싶었네. 응? 아이, 오늘은 뭐 야구를 보는 기분으로 식사를 한다랄까. 아, 올해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이렇게도 먹으면 맛있어. 오케이. 와, 우리 또 당진의 우리 백성들이 또 무청을 잡아서 이렇게 또 꺼먹진 않은 또 이렇게 당진의 토속 음식을 만들어냈으니 또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 참으로 장하구나. 가는 길에 요 가게 앞에다가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고 해야겠네.
4: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국지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2: 임금님, 꺼먹지가 그리 맛이 좋소? 수육 한 점 집어들고 꺼먹지 척 얹어 한 입 가득 즐기는 이 맛 참 맛있구나.
4: 분실소병에 실소벼슬 두실소
2: 새우젓 무말랭이 꺼먹지까지 이리 먹어도 저리 먹어도 이 맛이 제 맛이로구나.
4: 아이고 불쌍한 일시
2: 야들야들 삼겹살 수육에 꺼먹지의 구수함이 쑥. 하, 입안 가득 이 맛과 향 어찌할꼬.
5: 어쨌든 세상에 나와 어찌 됐든
6: 먹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맛있구나.
1: 아, 즐겁다.
7: 진짜 먹는 걸 사랑하시는 거?
1: 아니 그럼 그럼 우리나라 전국 팔도에 맛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뭔 줄 아나? 아, 이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맛집들도 힘들어진 집들이 많다는 점이네. 아, 절대로 없어지지 말고 꼭 잘 영업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다네.
7: 식견이 임금님 닮으시네.
1: 그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 어디 다를 바 있겠는가. 아이고, 슬프고. 경기가.
7: 뭐 하나 잊으신 것 같은데.
1: 하나 잊은 거? 잠깐만. 그치, 형, 그거 좀 줘보게. 어딨어? 줘봐. 땅, 따다당, 땅. 미종의 동의보감, 오늘은 꺼먹지, 무청을 먹고 있으니, 무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그런데, 동의보감에는 무청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무에 대한 내용이 있지. 그 기록을 얘기해보자면, 무는 맛은 맵고 달며 성질은 따뜻하고 또 소화를 돕고 기침을 먹게 한다. 그리고 또 무청의 효능을 현대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항암작용에 좋고 철분과 섬유질, 칼슘, 미네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장내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라네. 아, 오늘도 아주 항상 잘 먹고 갑니다. 아주 깔끔하게 먹었네. 깔끔하게 먹었다. 나는 오늘 음식이 말이야, 건강한 음식으로 그냥 입맛에 잘 맞게 아주 깔끔하게 낫지 않은가. 건강한 음식은 이렇게 부대끼지 않고 잘 먹을 수가 있거든. 아이고, 잘 먹었다. 사장님, 잘 먹고 갑니다.
2: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맛. 당진 꺼먹지, 천하일미로다. 구수한 서리떼 곰탕에 꺼먹지까지 가득. 야들한 수육에 또 꺼먹지를 함께하니 입도 즐겁고 몸도 즐거운 건강하고 맛있는 한상이 이거 아니겠소? 임금님이 비석도 세워준다니 우리 꺼먹지 비석 찾아 한번 맛 좀 봅시다.
1: 전복파 장어탕 맛집이라네. 와, 이 참으로 칭찬할 만한 맛이.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지금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0: 일반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사실 이거 주려고 오라고 했어.
1: 이거
0: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이야. 넌 지금부터 정기 공연 오디션 준비해. 난 너 연구생 무대에 나서라고 서울로 데려온 거 아니야. 내 뒤를 이을, 아니 내 자리를 두고 경쟁할 남역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지.
1: 감히 제가요?
0: 그래, 정년이 너. 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연구생 공연, 그런 건 실력 검증이 필요한 연구생들이나 하는 거고. 넌 이미 재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 말고 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할 거지?

0: 선배님 말씀은 참말로 고맙구만이라. 하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1: 왜?
0: 그 길은 제 길이 아니어라. 안 그래도 다들 지가 지 실력으로 이 국극단 들어온 거 아니라고 떠들어 싼 뒤 역시 또 쉬운 길을 선택해 불면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게요. 그다가 지가 시방 내빼불면 허영석 고가시네가 진로 손뼉치고 좋아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비웃을 것이요. 그 꼴은 죽었다 깨나도 못 보겠은게요.
2: 그래, 네 선택이 이거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기억해도 정연아, 선택에 따른 후회도 책임도 오로지 다 네 몫이야.
0: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예요?
3: 정기공연 오디션 대본을 포기했지.
0: 잘한 짓이겠지?
3: 미친 짓이지. 다들 못 가져서 안달인 걸 포기했잖아.
0: 아니요! 잘한 거요! 아, 그 대본 받았다가는 문옥경이 TP로 들어온 거 맞다고 확인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지.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서는 시방 내기까지 해보는 것인데. 나는 내 실력으로다가 받아내볼 것이야.
3: 너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단번에 거절하지 못했을 거야.
0: 아유, 야무지게 질러는 났는디. 하, 방자 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더 모르겠다.
3: 이런 때 뭐 해야 되는지 알아?
4: 쇼핑. 무대에 서려면 화장품이 있어야지. 아, 우선 콜드크림부터 사고.
0: 이거 커티만.
3: 이거 바르고 무대에 서면 얼굴이 세상 뽀얗게

0: 보일 거야. 이게 요즘 인기 폭발이야.
1: 그래. 냄새도 좋네.
0: 자, 이거.
1: 아, 딱 귀여운 거.

0: 뭐 그런 것을 맹세치기나 한다냐.
1: 안 하면 나 화낼 거야.
0: 아, 나 징한 거 사 죽겠네.
2: 아, 알았어. 허자.
0: 맹세 하면 될 거 아니야.
2: 저 윤정년이는 홍주란이랑 꼬부랑 할 맛이 될 때까진 같이 국극을 하고 영원히 우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됐냐?
1: 응, 됐어.
0: 가볼까?
2: 있어요? 아, 복부서도 장날이면 저라고 나와서 춤추고 돈 벌던 사람이 있었는데.
3: 아니, 저 사람은 돈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야.
2: 에?
3: 아, 그냥 자기가 춤추는 게 좋아서? 에? 자기 춤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아서 저러는 거야. 멋있어!
1: 대단하네. 막 추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
0: 막 추는 게 아니야.
1: 응?
0: 어떻게 춤을 추면 구경꾼들이 좋아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사람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추고 있는 거야. 나도 무대 위에서 쩔하고 관객들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0: 잠 못 잤어?
1: 밤새도록 대본본이라고.
2: 그러니까 애초에 주제넘게 방자를 하겠다고 덤비질 말았어야지.
3: 박초록, 그만 좀 해.
1: 니는 한마디라도 안 거들면 입에 가시가 돋냐? 아따, 니 나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래?
2: 별 걱정을 다해 정말.
1: 내가 어째 그 생각을 못했지?
0: 뭐가?
1: 방자도 사람들을 웃기는 놈이잖아.
0: 응?
1: 쉴 새 없이 사람을 웃기는 방자는 말하자면 그라지? 광대 같은 놈이란 말이야.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웃기되 관객들 반응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춘향전의 광대. 방자인 거야.
0: 어?
4: 애야, 나 어디 좀 갔다 온다. 나 오늘 연습 빠진다고 전해주고. 아, 정연아, 어디 갔는데?
5: 정기 공연 오디션 일정입니다.
6: 대본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지?
5: 네. 저 오디션 대본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임 연구생 중에 대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6: 간도크네. 신입생 누구?
5: 혹시 윤정년이야?
6: 네.

0: 윤정녀는 참석 안 했습니다.
1: 잠깐 나 좀 보자. 윤정년, 어제 최종 연습도 빼먹었다면서?
0: 네.
1: 너, 윤정년 쫓아내겠다고 아예 공연까지 망칠 셈이니? 내일 개막하고 공연 시작할 때까지 윤정년이 안 오면 너 그땐 어쩔래? 이건 연구생 공연이라도 엄연히 메랑국국단 이름을 건 공연이야. 네 독단으로 공연을 망치게 놔둘 순 없어.
0: 공연을 망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방자 역 제가 할 겁니다.
1: 이몽룡 역을 맡은 네가 방자를 어떻게... 너 설마 1인 2역을 하겠다는 거니?
0: 네.
1: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2: 아이고 준양아.

또 나와 작별하고 덕성당 공부하여 불안 잘

0: 야, 모두 다 내 탓이로구나.
1: 아, 이보시오, 남이 편지 다 줬어. 여보, 그런데 당신이 춘향이와 어찌되요?
2: 어찌되어 묻는 것이 아니라 편지 보니 사연도 불쌍하고 게다가 이렇게 혈서를 허였으니 목석인들 보겠느냐?
1: 아니, 이가 누구요? 도련님이시지요? 아, 그렇지요? 도련님이시지요?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 얼굴이 어찌 이리 되었소?
3: 이범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 국제극장에서 볼 수 있어. 미래스타들이 준비한 공연 진행전이요.
4: 오늘 공연은 허영서 동무대가 될 거야. 지금 영서 실력은 연구생들하고 놀 수준이 아니니까.
5: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엄청 잘한다는 건데.
6: 윤정년은 아직도 안 온 거야?
7: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리허설도 빠지고 도망간 거 아니야?
6: 아니야, 정년이가 왜 도망가? 방자가 안 오면 오늘 공연을 어떻게 올리자는 건데. 허영서, 네가 말해봐.
8: 윤정년이 시간 맞춰서 안 오면 방자혁은 내가 할 거.
6: 나 조카 늦었지? 정년아!
9: 참말로 죄송합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6: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긴 왔네.
7: 오면 뭐해? 리허설도 빼놓고 호흡을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야?
8: 40분 남았습니다. 다들 빨리 준비하세요.
6: 너 안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뭐하다 이제 온 거야?
9: 방자 찾느라고 조금 늦었지?

0: 얼었네, 얼었어. 에휴.
1: 쟤 저래서 첫 대사나 제대로 치겠어?
2: 장가 보네. 어짜요? 아이, 아 어짜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었지라? 워메 워메, 우리 도련님이 그냥 광알루를 보고 벌써 넋이 빠져버렸는갑네. 저 기와꿀엔 둘둘이야. 나는 광알루, 광알루 하기에 아주 굉장어련이 허였는데 고작 이것을 두고 그리하였단 말이냐? 그만 말씀이여! 아따 좀 퇴락하였다고 그라여! 자, 이 다락에 한번 올라오셔갖고 이 사방 경치잔 봐보셔. 니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구나. 그라저잉? 으따, 날 좋을 때 그냥 여기서 막걸리를 한 잔을! 아니, 저 잔은 누구냐? 을렐레, 무먹을 할까이? 내 부채 끝을 보아라. 저기 건너 말이다. 어? 한끗도 안 보이는데 뿌? 네 눈에는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참말로. 아니, 아니 그럼 이 백주 대낮에 귀신이라도 보인단 말이여? 해도 갔고 달도 같은 어협분 면이 나온다. 장사 목소를 번뜩 틀어 양커네 줄을 갈라주. 사람은 사람
3: 일주일만 스승님을 따라다니게 해주셔.
4: 스승님이라니, 나 같은 사람한테 뭐 배울 것이 있다고요? 나는 요 춤추는 거 밖에 모르는.

0: 주지랭이요.
1: 바로 그거여라. 춤. 그것 하나에만 몰두해갖고 주변 사람들을 다 웃게 만드는 거. 그 재주를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잡소. 황자 본모듯 춘향고루로 건너간다. 간가르지고 맵씻고 태도 고운 처방자. 세수 없고 발랑거리고 멍스런 처방자. 상황 모여 웃지 않은 편지전튼 청조처럼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세태방 조각 내 구인 게 다

0: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중충 충충거리고 건너간다. 조약도 덮었지마 버들에 앉은 꿰꼬리 속차 후천 알려보고 점송 아직도 끈죽장 삼어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준양춘천 한은 앞에 파도를 드넘들어서 준양을 포로대 건원이 뜨게 안 알렸다. 준양아!
1: 아따 향단이! 너는 나하고 놀자! 으쌰!
0: 짝을 찾아서 봄 노래를 부른다. 봄 노래를 부른다. 춘향 아가씨 몸룡 도련님 봄 노래를 부른다.

0: 들고 우리들은 임을
1: 이게 송년이가 찾은 방자구나.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시름 있게 하고 웃게 만드는 광대.

0: 그게 뭐야? 관객들이 다 좋아하고 있어.
1: 인자가 저런 박수를 받다니. 말도 안 돼. 이거 완전히 윤정연 동무대처럼 됐잖아. 정연아, 너 정말 잘했어.
2: 나 무대 배를 불고 있는 건 아니지?
1: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봐, 관객들이 저렇게 좋아하잖아.

0: 막
1: 목룡춘향 월매 소리 끝나면 바로 나갈 준비해.
2: 네.
3: 영서야, 잘 부탁해. 우리 같이 멋진 무대 만들어 보자.
4: 뭘 부탁한다는 거야? 무대인은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야. 남한테 어물쩡 기대려고 했다가는 무대 일을 망치고 말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5: 이리 오너라 헛번 오이자.

하느냐. 동굴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어시난 발라버리고 붉은 점 움퍽 떠 반간 진수롬 버그랴느냐. 아.

0: 자판기.
1: 이번 무대 조심해.
2: 뭐?
1: 이번 무대 조심하라고. 뭔가 이상해.
3: 아이고, 꿈이 대다 대. 아유, 휴, 얼다 멀어. 아이고 이거 참. 우샤. 아이고. 아휴. 길 한 가운데를 막고 서 있어? 이렇게 가면 되지. 아이고 참말로 성가시게 하네 정말.
4: 옛말에 포공총총 설부진하야 팽이님발 우계봉이라 하였으니 잠깐 보고 봉하면 어떻겠느냐?
3: 뭐여 시방? 멋이 휙 지나갔는디? 그 당신 껍딱 보고 말을 들어본 게 꼴불견이네. 내가 꼭 안 보여주려고 허였는디 당신 문자 속이 또 기특하여 보여주는 건께 후딱 보고 봉해주셔이.
4: 너는 저만치가 있거라.
3: 조심조심 보셔. 아이고 나는 쪼까 쉬어야겠구만. 아유.
4: 아이고 주향아. 저저.

꼬여 이것이 무엇이여? 이 아유 아이고 이놈의 어른 이놈의 편지를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아이고 어메 들어라 이거 눈물이고 코피 다 젖었네 이거 들어가 들어 근데 저 목소리가 말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데?

아직 엎어져 있을 거요?

0: 뭐야? 이 상황에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
1: 혼야 방자야, 울지 마라. 내가 진양이를 구해오겠다. 아이, 걱정 말거라.
2: 서방님도 참 저를 다 속이시고 자 서울서 한가락 하고 오신 거잖아.
1: 아이고 이놈아.
2: 또 칠칠 맞게 무엇을 또 떨치고. 에이, 설마 이거 마피 아니야? 아이고 우리 도련. 아이고 우리 춘향 아씨 인자 살았네. 살았어.
1: 너를 이리 두었다가는 천기 누설을 하겠구나. 이리 따라오너라.
2: 아이고 서방님, 아 좋아서 안 그래요.
0: 그러고 더 볼 것도 없겠어.

0: 오늘 모두들 고생 많았다. 메란 국극단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공연이었다. 오늘 무대에 서면서 느꼈던 압박감과 두려움과 맞서 싸웠던 경험들은 너희에게 다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다. 수고했다. 윤정년. 아까 무대 오르기 전에 지팡이 확인했니?
1: 안 했어라.
0: 무대 오르기 전에 분장과 의상 그리고 무대 소품을 스스로 체크하는 건 기본이야.
1: 예.
0: 그래도 빠른 시간에 어떻게 너만의 방자는 찾았구나.
1: 그 말씀은?
0: 도영이한테 얘기 들었다. 내일 아침에 단장실로 와서 대본 받아가라.
2: 진지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어째 너희들이다요.
1: 사과해?
3: 뭘?
1: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내가 실력 없이 들었다고 한 거 사과하고 문옥경이 뒷배니 어쩌니 그 소리도 집어치우겠다고 했잖아. 뭐도 있는 데서 사과하라고.
4: 미안해.
1: 뭐라고? 사과했음께 내가 넘어가 준다. 그런데 인자부터 또 헛소리 했다가는 나한테 뒤진다.
4: 윤정현은 오늘 춤도 노래도 제멋대로였어. 정기 공연에서 저랬다가는 단장님이 불벼락을 내렸을 거야.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할게. 열흘 만에 저렇게 자기만의 방자를 찾아올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어.
5: 오늘 공연을 보고 나니까 왜 정연이가 내 제안을 거절하고 굳이 방자를 하려고 했는지 알겠어. 어쩌면 윤정연은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더 큰 배우가 될지도 몰라.
4: 그래, 윤정연 나쁘지 않아. 하지만 역시 지금은 영서 실력이 제일 출중해.
5: 맞아. 허영서는 오늘 소리 하나만으로도 거기 있는 관객들을 다 휘어잡았어. 근데 허영서 연기를 보니까 알겠어. 왜 단장님이 그동안 그 애를 촛대로만 세웠는지. 내가 궁금한 건 너도 이미 허영서의 한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누구보다 배우 보는 눈이 날카로운 네가.
4: 너네들이 윤정연 지팡이 미리 망가뜨려 놓은 거지? 잡아뗄 생각하지 마. 아까 너네들 이상한 신호 주고받는 거 똑똑히 다 봤어. 앞으로 그런 짓 두 번 다시 하지 마.
6: 너도 윤정연 싫어하잖아.
7: 그래! 너도 윤정년이 알아서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방자액 시킨 거잖아.
6: 어, 맞아.
4: 내가 너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왜 벌리는 줄 알아? 난 윤정연이 도망가면 혼자서 1인 2역을 할 준비가 돼 있었어. 너넨 아까 윤정연이 무대 망쳤으면 무슨 대책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이딴 짓 하면 그땐 단장님께 바로 말씀드릴 거야.

0: 이식이 아까 나 도와주려고 한 그 고맙다이. 니가 영 싸가지 없다고만 생각했는디 아따 나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1: 착각하지 마. 널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까 네가 망칠 뻔했던 건 내 무대였어. 난 이 춘향전으로 확실하게 눈도장 찍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그 누구든 내 무대를 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연습도 몇 번 빼먹은 네가 어떻게 오늘 공연에서는 나랑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설마 네가 잘해서 오늘 무대를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무대 망치기 싫어서 내가 너한테 맞춰줬던 거야. 네 상대역인 내 실력이 좋았던 거지 네 실력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
2: 그러는 너는? 너도 오늘 공연 봤으면 윤정연이 가진 너무 뚜렷한 단점을 눈치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오늘 공연에서 윤정연의 장점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거, 그건 윤정연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윤정연은 다음 공연에서 자멸할 거야.

자, 뛰어! 뛰어! 너희들 같은 체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기 공연 들어가면 적어도 일주일에 7번 이상은 무대에 서야 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연기를 잘하든 노래를 잘하든 말짱 도루묵이야. 자, 무대에서는 액션, 특히 칼 싸움이 아주 중요하다. 허영서, 윤정년, 앞으로 나와서 목금 잡아봐라. 좀 전에 본 것처럼 둘이 합을 한번 맞춰본다. 시작해봐.

그만 그만! 둘이 뭐 하는 거야? 이걸 지금 칼싸움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0: 자,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아, 이번에 진짜 이 자식 꿈아이라.
1: 이기기 뭘 이겨? 이게 지금 서로 이겨먹겠다고 힘자랑하는 장면이 아니잖아.
0: 어, 칼싸움인데 이겨야 되는 거 아니대요?
1: 둘 다 들어가고 백도행 나와라. 자명구 제5막. 몽룡공주가 죽고 분노한 호동왕자와 고미걸의 결투가 시작된다. 내가 호동왕자, 백도행이 고미걸이다. 고미걸 이 비열한 놈, 내 너를 죽여 공주의 원수를 갚겠다.
2: 가련하도다 어린 왕자여, 괴롭구나 젊은이여. 너도 원하지 않았느냐? 자명고 찢기를 낙낙을 짓밟고 부수기를! 나는 네 욕망을 이루어줬을 뿐이다! 저승에서 공주에게 안부 전해주시오, 왕자여.
0: 진짜 잘하네.
3: 도행 선배 칼싸움 실력은 최고니까. 아, 괜히 최고의 가닥기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윤정년.
0: 예.
1: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0: 합이 중요한 거구만요.
1: 그래, 합이 중요해. 애정씬이든 싸움씬이든 가장 중요한 건 상대 배역과 호흡을 맞추는 거다. 제각각 아무리 훌륭한 연기를 한들 눈앞의 상대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관객들은 금방 집중력이 떨어진다. 다들 이 점을 명심하도록. 알겠나?
4: 네!
1: 좋아. 다음은 홍주란, 박초록 나와.

0: 의사 선생님 뭐라 가시디?
1: 팔에 금 갔대. 한동안 이거 하고 있으래.
0: 아따.
1: 가자.
0: 박초라 그놈의 가시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아, 그러고 무학스럽게 휘두를 일이야? 이런 거 한만 맞추면 그만이지. 아따.
2: 아야.
0: 아, 기운 내랑 깨. 그래도 금만 갔단 게 그 팔만 안 움직이면은 오디션 효과지는 금방 났을 것이야.
1: 오디션이 문제가 아니라. 정연아, 먼저 들어가. 나 잠깐 들렀다 갈 데가 있어.
0: 어? 저 누나 왜 그래?
1: 아, 저 괜찮아. 일할 수 있어요.
0: 야! 야, 너 여기까지 왜 따라와? 너 뭐야? 너 설마 역시 일하는 거야? 아, 야가 간도 크네. 단장님이 백과대에서 일하지 말아 가시던디.
1: 아, 그건 국극단 이름 팔아서 노래 팔지 말라고 한 거였잖아. 나 여기서 그냥 서빙님만 하고 있고 나 국극 단원인 것도 몰라. 옥경 선배나 혜란 선배 같은 주연들이야 돈을 많이 벌지만 국극단에서 연구생들한테 주는 용돈은 적으니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몰래 나와 보는 수밖에.
0: 아니, 근께. 근께 왜 몰래 일하면서까지 돈이 필요하냔 말이야.
1: 우리 언니 폐병이 있어서 약값이 많이 들어가.
0: 전에 편지 쓴 그 언니? 다 몸이 야가다더니 폐병이 있었던 거야?
1: 다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뛰쳐나온 것도 미안한데

0: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1: 나 아이 성가시겠다. 그래도 아이 내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만.
0: 야 늦겠다. 나 들어갈게.
1: 응? 야!
2: 어머, 들어가세요 사장님.
3: 들어가세요.
4: 너 그 한쪽 팔로 무슨 서빙을 하겠다는 거야?
0: 한쪽 팔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 할게요.
4: 아, 그러다 손님한테 커피 엎지르기라도 하면. 그리고 이게 다방 안에서 그 꼴로 돌아다니면 보기가 좋니? 지금 안 그래도 진짜 바빠 죽겠는데.
1: 저 지가 쭈란이 대신 일할게요. 그러면 되지라.
4: 주란이 다 나을 때까지 네가 대신 일하겠다고?
1: 예.
4: 너 이름이 뭐니?
1: 윤정년인데요.
4: 아우 얘가 또 사투리를 쓰네. 여긴 손님들 접대하는 직업인데 사투리 쓰면 곤란하지. 우리 다방 품위 문제도 좀 있고.
1: 아니 사투리를 쓰는 것이 품위가 뭐지? 인자부터 아니 지금부터 표준말을 쓰면 되지요? 작정하면 서울말도 잘 쓰거든요.
4: 우선 일하는 거 보고 계속 쓸지 말지 결정할 거야.
1: 예.
4: 유니폼 줄 테니까 나 따라와.
1: 예.
0: 너 뭐 하는 거야?
1: 그럼 어쩐데. 친구가 힘들 때는 도와줘야지. 너 아까 본 게 안 잘리려고 용을 쓰더만. 너 났을 때 끄정. 그때까지만 내가 일할게.
0: 그러다 구국단에 너 여기 드나드는 거 들키면 네 마음만 내가 받을게.
1: 잘리면 안 된담서. 너 돈 벌어갖고 집에 약값 보태줘야 한담서. 나도 가족들 호강시켜 주겠다고 집 뛰쳐나온 거라서 네 마음이 뭔지 알아.
0: 들키면 너도 혼날 텐데.
1: 걱정하들 말아. 뭐 매랑 구국단 단원인 것만 안 들키면 되지. 그러고 뭐 서빙만 할 것인데 뭐가 걱정이래. 맛있게 드세요. 응?
5: 아가씨 여기 물 한 잔만.
1: 아, 물 드릴까요?
5: 네. 미수연. 저기 안쪽 자리.
6: 양 사장님.
5: 아, 네.
6: 저기 저 직원 국극단 단원이죠?
5: 네.
6: 메랑고 극단 단원이잖아요. 얼마 전에 연고생 공연 보러 갔다가 저 직원 봤어요.
5: 아, 정말이요?
6: 모르셨던 모양이네. 방자 역할 했는데 연기를 꽤 잘했어요.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부르고.
5: 그래요?
1: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하시고요.
7: 네. 에이.
1: 근데 왜 너는 자꾸 움직이냐. 아 시원해야 팔이 낫지.
0: 나 때문에 너 다방 일까지 하는데 미안해서 그러지.
1: 아, 됐단께. 그러고 뭐 해본 게 은근히 재밌던디.
0: 난 너 들킬까 봐 조마조마해 죽겠다.
1: 에휴 시야 시야.
0: 아이 내가 할게.
1: 아이 좀.
0: 아이 내가 내 것도 좀 같이 봐라.
1: 야 박초록이 닌 주라니 팔 이 모양 이꼴로 맹글어놓고 사과도 안 하냐?
0: 내가 일부러 그랬니? 연습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주라니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대신 나서서 야단이야?
1: 그러고 본게 니하고 나 사이에 아직 계산이 안 끝났지? 어? 너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내가 시키는 거 뭐든 한다고 했냐 안 했냐? 아야, 네 그 이쁜 조동아리로 막 갑자기 두 소리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0: 해! 하면 되잖아! 누가 언제 안 한대?
1: 그러면 아따 앞으로 그 주란이 팔 났을 때 끄져! 그 주란이가 해야 되는 청소, 빨래, 설거지 그거 네가 다 해라잉! 어? 음에 글래질부터 해야 뜨겁다잉! 아, 주란아!

0: 아이고.
1: 아, 진짜. 원래는 애기들이 냄새 맡고 온 줄 알았네. 아유, 이놈 다들야 냄새 퍼진 게. 됐다, 됐다. 니도 조금 먹을래?
2: 됐으니까 너나 먹어. 근데 왜 갑자기 찐빵을 사왔어?
1: 너 팔 빨리 나서려면 잘 먹어야 돼.
2: 찐빵 먹으면 팔이 잘 나는데?
1: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약이 되는 거야.
2: 명언이네.
1: 뭐? 왜? 왜?
2: 나 그만 갈까? 아, 그만 갈게.
1: 가긴 어딜 가요? 취침 시간도 다 멀었는데.
2: 됐어. 내가 나갈 거야.
1: 뭐야? 누가 있네. 지도 찐빵 사 먹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야?
2: 야.

0: 야, 흥서. 대련에서 날 이긴 사람은 단장님밖에 없었는데. 역시 영서는 허둥왕자로 오디션을 보겠구나.
1: 아니요, 곰이걸로 볼 생각입니다.
0: 니마이가 아니라 가닥기로 보겠다고?
1: 네.
0: 저번 연구생 공연 때도 임몽룡 맡아서 그렇게 잘해놓고.
1: 나중에 니마이를 잘해내기 위해선 지금은 가닥기 연기를 해보는 게 저한테 필요해요.
0: 정말 영서다운 접근법이구나.
1: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 임몽룡 연기 선배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글쎄, 넌 이미 완성형에 가까워. 오히려 네가 언제 치고 올라올까 내가 긴장해야겠지.
1: 아, 아직 그 정도까지는.
0: 아니야, 누군가 내 자리를 위협해주길 정말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네가 제일 근접해 있다. 아, 호동왕자든 고미거리든 그냥 즐겨.
1: 네?
0: 즐기라고. 그러기 위해선 네 스스로를 많이 내려놔야 할 거야.

0: 맛있게 드셔요.
1: 네.
2: 박PD님 방송국 일은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개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신없죠?
3: 뭐 일은 재밌습니다. 윗분들이 좀 보수적이시고 투자받기가 힘들어서 그게 문제죠. 근데 그것도 히트작 하나만 생기면 분위기 확 달라질 겁니다.
2: 역시 박PD님 의욕 있어서 좋아.
3: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2: 가수 지망생 애들한테 노래 레슨 해주고 있어요.
3: 레슨만 하지 마시고 패트리샤도 슬슬 신곡 내고 돌아오셔야죠.
4: 사장님, 오늘 노래하기로 한 가수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전화가 왔는데요.
5: 아니, 갑자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어떡해. 지금 어디서 가수를 구하라고. 내가 양혜자 씨한테 부탁해볼게.
4: 아니, 양혜자 씨 제가 전화드려봤는데 지난주부터 오거리 다방에서 공연하신대요.
5: 그래? 그럼 그 정옥자 씨는?
4: 정옥자 씨 다리 다치셔서 당분간 댁에서 꼼짝 못 하시잖아요.
5: 그럼 어떡해.
4: 저기 패트리샤 와 있던데 패트리샤한테 부탁해보면 안 될까요?
5: 패트리샤? 아니야. 괜히 패트리샤한테 노래 시켰다가 이혼이한테 일감 줬다고 우리 다방 계란 맞는다.
4: 오늘 하루만 쓰는 것도 안 돼요?
5: 다른 다방들 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살이느라고 못 쓰고 있잖아. 미치겠네. 미스 윤!
6: 잠깐만 이리 와봐.
5: 오늘 저녁 공연 무대가 갑자기 펑크 나서 그러는데 노래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
6: 저 말이에요? 아니요. 저 노래할 줄 모르는데요.
5: 그래? 국극단 단원이 노래를 못 불러?
6: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5: 그러지 말고 오늘 딱 하루만 불러줘. 어? 내가 지금 받는 시급보다 50%는 더 챙겨줄게.
6: 아우, 아니요. 아우, 저 정말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요. 그 서빙만 하러 온 건게 서빙만 하고 갈게라.
5: 안 부르면 지라니까 확 잘라버린다. 정년 씨 때문에 주란이가 잘려도 괜찮겠어?
7: 자, 여러분. 오늘의 초대 가수 윤정년 양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친구 목소리 제법 쓸만하네.
1: 그러네요.

0: 아, 고맙습니다.
1: 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하는 박종국이라고 해요.
0: 방송국이 뭔디요?
1: 정연 씨를 스타로 만들어줄 곳이에요. 텔레비전이 곧 세상을 휩쓸 텐데 우리 방송국이 국내에선 선두주자가 될 거예요. 정연 씨 재능을 크게 키워보고 싶으니까 스타가 되고 싶은 생각 있으면 나중에 그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요.
0: 텔레비전?

0: 말씀 좀 물을라요.
1: 아, 예.
0: 메란 구국당 갈라면 어디로 가야스요?
2: 정윤아! 엄니! 여기를 어떻게...
0: 긴 말할 거 없어. 가자.
2: 안 해!
0: 소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러냐? 그것이 겉으로 볼 때나 화려하고 번지르르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여.
2: 언니 눈에는 나가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나도 다 생각이 있어갖고 뛰어든 거예요. 심는 것도 알고 고생할 것도 각오하고 있어.
0: 네가 알기는 무엇을 알아?
2: 언니는 뭘 아는디? 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째 안 된다고만 하냐 말이야. 나도 다 겪어봤으니. 겪어봐? 무엇을? 그렇게 소리를 해봤다 그 말이요?
0: 이 말 저 말 할 것 없어. 버트 가.
2: 집에 가. 아니 왜 말을 하다 말어? 아니 말을 왜 하다 말어? 아 언니! 아 왜 말을 하다 말어?
0: 집에 가.
2: 아, 언니!
3: 동선아. 오랜만이다, 동선아.

0: 선동. 어.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운동님, 뭐가 문제예요?
0: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3: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1: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3: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순이는 뭐? 이화 학당 후원에 앉아 자탄을 허신한 뒤 장창한 마

우리 민족.

주여, 고종 황제께서는 우리나라의 제26대 왕으로서 선왕이 철종이 세자 없이 돌아가시자 현선우자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뒤 그때의 일본은 우리나라에 강압적으로 쳐들어와 고종 황제를 죽일 음모를 꾀하는 중 그때요 고종 황제께서는 500년 사직을 잃고 분합이 장천허대 강약을 임의하신 고로 백성의 생명을 도구 아껴 가진 지옥 심연간에 외로운 덕수궁에 세월을 보내실지 우리나라 간신들은 내놈의 세력을 더욱 출생하여 공군이 씩씩 올라가고 이완용 손병준 만고 역정놈들 분기가 더욱 기잡혀 보여진대 심중에 있는 근심은 고종 황제 생존하심이라 기회를 자주 엿보더니 슬프다 고종 황제 우여지 특별

0: 관용 손에 거쳐 고종왕제 잡수시니 그 가운데는 무슨 음모와 비밀이 있는지라. 평생토 예정 죽고 예지를 못하시더니 그대로 황제는 승하신다. 삼천리강산의 군부상상 높은 사람 원한이 가득하고 팔도 갖고 면면촌촌 국상이 발표되니 곡반찬대 소지백관 애약이 애절의 본분 인사에 뭘 하려고 군같이 모았을지 천조 대신들은 대한문 넣은 거리에 거적 자리오 배원짓고 콕반 통곡하면 원통하오 원통하오. 예꺼라 슬피 울어 울어지 함께 뭉쳐봐 노장하르 백성들은 분기가 만면 혈기방장 청년학도 주먹을 부르끈 부르끈 어깨가 으쌰 으쌰 그저 상하는 수구 여보 이게 웬일이오. 고종 황제께선 안만 생각하여도 간신의 피해를 받으셨지. 이로 널 죽여야지 가가 호호 거리 거리 연이 분분 일어날지 각자 교실을 대해서는 무슨 비밀이 왔다 갔다 수선 무거운 침묵 속에 민족 자결을 응하여 독립운동 시위행렬 전국 적으로 일어날게 손병일씨 선두되고 여러 수반 의인들은 차서를 분별하여 태극기 서로 서로 반당같이 준비한 후 3월 1일 저를 2시에 거사하자는 약속이라. 때는 2월 28일 손병희씨 댁에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모든 서명을 한년 후에 미국 대통령과 파리의 강화의 각국 대표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낸 후 대은하를 기다릴제.
1: 때는 벌써 2월 검은 밤이 적적이 파란 닥쳐 수반 의인들은

역사니 떠나갈 때도 귀차 청년학도 소설 뜻이라

0: 발로 쳐서 손머리 턱턱 쓰러져도 피 끓는 청년들은 주먹 쥐고 우르르르르르르르 외동들 햇따지 거꾸로 쳐 좌우의 종소리
1: 당당한

0: 출하장이 되었구나. 여러분, 저희와 같이 함께 독립만세를 삼창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1: 대한독립 만세!
0: 만세!

가실 있고. 황혼의 노을빛에 그림자 되어가는 내님. 집신 신고 가셨을까? 꽃신 신고 가셨을까? 그리움에 지쳐버린 사랑으로 맨발되어 가셨을까? 어여쁜 숨소리는 정녕 초롱불빛 되셨을까? 님의 사랑 얼싸안고 빗길 따라

설화 같은 지난 세월 치마폭에 휘어담아 살포시 살포시 버선이나 신고 가시리고 버선이나 신고

있고

그때의 이등방 사방 받으며 저편에서 나도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겨운 세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노래 중간에 쑥국 쑥국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함께 주고받는 대목인데 같이 함께 하셨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부르고 즐기는 우리 노래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적인 감각으로 또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오프닝 무대에서 저와 멋진 호흡을 보여준 억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후이요, 후이요,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아, 네. 함께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난 무대를 보여준 억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야, 이렇게 아지트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1: 네, 드디어.
0: 오셨으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억새에서 소리하고 있는 소리소리 판소리, 늘 진심만을 소리하고 싶은 소리꾼 서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억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리더와 타악을 맡고 있는 이우성입니다. 우!
4: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건반 치고 있는 윤시아라고 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기타 연주하고 있는 강우림입니다.
0: 야, 제가 언제나 들어도 까투리 타령은 우리의 민요의 흥겨운 민요인데 그 흥겨운 민요에 정말로 무언가의 흥을 더한 그런 무대였어가지고 저도 사실 보면서 막 추임새도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러는데 참았어요. 진짜로
1: 참는 게 보였어요.
0: 아,
1: 아니
0: 진짜?
1: 어떻게 그 뒤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함께 그 무대를

0: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1: 진짜로 관객의 네. 마음으로 이 무대에 같이 함께 뛰쳐나와서 노래 부르고 싶더라고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너무너무 그만큼 흥 많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야, 그래도 억스 팀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억스란 팀을 한번 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팀일까요?
3: 저희는 이 이름 그대로 외부 입력 단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1: 네네.
3: 예. 이 외부 입력 단자가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받아들여서 네. 새롭게 송출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1: 네,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팀을 사실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같이 오랫동안 합을 맞추고 무대에서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꽤 긴데 서로 또 안 맞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 작업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뭐 저희는 그런 게 없고 너무나 잘 맞는 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4: 저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어?
1: 되게 표정이 가식적이시네요. 어떠셨나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팀을 하면서 서로 잘 합이 잘 맞죠?
0: 아무래도요.
1: 네.
0: 우성 씨랑 제가 네. 이제 나이가 좀 있고요.
1: 네.
0: 호랭이 두 마리가 이렇게
3: 맞아요.
0: 이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1: 네. 터줏대감처럼.
0: 그래서 사실 우리 또 이제
3: 토끼인,
0: 친구들이 멤버들이 저희, 네. 좀 되게 저희를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네. 아, 정말 잘해 주시나요? 이렇게 같이 함께 사실 아유.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한데.
5: 여기서 그렇게 얘기 네. 잘해 주십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요.
6: 네.
5: 억수 영원하자.
1: 그러니까 이 억스가 사실 아까 들려줬던 우리의 흥겨운 미녀 까투리타령을 사실 또 대중적으로 풀었고 그렇게 우리의 미녀를 흥겨운 미녀를 사실 대중과 많이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음악을 풀고 있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의 미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 가장 좋았다 하는 어떤 또 작업물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0: 사실 이제 까투리 타령도 되게 좋지만은 아까 오프닝 때 준수 씨가 불렀던 세타령이 사실 저의 최애 곡이에요.
1: 그랬었어요?
0: 그쵸. 근데 또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세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1: 아니 세타령 중에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해요. 억스의 세타령이 너무 좋은 걸.
0: 아 그러세요.
1: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무대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호응이 달라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억세 세타령이 진짜 네. 그렇게 관객들과의 정말로 어떤 접점에 있는 그런 세타령이지 않을까.
0: 아 그러니까 제가 준수 씨가 방송에서 부른 세타령도 보고 네. 좀 전에 오프닝 때도 이렇게 봤지만서도 그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준수 씨한테.
1: 어떤 걸 배웠어요?
0: 오프닝 때 와, 기가 막힌 동작으로다가 이렇게 자중을 휘어잡는 그 제스처.
1: 네.
0: 그리고 막 뒤에 와가지고 콘서트처럼 이렇게 딱 하는 정말 제가 그 포인트들을 나 저거 써먹어야겠다.
1: 아,
0: 많이 진짜? 배우고 갑니다. 네.
1: 아, 저도 사실 무대를 네. 보면서 뭐 그냥 나오는 어떤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0: 네.
1: 그 선배님이 하시는 약간 쓰는 바이브 그리고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 같은 것들이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아이덴티티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억스만이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 나오는 흥이에요. 저는
0: 또 거기에 또 준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스푼 또 얹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풍성한 세타령을 또 앞으로 많이 부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만큼 억스의 세타령 그리고 억스가 만드는 그 우리 민요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많은 대중분들도 우리의 민요를 정말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너무나 즐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인데 대표님 억스에서 하는 우리의 민요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일단은 우리는 흥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1: 네.
3: 그래서 그 흥을 좀 요즘 음악으로 전통과 잘 결합시켜서 좀 풀어내보려고 하는 게 아마 저희 억스의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서진실 씨는 사실 네. 우리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고
5: 네.
1: 사실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5: 아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저는
1: 아, 정말요?
5: 사실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0: 뮤지컬 배우입니다. 네.
1: 어쩐지 아까 아 보니까 약간 순정 만화 속의 남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오늘 의상도 정말 네. 분홍빛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남자 주인공처럼 나오셨어요.
5: 정말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1: 네.
5: 제 자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1: 같이 함께 하면서 네.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국악의 베이스
5: 네.
1: 민요를 가지고 사실 이제 억세 팀이 이렇게 늘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5: 네.
1: 우리 민요나 이런 것들을 접했었을 때 뭐 어려움이나

0: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1: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맞는데 또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도와가지고 저한테 맞는 건 뭘까를 같이 고민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곡들이 이제 제 곡들인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내보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우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역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억새에서의 모습도 또 새로운 캐릭터다.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사실 또 이제 같이 함께 무대 섰을 때 선남선녀 딱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1: 선남선녀는 아니죠.
2: 그쵸. 어디 가면은 이게 보통은 여자 보컬이 있고 남자 보컬이 있으면
0: 네.
2: 예쁘다, 잘생겼다가 와야 되는데
0: 네.
2: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0: 네, 맞아요.
2: 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셨나요?
0: 어쨌든 같이 또 우리 기타도 하시고 우리 피아노 건반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의 민요의 베이스에 있어서 우리 국악이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태영 씨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 야심찬 기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네, 태영이 형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0: 아주 무대에서 보니까 욕심쟁이처럼 보이던데.
3: 아, 맞아요. 네.
0: 근데 이게 같이 오랫동안 팀을 하면서 너무 또 우리 그 국악을 같이 또 접하면서 즐겁게 하고 계신 거죠?
3: 그럼요. 덕분이죠. 우리 멤버들.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인 이제 우성 형도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고 진실 누나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태희 형도 같이 옆에서 우리 막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 시아 누나도 뒤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고 해서 네 지금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게 기대되고 설레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같이 함께 진짜 무대 위에서 같이 함께 그 즐겁고 행복한 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봤을 때.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억새의 음악은 진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으실까요?
4: 저희는 좀 약간 다 같이 참여해서 작업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0: 공동 작업.
4: 네, 공동 작업으로 많이 하고 이제 보통 제가 어떠한 컨셉이나 틀을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짜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기타는 우림 씨나 지아 씨가 이제 화성을 입혀주고 색깔을 입혀주면은 이제 노래하는 진실 씨와 태희 씨가 이제 멜로디 탑라인도 만들고 이제 아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태영 씨도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정말로 그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멤버 중에 누굴까요?
2: 그게 우림 씨예요.
0: 야, 어쩐지.
2: 근데 이제 그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를 낼 때가 있기도 하는데 그게 또 실행을 해보면은 또 괜찮은 아이디어고 이거 되게 곡을 맛깔나게 잘 살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던지는 게 우림 씨예요.
0: 그래, 보니까 아까 무대에서도 보니까 아주 딱 무대를 내어주니까 그 야망이
2: 그니까요.
0: 진짜로 아까 그 심취해서 하는데 그 아마 방송을 통해서 꼭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했으면 좋겠어요.
4: 그러니까요. 너무
0: 진짜로
4: 궁금해요.
0: 나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로 흡입력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억스가 전달하고 싶은 억스만의 음악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희 아까 전에 리더 형이 또 말했듯이 흥이 아닐까 싶어요.
0: 흥.
1: 네, 흥. 같이 즐기고 같이 따라 부르고 에너지로 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곡들이 많아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그래서 한도 있지만 진짜 흥과 멋이 있는 음악이라는 거를 억새 음악을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억새 음악을 여러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2: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4: 정말요.
2: 잘하세요.
0: 억새 음악 여러분들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팀이기도 하고 음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억새 음악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 억새 음악을 좀더더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이어서 두 곡을 더 만나볼 텐데 먼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다음 곡은 제가 또 들려드릴 건데요.
0: 남주.
1: 네. 너무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0: 그럼 네. 어떤 음악을?
1: 봄꽃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23년에 강변가요제에서 또 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봄날에 이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네. 곡인데 꽃타령에서 또 모티브를 조금 따와서 꽃타령. 저희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곡이 있다면서요?
2: 이 곡

0: 저희가 함께 불렀던 곡이에요.
1: 저랑?
0: 네.
1: 뭐야?
0: 품바.
1: 야!
0: 품바.
1: 이거 근데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쉬고 쉬고 들어간다. 이거 우리 같이 해야
1: 그래,
0: 되는데 그죠?
1: 맞아. 추억 있지.
0: 네. 이거 진짜. 우리 이 곡 부르고서 그 풍류대장에서 사실 준수 씨랑 부르고
1: 맞아요.
0: 최고점 뭘 받은 곡이잖아요.
1: 맞습니다. 저 기억나요. 춤도 추고 네. 그 품바의 퍼포먼스를 추가해가지고 네. 열정적으로 쳤던 기억이 나는데
0: 맞아요.
1: 오늘 근데 사실 세타령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 무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이 곡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 또 태희 씨랑 부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시라고.
1: 그래, 내가 조금 비주얼이 밀리긴 하지만 좀 서운하긴 하네. 섭섭하네.
0: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1: 언제는 또 내야 준수 막 이러면서.
0: 내야 준수 맞지? 내야 준수.
1: 그랬었는데 역시
0: 우리 내야 준수.
1: 역시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오늘 그 품바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품바. 네.
1: 아, 여러분들 곡으로. 진짜 이 곡은 사실 제가 아니어도 같이 함께 부르는 무대 너무나 신나는 무대거든요. 아마 진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관객의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어리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 저리 쉬고 쉬고 들어간다. 이런 노래인데 아 이거보다 더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트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시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억스의 꽃타령과 품바 함께 만나보시죠.

그때요! 우리 억수가 품바 타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고 하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같이 갈 준비 되셨죠? 그래도 한 번 더 구걸하는 것이었다! 자, 가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요를 만드는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웍스가 폭발적인 밴드 사운드로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면, 이번에 만날 소리꾼은 우리 민요의 힙합의 리듬과 랩을 더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힙하고 직설적인 가사로 엮어내는 랩하는 소리꾼, 채희림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두렵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대 어둠이 내려앉은 곳에 환한 빛을 발짝 주마!

0: 네, 최희림 씨의 딥블루 들어봤습니다. 강렬하고 멋진 무대였는데요. 최희림 씨를 왜 국악 여전사라고 하는지 공감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면 최희림 씨와 잠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준수 씨랑 이렇게 또 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0: 공적인 자리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편하게.
1: 편하게
0: 내집이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하세요.
1: 정말 편하게 해도 돼요?
0: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분들이
1: 네,
0: 보는 최희림 씨의
1: 그럼요.
0: 모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편하게 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아, 어쨌든 이렇게 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눈이 커지네요. 네. 눈이 커지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1: 카메라가, 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었는데 찾았어요.
0: 네네, 말씀하시죠.
1: 저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여전사 최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프닝부터 네. 아, 이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다름이 아니라 우리 네. 준수 씨를 위해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0: 뭔가요? 오마이! 뭐야? 나 진짜 못 봤어. 뭐야?
1: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0: 와.
1: 노래는 준비를 못 했고요.
0: 네네.
1: 그 이 국악 방송에 우리 김준수 씨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네. 전 너무 기뻤어요.
0: 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니 저 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웃고 네. 막 약간 장난쳤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이런 감동 죽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1: 이게 치즈 케이크인데 위에 아, 제작을 치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우리 국악계의 명 MC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야,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
0: 진짜 너무
1: 제작을
0: 따뜻하다.
1: 했어요.
0: 네. 너무 감동적이다.
1: 감동받았죠?
0: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치즈 그럼요. 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하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이게 끝나고 정말 맛있게 잘 네, 먹을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진짜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열어주셨어요. 방금 들었던 음악이 어기야 디어차 우리의 경기미녀를
1: 네.
0: 뱃노래를 또 모티브로 만든 맞아요. 토대로 만든 곡인데 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 아, 이 곡은 사실 제가 가사 쓰고 멜로디 만드는 데만 사실 1년이 걸렸어요.
0: 1년?
1: 네, 직접 가사를 쓰고 또 멜로디 탑라인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0: 와.
1: 그러니까 그 삶이 네. 뭔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게 풍파가 더 많잖아요.
0: 아, 그 파도.
1: 네, 그 파도. 아. 막 거친 파도도 만나고 잔잔한 파도도 만나고 근데 이미 그 인생 자체도 너무 힘든데
0: 네.
1: 가는 길마다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 이거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라는 그런 이제 주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0: 네.
1: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못 한다고만 이야기를 할까라는
0: 네.
1: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던 적이 좀 잠시 있었어요. 20대쯤에.
0: 오.
1: 그때 이제 일기장에 그것도 썼다가 이 노래에 그 이야기를 넣고 아무래도 이제 국악인이라는 이제 저의 캐릭터가 있으니 어기어차의 그 뱃노래를 좀 착안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아 그러면 그 거친 파도 위에 네. 최희림 씨의 인생을 담은 곡이네요.
1: 그럼요. 네.
0: 아, 아까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네. 같이 함께 또 댄서분들께서 같이 함께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모니터로 잠깐 표정을 봤거든요.
1: 네.
0: 와, 정말로 그 거친 파도 같은 눈빛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0: 아주
1: 파도.
0: 내가 씹어 먹겠다.
1: 맞아요.
0: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국악 여전사라고 했으니까
1: 아, 네.
0: 진짜 그 뭔가 눈빛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1: 네.
0: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1: 제가 아침마다 연습을 해요. 사실 거울 보면서 씻으면서 눈빛.
0: 남들은 소리꾼들은 그 아침마다 자기의 목 상태를 확인하는데
1: 네. 눈빛부터 확인해요.
0: 눈빛부터 확인하시네요.
1: 네, 오늘 기세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근데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요 기세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0: 아, 보니까 너무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면서 그 카리스마가 진짜 이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길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 봐야 돼. 이거 직관해야 된다. 사실 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1: 그렇죠.
0: 몇 해 전에 했던 네.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에미넴의 노래를
1: 네네.
0: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1: 네.
0: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감동을 안겨주셨었는데 그 또 우리의 국악과 랩을 접목했던 그런 무대가 인상적이었어요. 손에 땀

0: 또 그때 당시에 엄청난 큰 화제였잖아요. 사실 그때 주인공은 최예림 씨였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유, 아닙니다.
0: 엄청난 뷰스를 아직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건 사실 제 인생에서 좀 저는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이어가지고 오. 뭔가 이렇게 꺼내보고 싶지 않은 저의 그런 아픔?
0: 왜?
1: 그러니까 마음 한 켠에
0: 그 무대가?
1: 네, 그 무대도 그렇고 제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포기하고 싶 어떤 그 순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고 네. 또 그 무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네. 제가 노래를 하다 멈췄잖아요. 근데 그게 가사를 까먹은 줄 아시는데 사실 네. 우리가 프롬이 다 있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가사를 까먹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목에서 탁 막혀가지고 노래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아직도 그 무대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또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0: 그러니까 가사를 까먹고 어떤 실수의 느낌보다는 네, 진짜로 네. 어떤 내가 이 무대에 대한 어떤 진정성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화면 안으로도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최예림 씨의 무대를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그때는 진짜 네. 무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순간적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들었었을 것
1: 너무
0: 같아서
1: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에잇마일이라는 그 에미넴 그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좀 제 얘기 같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써놨던 일기장에서 나온 그것도 이야기인데 네. 뭐 국악을 하면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사에 담겼고 또 그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오.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예림 씨의 음악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 그 배우분들도 그러셨고 굉장히 많은 DM을 받으면서 아 나의 그런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으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좀 각오도 생겼고
0: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를 주신 거네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내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음악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장르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의 특별한 어떤 또 하나의 이걸 해봐야겠다, 결합을 해봐야겠다.
1: 네.
0: 그 어떤 또 시작했던 그 계기가 분명 있었을 것 같긴 한데.
1: 네. 저는 다 모든 장르를 좀 굉장히 다 좋아하기는 해요.
0: 네.
1: 그래서 막 힙합도 많이 듣고 EDM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항상 조금 목말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네. 2만 명, 3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에는 뭔가 전통 국악도 중요하지만
0: 네.
1: 그걸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무대를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준수 씨도 그러지 않나요?
0: 맞아요.
1: 네, 네, 네.
0: 결국에는 우리가 관객 앞에 서는 일이기도 네, 하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전통의 길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네. 이 음악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1: 맞아요.
0: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1: 네, 네, 네.
0: 또 대중가요와 같이 함께 우리의 국악의 소리를
1: 네.
0: 같이 함께 또 편곡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중심에서의 또 최예림 씨도 다양한 도전들을 네.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앨범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1: 네, 앨범을 드디어 지금 이제 내려고 합니다.
0: 아, 드디어.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네. 앨범을 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그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나요?
1: 됩니다.
0: 언제 나오나요?
1: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9월 말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또 무슨 일들이 또 생기면은 10월 초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일단 다 끝내놨고요. 제 커버 사진도 지난주에 딱 찍었고 제 뮤직비디오 촬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0: 아, 뮤직비디오까지?
1: 예, 예, 예, 예. 일단은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놓아 보자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루즈얼 셀프도 그렇고 딥블루 어에라차도 그렇고 조금 다크하고
0: 네.
1: 뭔가 여전사 그리고 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라면 이번 이 앨범에

0: 컨셉은 좀더그 사람들의 안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우리 일어나자라는 약간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음악의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좀 만들었거든요.
1: 이제 앞으로도 이제 첫 시작인 거니까
0: 네.
1: 또 다양하게 앨범들도 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최혜림 씨에 대한 무대들을 만들어 갈 텐데
0: 네.
1: 뭐 최혜림 씨가 꿈꾸는 어떤 최종 목표,
0: 네.
1: 어떤 소리꾼, 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지에 대한 어떤 또 그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0: 그 사실은 제가 몇해 전만 해도 꿈이 굉장히 장대하고
1: 네.
0: 엄청 컸어요. 막
1: 네.
0: 2만 명, 3만 명, 막,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설 거야라는 각오가 조금 더 강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저의 그건 목표라면,
1: 네.
0: 저의 꿈이라면 꿈은 그 진짜 그 노을이 질 때나 내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냥 귀에 딱 이어폰을 껴고 뭔가 잔잔하게 내가 좀 위로가 될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음악이 제곡 중에 한두 곡 정도 사람들 귀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게 좀 요즘은 더큰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최혜림 씨가 앞으로의 내가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되고
0: 맞아요.
1: 싶다.
0: 맞아요.
1: 맞나요?
0: 근데 요즘 너무 제가 와, 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힘들 때 듣기에는 조금
1: 네.
0: 굉장히 뭔가 시끄러울 수가 있다.
1: 되게 파이팅
0: 네,
1: 넘치잖아요.
0: 너무 파이팅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헬스를 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뭔가 내가 지치고 좀 뭔가 귀가 쉬고 싶고 마음이 쉬고 싶을 때는 사실 노래가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저조차도 제 노래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음악도 중요하겠지만 퍼포먼스나 이런 무대에서는. 하지만 진짜로 나의 마지막 무대를 내가 딱 서고 죽는다면
1: 네.
0: 이런 음악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1: 네.
0: 그런 이제 마음에 딱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을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1: 아,
0: 들더라고요.
1: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0: 네.
1: 음악이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빨리! 한 소절만. 어떤 느낌인지. 아니,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
0: 아니에요. 아유, 부끄러워서 안 돼요.
1: 왜, 왜, 왜?
0: 아니, 비트가 없으면 부르기가
1: 아니,
0: 약간
1: 뭐, 거기서
0: 부끄러워.
1: 여러 가지 트랙이 있을 테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했었으니까, 그 중에서 잔잔한 음악이 있으면은 약간 좀, 약간 살짝?
0: 어이, 기아어, 차, 헤이, 히야, 디야. 바람이 분다, 어기야, 차. 저기 저 해는 헤이야, 디야. 오늘도 뜬다, 어기야, 차, 차, 차, 차.
1: 약간 좀 소울이 있다.
0: 네.
1: 약간 그런 소울이
0: 소울이 있는
1: 있는 음악.
0: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비트가 있어야지 이게 좀
1: 약간 근데
0: 멋있는데.
1: 감질맛 난다,
0: 아,
1: 진짜.
0: 살짝. 나중에 앨범.
1: 겨우겨우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해서 아주 막간에 이용해서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곧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최혜림
0: 네.
1: 씨가 내는 이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음악, 앨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곡더
0: 네.
1: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0: 캐지나 칭칭 준비했습니다.
1: 이야,
0: 또,
1: 또 신나는 음악이네요.
0: 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건 라이브로 들으셔야 좀그 현장에서 들어야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데
1: 네.
0: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1: 네,
0: 네.
1: 그러면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최희림 씨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0: 네,
1: 그리고 또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너무
0: 오래오래
1: 맛있는
0: 국민
1: 먹음직스러운
0: MC로 네.
1: 매주 치즈케이크.
0: 아니 매주 아니라니까요. 준수 씨
1: 너무너무
0: 그냥
1: 감사해요.
0: 치즈케이크.
1: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네.
1: 이게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네요. 네, 그러면 최혜림 씨의 캐지나 칭칭나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얌전히 놀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고 신명나게 놀아볼까 하느니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얼씨구!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노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민요는 혼자보다 또 여럿이 함께 부를 때 더 즐거운 노래입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만난 노래들을 언젠간 여러분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중과 함께 온 민요가 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의 다양한 멋을 전해드리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터질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 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경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시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죽었으며 봉자씨 맹자씨는 그를 몰라 죽었더냐. 어와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 마소. 어디 청춘 오난 백발

왕자님. 짠한데 우리 최정래 선생님 먼저 열심히 60평생을 대회로 지내시다가 또 우리 한 선생님 같이 이렇게 시켜드리 참 좋습니다. 안 못 오르시나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가련하신 함씨 망제, 가련하신 제씨 망제, 연불로 지를 닦아드렸으니 하정을 잠깐 해봅시다.

끝난다. 막고 가셔야 되는데 진짜로 여태까지 굽은 거 깨끗하게 뒤로 깨끗이 하는 게 액막임이에요. 동서남북 우리 가정에 살기 붙은 거 다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종천이라고 하는데 종천은 무대에서 안 하니까요 이 액막임까지 들으셔야지 되는데 가셨네. 네. 마지막 순서 액막임입니다.

세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보다야 그런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건을 주의 급히 장대산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야 난이 주유가 이 못냥 걸 보던 이만한 한담이 그래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주와는 귀신도 난청이라 만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중역 화름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변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을 상투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여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 뒤로 산

이 놈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낙 뜻밖 어떤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군주로 내려와 선미에 나다니

간장수 선빙 북내령 밤에들 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원시라고 소근소근 고개 딱딱딱딱 입만 총긋총긋 하더니 그 배급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달랜대를 잡았다고 농사공아 예 디베를 빨리 저어 공명대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갈로니봉을 흐르게 여인물에 붕덩덩을 치며 여백 홀로이 자리라.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니까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뭐야 니야 그거야. 눈이 드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방류 울던 듯해 흰 부채기야.

사내 마음 이모 아는 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선성전 웃는 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한만이 싸운다.

아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 안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가 더울이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악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라보면 백보안이가 되던 받은 장국 천자를 내려 비렇게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을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이해발까지 손 폭대니 번개가 아직 마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 아직껏 물에다 오더니 가로지 물결이 인천 소스를 광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2: 가장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 필요하니까. 자.
3: 한 번 넣는 게 제일 나아져.
4: 아홉 박 그러면 아홉 박.
2: 제가 수사인 주니까 연실 감사해
5: 봐.
6: 이어주렴.
5: 이어주렴.
6: 이 이거 같이.
7: 네, 검고가 좀 올라가고
6: 내가. 네 맞아요. 그리고.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저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다른 예결팀과 또 우리 국악놀이팀과 호흡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2: Shake it Korea.
0: 네, 저희가 다른 팀이랑 합을 맞추는 거라 걱정을 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트정님과 국악놀이팀과 함께해서 또 관객분들도 같이 얼쑤 좋다 하고 즐겨주셔서 저희는 너무너무 잊지 못할 공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합동 무대를 즐기시면서 어떠셨어요?
2: 다른 두 팀이 같이 공연을 하거나 같이 합주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자거든요.
0: 아,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아,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2: 저 사람 경쟁자. 경쟁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서로 없고 친분이 있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같은 뭐 우리 한번 딴 사람들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0: 네.
2: 네. 그러면은
0: 저희 예결 밴드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예결 밴드 민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느낀 점 한 번만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예결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2: 와, 잘생겼다.
3: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예결밴드랑 더 우리 팀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것도 있고 이제 국악놀이 팀 분들께서도 더더욱 이제 더 오구오구 해주셔가지고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이런 색깔들이 어우러지고 하나의 소리가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2: 사회생활 되게 잘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0점짜리. 네. 자, 그럼 우리 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아람이입니다.
0: 네.
4: 예결밴드라는 밴드와도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뭐 경기 소리나 뭐 판 소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서도 소리까지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께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0: 와,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공연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싸름이라는 민요입니다. 네, 싸름은 매미 울음소리를 담은 서도 민요인데요. 매미가 6년 동안 땅속에서 자라고 살다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런 허무함을 인간에 빗대어서 매미에 이입해서 만든 저희 예결밴드 곡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도 불러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름 들려드릴게요. 박수!

0: 네, 썰은 들려드렸습니다. Holding close,
1: holding tight.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on Time입니다. 왜냐면 이 곡을 할 건데 제목이 바람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분다 그러네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바람이 저를 밀어갖고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잠시 뭔가 살짝 잊어버리면서 잠깐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하고 딱 돌아오는 마인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라는 곡 박수 한번 주세요.

생일로 밤이로 끝나.

0: 또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와. 과연 어떤 토크를 어떻게 남겨주셨을지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다면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공연 감사합니다. 한강도 처음 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와 오 같이 있어요. 열심히 소리내서 응원해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1: 여기에요.
0: 아, 두 분이셨어요. 아, 일로 나오세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2: 이촌동에 살고 있는 남혜현이라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저희 공연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
2: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정가에 관해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실
2: 네,
0: 거죠?
2: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3: 하나, 둘, 셋.
4: 체이킥 코리아!

0: 조각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의 멋진 콜라보 공연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너무 매력적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죠?
1: 어디 계십니까?
0: 아, 좋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네, 어디서는 누구시죠?
2: 이촌동사는 강현민입니다.
0: 와, 박수 주세요. 오늘 공연이 어떠셨나요?
2: 바람이 분다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0: 와, 바람이 분다. 아,
3: 어떤 게 좋았어요? 바람이 분다에서?
2: 다 좋았습니다.
1: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4: 혹시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잠깐 몇 소절 부를 수 있다?
0: 아, 잠깐 눈을 피하시려고 하시거나 놔주시죠.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4: 나오세요.
5: 제가 평소에 주말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촌동에 사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오늘 공연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좋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 주세요.
5: 처음에 들었던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3: 처음에 뭐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요?
0: 아, 놀량이요?
5: 네네.

0: 에라디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예, 노력해볼게요. 네.
0: 에라디오 여기까지만 하세요.
1: 이거 하라고요?
0: 네네. 시작.
1: 에라디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좋습니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0: 지금 점점 하늘이 노래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강공원 제일 좋아할 때가 딱 이때인데 여러분들도 딱 이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곡도 내가 돌아간다처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곡인데요. 니나노 니나노라는 곡이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를 재밌게 편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그냥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꿋꿋하게 재미나게 놀면서 여러분들 걱정도 조금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라고 준비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추임새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0: 들려드렸습니다. 아, 30살 먹고 이렇게 귀여운 노래 부르려니까 이게 뭔가 민망민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1: 시고! 박수 같이 갈까요?
2: 괴진아 칭칭 나네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나네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나네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나네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이산으로 가면
1: 뻐꾸
2: 뻐꾸 저산으로 가면

0: 맛있어. 괴지나 칭칭 나대야 괴지나 칭칭
1: 괴지나 칭칭
0: 괴지나 칭칭 나대야 괴지나 칭칭
1: 괴지나 칭칭
0: 괴지나 칭칭 나대야 괴지나 칭칭
1: 괴지나 칭칭
0: 괴지나 칭칭 나대야 괴지나 칭칭
1: 괴지나 칭칭
0: 내 가슴에 멍이 서서히 지나 달아도

즐거운

0: 산으로 가면 뻐꾸뻐꾸 저 산으로 가면 뻐꾸뻐꾸
1: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헤이!
0: 괴진아 진지 괴진아 진지 괴진아 진지 괴진아 진지 나한테 이야 괴진아 진지
2: 괴진아 진지
0: 괴진아 진지 나한테 이야 괴진아 진지
2: 괴진아 진지
0: 괴진아 진지 나한테 이야 괴진아 진지
2: 괴진아 진지
0: 괴진아 진지 나한테 이야 괴진아 진지
2: 괴진아 진지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함께
1: 괴진아 징징
2: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0: 우리나라 전통 장단이랑 라틴 음악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라틴 음악의 리듬과 국악의 리듬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장단과 라틴 음악의 장단은 그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 에너지, 그 열정, 흥, 그리고 또 하나는 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연주하다가 휘모리 리듬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와!
0: 자, 이건 바투카타라는 리듬이에요. 브라질 전통 리듬이죠. 이건 국악 리듬 같은데요? 예, 이거 국악 리듬. 전통 국악 리듬.
2: 와, 너무 멋있어.
0: 여기서 나온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를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너무 신나는데요? 오. 진짜 라틴 음악이 우리 국악처럼 흥을 돋구고 너무 신나네요. 그쵸?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라틴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춤추고 싶은 분.
0: 어, 좋아요. 좋아요.
1: 오, 용감하네.
0: 예뻐라.
1: 이름이 뭐예요?
2: 전우진.
1: 아, 전

0: 무진. 어, 너가 있어서 우리 나이를 줄여준다, 야. 자, 우리 그러면은 스텝을 다 같이 따라해봐. 그러니까 시작. 1, 2, 3, 5, 6, 7. 1, 2, 3, 5, 6, 7. 자, 되게 쉽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거를 트는 거예요. 1, 2, 3, 5, 6, 7. 1, 2, 3, 5, 6, 7.
1: 큰일 났다.
0: 세 번째 거는 1, 2, 3, 쉽죠? 5, 6, 7.
1: 그거 좋네요. 1, 2, 3, 5, 6, 7.
0: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은 오두방정 뛰면 돼요. 자, 1, 2, 3, 5, 6, 7.
1: 오두방.
0: 1, 2, 3, 5, 6.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거 우리도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1: 다 같이
0: 앞에서는
1: 일어나요.
0: 저희를 따라오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1: 네.
0: 자, 뭐 다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 보셔서 일어나서 하는 건 상관 안
1: 보는 것
0: 같아요.
1: 이런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뒤에 분들도 다 일어나세요.
0: 자, 한번 다 일어나서
1: 일어나세요.
0: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1: 다 같이 춤춰요. 다 같이.
0: 다 같이. 어, 자,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1, 2, 3, 5, 6, 7. 1, 2, 3. 어이구, 그 잘하네. 2, 2. 1, 2, 3, 5, 6, 7. 1, 2, 그쵸? 5, 6, 7. 그 다음에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1, 2, 3. 1, 2, 3. 1, 2, 3. 따라따라따라.
1: 네, 너무너무 즐겁죠, 여러분. 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같이 이렇게 진짜 무대를 만들어 갔네요.
0: 음악보다 방 이게 좋다. 우리 이걸로 할까요, 앞으로?
1: 우진이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 아, 좋습니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느리게 타령입니다.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을 발라드풍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원래 서도민요의 느리게 타령은요, 늘리다의 표현을 쓴 의미로 담겨있는 곡인데, 저희 예결밴드는 좀 느릿느릿해도 괜찮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씩 쉬엄쉬엄 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곡한 곡입니다. 느리게 타령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느리게 타령 들려드렸습니다.
1: 자, 오늘 공연 다 끝나가는데요.
2: 여러분들, 예결 밴드 공연 어떠셨나요?
3: 좋아요!
2: 그럼 국악 놀이팀 공연 어떠셨나요? 아, 좋습니다.
1: 오늘처럼 예결 밴드랑 이렇게 섞다 보면은 국악이 꼭 어렵지만 않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팀들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서 저희 국악 열심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쭉 돌아가면서.
4: 아까 너무 더웠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5: 그럼시더라.
4: 그래도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 예결 밴드 또 구간놀이팀 공연한다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6: 한강공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7: 서로 다른 두 색깔을 가진 이제 퓨전 국악 팀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8: 예결 밴드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오늘 하루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9: 오늘 굉장히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10: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드럼 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1: 국악놀이랑 예결밴드랑 여러분들까지 세 팀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7: 퓨전국악이라는 장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2: 마지막 곡은 핫동 공연 준비했고요. 차도미뇨의 해주아리랑을 보사노바풍으로 편곡한 해주아리랑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선한 바람 느끼시고 살랑살랑 어깨 든드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같은 공연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고 바람 부는 날씨랑 여기 한강공원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K-POP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악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2: 일반 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찾아보고 계속 볼 것 같아요.
1: Shake it Korea.
3: Shake it Korea.
4: Shake it Korea.
5: 파이팅!
6: 파이팅!
7: 지금까지 예견 밴드
8: 그리고 국악놀이였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긴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아.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1: 어?
0: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1: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1: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4: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8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정신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0: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냥 개구장이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구장이고 말괄량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웬만한 남자애들 못지않게 더했던 것 같아요.
1: 20대 때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0: 20대 때는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경험들이 언제 내가 해보겠나 싶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했었더라면 아니면 회계 쪽을 좀 더 배웠더라면 지금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라면 그때 무용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웠었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 사고 얘기를 무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자면 아파트 7층이라는 높이가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 후에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엄마의 얼굴과 또 남편의 얼굴, 또 동생들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 제 딴에는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지 시작한 게, 손에다가 연필을 묶어서, 처음에는 연필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펜인데, 사인펜을 묶어서 그때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아예 소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뭔가가 완성되고, 재밌다. 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취미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그림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홍대 미교원도 다니고, 또 이제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 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공원에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백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0: 살았네 그래도.
1: 살았어요.
0: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얘.
1: 빠졌어요?
0: 얼마나 힘들었음.
1: 나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세자매거든요.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2: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깜빡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새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혀 모델료가 들지 않은 그런 그림들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누워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담고 싶다. 또 그냥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 고양이 시리즈, 파란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0: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한 시간에 모든 걸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오, 자세 좋다. 힘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그렇지.
0: 제가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운동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기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확률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0: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1시간을

0: 이렇게 하고 갔을 때그 체력 소모가 제가 한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1: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2: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 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1: 둘, 셋, 넷, 일곱, 셋, 넷.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0: 환영합니다.
3: 최지원 작가님 오셨어요. 그러면 최지원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 잘 지냈어?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안을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10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록이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4: 그건 미국 성조기와 애프터눈 티어.
0: 어떤 걸로 섞을 거야?
4: 미국 성조기와 애프터눈 티어.
0: 이렇게 같이? 야.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힘 조금 더 줘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하다. 근데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 할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5: 큐빅.
0: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한 2년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0: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대회는 서당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여기 앞에 올려놔 주시면
0: 하나 어서 주십시오.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 잘 이겨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정신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할 때 9.1 독립정부가 생기면 내 문지기 가지고 싶다 생각하며 호를 고쳤었는데 내 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평범하고 낮은 사람, 백범. 그런데 지금 이 미천한 사람에게 지독한 것들만 들려요. 사방이 어둡고 울부짖는 소리, 피와 살이 터지는 소리, 죽음은 도처에 깔려있고 세상은 무자비하기만 합니다.

황섭이 평안한가? 주가의 시 고마웠소. 이동영 선생 잘 계십니까? 봉창이 너무 일찍 갔네 그려. 잃어버린 땅에서 흘렸던 눈물 잊혀져간 사람들 그리던 마음 고향 땅 그리며 흘렸던 눈물

혈혈단신, 가녀린 몸으로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압록강을 여섯 번이나 건넜던 용기, 독립운동하는 데는 총칼만 필요한 게 아니었지. 우도마이, 나 얼른 밥 주시라요. 아이 내 봐줄 테니 내려놓고.

아내를 먼저 보낸 날 위로하려고 어찌나 애를 썼던지. 이듬해 나라 위에 폭탄 던지고 그렇게 일찍 가버릴 줄 알았더라면 내 미흡한 고마움이나마 표현했을 터인데. 자네 통해 처음 받는 생일상, 이제 죽는 날까지 그 영광만을 기억할 것이세.

이복의 매헌, 100년을 살기보다는 조국을 살리는 기회를 선택하겠다던 자네 신념에 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 후일 지하에서 만나서

0: 청산가네 청산가네 내 청산가네
1: 자네들 다 갔는가?
0: 친척
1: 자네들 다 갔는가?
0: 보다 잊지 못할
1: 내가
0: 이러구나
1: 미안하네 그대로 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

하나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야 빛이 보이는 것 같네요. 나 같은 백정, 이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여 역사가 되었어요. 자, 저기 새 아침이 밝아오네요.

나의 소원은 만일 누군가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라고 말하겠어.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난 서슴치 않고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요 라고 말하겠어. 그 다음 질문에도 난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오직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차관다 봄을 찾아 가자 서라 가자 서라 가자 서라 나라 되기 가자 서라 종군 이게 행차가면 슬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 보셨다시피 마스크 쓰고 예, 합창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고음을 계속 내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연습하기도 너무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메시아 연주를 할 때 연주 당일날 확진자가 우리 예술전당에서 나와서 취소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또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전염병이 없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연주도 하고 연주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3.1절이었는데 저희가 오늘 나의 나라 여러분들 오늘 연주를 들으시고 아마 이 자막에 비친 그 자막을 잘 보시면서 그 시 이상화의 시 이육사의 시를 보시면서 그 일제시대에도 그 저항 시인으로서 이렇게 독립투사들과 함께 이런 좋은 글들을 쓴 시인들의 그 가사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는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 나의 나라, 너의 나라, 우리나라를 더욱더 애국심을 갖고 우리가 발전하고 최고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들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김영랑하고 김소월 씨를 가지고 우리가 가곡을 만들어서 연주를 했었는데 근데 김영랑 그 시인의 시를 보면 되게 아름답고 신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저항 시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시 중에서 가장 신명나고 빠른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렬 씨와 함께 훅 연주를 하겠습니다. 앵콜곡으로 하겠습니다.

나서야 가죽은 가죽일 뿐 헛 때리면 망아비도 숨을 고쳐 심하게 소리를 떠나서야 가죽은 가죽일 뿐 헛 때리면 망아비도

가져지다 휘몰아봐. 진양조 중머리 충청머리 한 마리 가져지다 휘몰아봐.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진양도 중머리 중머리 한 머리 자전지다 힘을 얻어. 진양도 중머리 중머리 한 머리 자전지다 힘을 얻어.

사전이 날 휘몰아보아 진양도 중벌이 중벌이 한벌이 사전이 날 휘몰아보아 영창을 살리는 반주쯤은 지나고 은 오히려 건덕하여 연창을 살리는 반주쯤은 지나고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힘,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우리의 문화유산을 만나봅니다.

태평문은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학 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집니다.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타를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화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회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오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만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옥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덕이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 크다.
1: 아, 하나 더.
2: 아, 이거 잡은데.

0: 밀양 백줌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1: 그동안 신민께서
0: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줌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복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nk you.

0: 안 팔아 이기려면. 안 그러면 못 이긴다.
1: 아, 그 돈땡기라.
0: 이기려라.
2: 밤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 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놀이가 있습니다.
1: 대한전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반은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 근심 타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울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나도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린 입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때가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하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연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루폼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저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폼을 붙이고 있어요.

0: 것 같은데? 소리가 응, 짝 소리 났는데.
1: 이제 들으시면
2: 돼요. 또 이시?
1: 응. 가보세요.
0: 찹쌀하고 저 누룩하고 진달래꽃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3: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 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두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살리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돌림.

그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무늬라는 거는 아마 문양이 세계적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있고 여기 있고
1: 여기도 맞추고 본래 중심에다 맞춰놓고
2: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1: 얘도 올라간대.
2: 올라온다고요?
1: 아니 이것도 같이
2: 네, 전체적으로
1: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3: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 남사당패가 목덜미를 잡고 논다는 데서 덜미라고도 한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놀이도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한국의 전통 인형극 중의 하나인 꼭두각시 노름은 과거 봉건 시대부터 개화기까지 떠돌아다니던 직업적 유랑 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에 의해 연이되었다. 꼭두각시 노름은 포장막을 치고 공중무대를 세워 공연하였다. 탈춤과 함께 우리 고전극의 한 종류이면서도 주인공 박첨지의 일대기적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인형극도 있으니 이름하여 발탈. 발탈이란 한쪽 발에 탈을 씌워서 행하는 연희를 일컬으며 족탈, 족가면, 족무용, 발탈춤 등으로 불린다. 허수아비로 만든 인형의 머리를 발바닥에 씌우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혀 사람 모양 인형의 상반신만 보이게 한 뒤 조종하는 독특한 인형극이다. 그런데 반등신의 인형을 어떻게 발로 움직이는 걸까? 포장을 치고 그 안에 누워서 발만 움직이고 대나무로 양팔을 움직이게 된다. 발탈은 발탈꾼, 즉 인형 배우뿐만 아니라 이야기꾼, 그리고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함께 펼치는 종합예술이다. 발탈꾼은 판소리, 민요 등 노래는 물론 지담에도 능해 다양한 목소리 연기로 인형 배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렇다면 발탈은 언제 누가 시작한 걸까? 발탈은 대략 1910년대 전후로 명창 박춘재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15살에 궁중에 들어가 고종 황제로부터 궁중연희를 담당하는 가무별감 벼슬을 받았다. 최고의 경기 명창이자 제담가였는데 당시 그가 펼치는 발탈 공연이 유명했다. 신문에 이동백, 임방울 등 당시 최고의 명창들과 나란히 박춘재 이름이 실렸다. 발탈은 박춘재를 통해 1922년 이동환에게 전수되었고 이것이 후대의 박해일, 현 보유자 박정임과 조영숙으로 이어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발탈.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로 지정되었다. 발탈은 가장 창의적이고 해학적인 종합예술 중 하나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있잖아 내 팔자나 내 노반 그 광골방의 색별 같은 눈요강을 밝지만 지 던져놓고 원한 금진 잡혀 개의 꽃 같은 너를 안고 잠자보기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지금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요런 경지가

0: 하늘엔 잠들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보려는 대한민국 청춘의 발걸음, 그리고 그 열정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우리의 소리. 청춘의 열정이 오롯이 새겨진 여정 속에 그들은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0: 치주 염천미 크게 이름
1: 오조 구본섭
0: 오조 구본섭 이거는 선플이고요 이건 제우즈랑선플이고요
2: 여름의 한복판에 들어선 어느 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산리 역사 대장정의 입소식 현장 1200여 명의 지원자 중에 총 3차에 걸친 치열한 선발 전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64명의 합격자들입니다.
3: 이게 티?
4: 예. 이거 군대 다시 들어온 느낌이 안
3: 나요? 너무 색깔이 군대다.
4: 여기부터 1층에서 딱 옷 입고서 이제 사제복 이제 벗고 이제.
5: 관물 때 쓰면 안 돼. 사물함이야.
4: 이거 뭐예요?
2: 3조에 배정된 하동민 학생은 이번 여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데요.
6: 연습은 많이 했어요?
7: 연습이요? 열심히 했죠. 잘 될지 모르겠지만
6: 팀원들이 다른 조여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따로 연습을 또 해야 되겠네요?
7: 그죠. 몰래 몰래 해야죠. 뭐 친구들 뭐 잘 때 뭐 몰래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뭐 여기서 제가 내일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뭐 얘들아 그냥 이해해라 하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2: 이 특별한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상은은 4조에 배정됐습니다.
6: 옆에 있는 건 뭐예요?
8: 아, 이거 장구요.
6: 장구?
8: 네.
6: 가져오느라고 힘들었겠네.
8: 그냥 맨날 하는 거라서 익숙해야 돼요.
6: 준비는 많이 해왔어요?
8: 그냥 일단 공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 준비 위주로 많이 했고요. 네. 운동도 틈틈이 해놨고.
2: 앞으로 8박 9일간의 여정을 함께할 모든 참가자들의 입소가 완료됐습니다. 출신 지역도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청춘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9: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살아서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지식과 이제 어떤 청산리 대첩이라는 저희 일제 강점기 때 제일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어떤 그런 대승이잖아요. 그런 걸 몸과 눈으로 직접 겪어보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0: 백두산을 진짜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죽기 전에 가봐야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또 가는 길도 힘들고 또 아까 버스에서 그 말씀하시길 뭐 덕을 3대가 덕을 쌓아야 맑은 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대가 되고 백두산 꼭 가고 싶어요
9: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고 싶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0: 청산리 역사대장정은 올해로 13번째 닻을 올렸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과 항일 독립선열의 민족혼을 젊은 세대들이 직접 체험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1: 여러 차례 작게는 3회, 많게는 5회, 6회, 7회까지 이 대장정 인솔을 한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주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이번 대장정도 아주 무사히 잘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일본의 망언,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 요즘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모인 이들의 각오는 더욱 뜨겁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얻게 될 역사의 힘으로 세계화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청춘들, 독립투사의 혼이 담긴 독립군가를 함께 부르며 이날의 입소식은 마무리됐습니다. 대장정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중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김좌진 장군의 묘를 찾았는데요.
2: 청년 횃불을 밝혀오니 부디 저희의 장도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장군님에 대한 존앙심을 실천에 옮기고 헌모의 정은 가슴에 각인하겠습니다.
0: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된 이 묘소는 1930년 장군이 공산 청년 단원인 박상실에게 피살된 후 유해를 모셔와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좌진 장군 앞에 모여 뜻깊은 여정의 출발을 알린 참가자들. 이제 이들은 청산리 역사대장정 그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0: 모든 참가자의 승선 완료. 배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중국 동강항에 입성하게 됩니다.
1: 중국에 무명조끼 착용하는 거기 써 있어. 그거 다 읽어주고 기상도 나가는 것도 외워주고.
0: 출발의 설렘은 잠시 접어두고 조별로 모여 앉은 참가자들. 대장정의 일정 동안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주제를 잡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 저희는 지금 저희 조별 과제였던 청산리 대첩의 전개 과정과 민족사적 의의에 대해서 네, 그 다른 대원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나눠서 활동을 전개했다. 그게 이제 30년대 이후에 그 3부가 활동을 한 거라서
4: 저희 신민부는 간도사의 통틀어서예요.
3: 이거는
5: 굉장히 많은 독립단체들이 여러
0: 입시를 위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를 넘어 또 인터넷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보를 넘어 역사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 이것이 청산리 역사대장정이 바라는 진정한 역사 교육의 시작입니다.
6: 산신화 대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충분 조건은 뭐야?
7: 저는 그 우리 대원들이 역사에 대한 그 학습 또는 어떤 그 지역에서 내가 본 그런 팩트에 대한 환기 또는 뭐 옛날에 이렇게 쭉 배워왔던 것에 대한 복습,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사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학도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느끼고 깨우치고
8: 하더라. 뭐 하는 거예요?
9: 아, 뭐 그렇게 말하고
8: 너 때문에 진짜 너 때문에 지금 나 씻지도 못했어 지금.
10: 항상 가자.
0: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찾아온 선상의 밤. 일정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친구들을 찾아 나선 동민. 상은이도 챙겨왔던 장구를 꺼내 들고 따라 나섭니다.
11: 하늘은 능형이랑

0: 해보자.
1: 밤바다의 어둠 속 배 한 켠에 모여 느닷없이 펼쳐놓는 국악 한마담.
0: 이게 확실히 여자가 불러서 그런지 약간 국가 느낌 그건 아닌데?
2: 내가 연습하면서
0: 되게 서정적이네. 아 뭔가 이렇게 4분의 4 바뀌면서 선율이
1: 아닌 밤중에 국악 한마당을 선보이는 이들은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같은 학교 친구들입니다. 4학년이 된 동민은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뜻깊게 장식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는 대장정의 여정 위에 우리의 소리를 더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소리는 수십 년 전 빼앗긴 조국의 땅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군가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0: 젊은 국악인들의 꿈이 커가는 경기도 안성의 한 대학교. 대장정을 한 달이 앞둔 시기 학생들의 하루가 분주합니다. 여름방학 전 치러진 기말고사가 한창이네요. 대장정에 참여한 소리꾼 능경의 차례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국악 아이돌 중 막내입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던 민요 소리에 이끌려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소녀는 어느덧 경기 민요를 전공하는 소리꾼이 됐습니다.
1: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는데 단 목숨 차들려.
0: 생애 가장 뜻깊은 여름을 계획하고 있는 능경의 무대. 기말고사 결과가 좋아야 가벼운 마음으로 대장정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과연 능경이는 시험 결과에 만족하게 될까요?
2: 항상 시험은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연습 때만큼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 긴장하고 떨려서.
0: 시험을 마치고 곧바로 달려온 곳은 실습실입니다. 한국 국악계의 실력파 신예로 꼽히는 국악 아이돌은 올여름 내 이곳에 모여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멤버를 소개해볼까요? 가장 먼저 구성진 목소리, 경기 민요를 전공하고 있는 소리꾼 능경, 판소리계의 아이돌을 꿈꾸는 고수 상은, 폭넓은 음색을 뽐내는 태극 여신 하늘, 그리고 이번 청산리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대금신동 동민까지 청산리를 빛낼 국악 아이돌입니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3: 집중.
4: 자, 얘들아, 이게 뭐냐? 독립군 가곡집이야. 이게 김좌진 장군님이 작사하신 곡인데, 어? 요거 우리가 국악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3: 가서 부르면
4: 그러니까,
3: 좋겠다.
4: 어?
3: 가서 부르면 되겠다.
4: 그지, 그거지. 제가 그 악보 사이트를 뒤지다가 우연히 링크를 타고 제가 독립군과 보존회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독립군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작사 작곡이 나와 있는데 김좌진 장군님 작사 이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생소해서 일단 다운받아서 봤는데,
0: 이번 청산리 역사 대장정에 참가하고 그 여정 속에서 함께 국악 연주를 해보자는 동민의 제안에 친구들도 흔쾌히 동참하기로 한 건데요.

0: 어떤 곡을 연주하면 좋을지 자료를 모으던 중 독립군가인 승리의 행진곡을 알게 됐고 이후 이들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1: 이번에 성산리 가면서 요걸 해서
0: 다름 아닌 김좌진 장군이 직접 가사를 붙인 독립군가였기 때문이죠.
1: 주고 예, 저 뭐냐 예 지금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봤자 우리 선율만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코드 따고 솔직히 우리가 뭐 능력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는 선생님이 계셔요. 한번 찾아가서 서울 가는 김에 찾아뵈서 한번 편곡을 편곡이나 아니면 어떻게 요거를 좀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뭐 말씀을 드려보든가 뭐 선생님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찾아가서 보는 거야.
2: 다음 네. 언제 갈까?
3: 좋아
2: 가자 가면 되잖아.
4: 제가 야인시대를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만주를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펴놓고 장구 한번 쳐보죠. 아무리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니까 많은 걸 못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해야죠.
5: 일단 해금과 대금 자체의 소리 자체가 한국 음악기에는 이렇게 애절함이 묻어있어요. 대부분의 악기들이. 그래서 소리랑 같이 악기들이 어울려져서 듣다 보면 아무래도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될 거예요.
0: 대금과 해금, 장구와 소리. 네 명의 열정을 더해 채워질 승리의 행진곡.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불리던 일본군의 행진곡 멜로디를 국악의 소리로 연주하기에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대장정 출정까지 약 한 달여 남은 시점. 이들의 원대한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까요?

0: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의 남산을 찾은 아이들. 한국의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악단체를 찾았습니다.
1: 저희 원래 네 명인데요. 한 친구가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사정이 생겨서 이 곡을 저희가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너무 이렇게 편곡이 안 된 거라 좀 딱딱하고 해서 좀 선생님께 자문.
0: 네 명의 국악 신예들이 풀지 못한 숙제.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2: 그냥 이대로 그냥 악보대로 연주를 그냥 하셨던 거예요?
3: 네.
1: 네. 네.
2: 그러면 뭐 대금이랑 해금도 같이 같은 선율로 그냥 연주를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하는 친구는 노래를 불렀었다. 네. 여러 가지 또 어떤
0: 인터넷에서 얻게 된 악보 한 장에서 시작된 꿈. 국악 신예들이 품어온 무모하지만 소중한 소망은 그 절실한 마음과 함께 흘러 오늘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2: 그런 대립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연주한 것들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네.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네네. 보고 나서 이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어떨까

0: 아이들의 꿈을 담은 소박한 소리가 흐릅니다. 이 꾸밈 없는 소리는 국악 베테랑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요?
1: 아니 이게 네. 대금으로 연주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안 그래도 저희도 되게 처음에 이게 서양 음계잖아요.
2: 네네.
1: 저도 대금을 연주해서 알지만 이걸 하는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정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감정을 실어서 되게 느낌 있는 연주였는데
3: 되게 순수한데 뭔가 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곡은 지금 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2: 거침없이 위아래로
0: 여름 내 준비해온 공연을 마치고 국악 선후배 간에 시작된 편곡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2: 사실 저는 처음에 받고 그 플랫조의 음악이 아닌 샵조의 음악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대로도 해봤는데 어색하더라고요.
1: 지금 연주한 악기는 무슨?
2: 이거는 제가 C샵하고 D 사이인데 제 껴서 한 거고요. 네, 이제 D 키가 제가 없어서 좀 제 껴서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3: 군가는 이렇다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난 어떤 연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그 군가에서 그 이면적인 어떤 아픔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정서들은 있기 때문에
1: 저희도 이곳에서 저희
0: 당시 유행하던 일본 곡에 가사를 올린 투박한 독립투사의 노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4: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도 이제 독립군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곡이나 이런 걸 친구들한테 어떤 음악인지 또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니 이 곡의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5: 재밌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 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고 있어요. 또 선율적으로 멜로디 자체는 서양적이지만 이제 그 구조를 너무 서양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국악기가 갖고 있는 음색과 그런 선율들을 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독립군이 일본의 정식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독립전쟁. 그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 백야 김자진 장군이 직접 노랫말을 붙인 독립군가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이 곡이 세상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30년 넘게 독립군가를 발굴해온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그거는 이제 저 혼자 수집한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다 내가 수집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요, 가사는 김자진 장군이 작사한 건데 곡은 보니까 일본 곡이더라고.
0: 만주벌판을 달리던 독립투사. 광복 이후 독립군가 발굴에 평생을 바쳤던 박노일 선생, 그리고 그의 아내 곽영숙 회장. 이들은 1974년 독립군가 보존회를 설립하고 전국을 누비며 생존한 독립군이 기억하고 있는 항일 민족 노래를 발굴해왔습니다.
1: 일본 타나카 수상이 그때 망언을 해서 한일 합방에 대한 합류화를 하는 망언을 해서 이제 광복군들이 굉장히 붕괴해갔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사관으로 쳐들어가서 막 일장기도 찍고 뭐 몇 번을 그렇게 이제 격렬하게 시위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종로경찰서로 연행이 됐었는데 가서 저녁들을 식사를 하시고 노래를 광복군가 독립군가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끝까지 부르는 분이 안 계셔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독립군가를 수집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8월 그해 8월 15일에 신문 기사도 있지만 13곡 수집했어요. 8월 15일까지. 이제 생존기사들 연락해서 광복군 동기회라고 또 광복회도 모임이 있어요.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독립군가를 아시는 분한테는 이제 녹음을 그때 녹음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악보에다 또 그려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악보에 그릴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악보를 일단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하나둘 곡을 수집해가지고

0: 갔었고 우거진 산고개 맑은
1: 1976년 남편 박노일 선생이 별세한 후 그녀는 남편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독립군가 보존회를 운영해오며 노병들이 부르는 군가를 녹음기에 담은 뒤 악보로 바꾸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1982년 독립군 가곡집 광복의 메아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조국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은 승리의 행진곡 또한 세상과 만나게 됐죠. 당시 유행하던 일본 군가 군함 행진곡에 김좌진 장군이 직접 가사를 붙여

0: 만든 곡이었습니다.
1: 외국 곡에다 붙인 것도 있죠. 꼭 일본 곡만이 아니고. 곡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광복군 아리랑 광복군 일일이야 이런 건 한국 민요에다 붙여서 또 우리 책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는 작곡가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1940년대 광복군 시대에 와서는 광복군 자신들이 작사 작곡해서요. 전부 우리 광복군들이 작곡한 거예요. 1920년대만 해도 곡이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0: 이후 독립군가 보존회의 활동은 꽤 큰 규모의 행사인 독립군가 부르기 대회까지 이어지며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독립군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자 보존회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커졌고 대회 또한 1990년대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독립군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50년에 걸쳐서 의병 독립군 광복군들이 부르던 노래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노래로서의 독립운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과 후세들에게 알려서 선열들의 수국 선열들의 어를 기리고 그리고 책을 구해보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그게 게재됐는데 올부터 안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0: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아 불려졌던 독립투사의 혼, 독립군가. 민족의 노래이자 그 자체가 독립운동사인 이 노래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는 독립군가 보존회의 바람이 김자진 장군의 승리의 행진곡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춘에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0: 흔쾌히 후배들의 부탁을 수락해준 국악계의 선배들. 첫 만남 후 오랜 기간의 편곡 과정을 거쳐 드디어 재회의 날이 왔습니다. 수십 년 전 만주벌판에 울려 퍼졌던 노래는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됐을까요?
1: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절돼 있는 거 있죠. 노래 들어오는 거. 노래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게 노래가 살 수 있도록 조금 볼륨 조절해 주시고.
2: 그렇다고 너무 춥진 말고.

0: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1: 깜짝 놀랐어요?
0: 소름 끼쳤어요. 중간에 기나리랑
2: 맞아. 부끄러워.
0: 아니요, 완전 잘했어.
3: 기나리랑 알아주시니 감사하네. 못 알아들으시네.
4: 일단 뭐 저는 그때 하는 게 없었거든요.
1: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4: 뭐 하는 게 없었는데 뭐가 또 들어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정민이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5: 딱딱하고 투박하던 군가의 외투를 벗고 아련한 국악곡으로 재탄생된 승리의 행진곡. 생각보다 멋진 선물을 받은 국악의 신예들은 선율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하며 우리의 소리를 가슴에 담아봅니다.
6: 이제 노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래가 들어가고 박자가 들어가면서 그 국립군 행렬이 가까이 왔다가 노래가 부르면 다 같이 부르다가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다시 가면서 약간 뒷모습이 약간 아련하게 남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인천에서 출발해 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중국에 도착한 대원들. 2일차 일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선조의 위대한 숨결과 마주할 수 있는 곳,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즉위 후 22년간 왕위를 지키며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광개토 대왕. 그의 생애를 기록한 위대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장군총이 위치해 있습니다.
1: 고구려의 정기가 느껴진다.
0: 만주벌판을 누비던 고구려의 위대한 힘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은 아이들.
2: 웅장하고 옛날의 고구려의 기상이 느껴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 옛날에 이 자리가 원래 고구려의 자리였는데 중국으로 편입돼서 이런 저희의 유물을 보려고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0: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완성한 장수왕의 능. 위대한 역사의 유물이지만 벌판에 방치돼 있고 곳곳에 훼손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소중한 유산 앞에선 아이들의 마음에도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2: 사실 책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실감도 안 났는데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웅장하고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책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 또 몸소 느끼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0: 대장정의 일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고구려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장소에서 밤기차를 타고 이동한 대원들. 청산리 역사대장정 3일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다시 버스로 이동 중. 오늘의 목적지는 모두가 기대하던 그곳, 바로 백두산입니다. 저렇게
1: 엄청 넓고 깨끗하고 맑을 것 같아요.
2: 상상이 동물이 나올 정도로 파랗고 맑고 그리고 굉장히 연기도 자욱한데 너무 깨끗하고 시원할 것 같아요. 정말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한 장면이 상상이 되고요.
0: 백두대간의 정기를 담은 백두산의 정상. 과연 아이들은 맑게 갠 천지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3: 자, 여기서부터는 집차를 이용을 할 겁니다. 소지품 다 챙기고 내리세요.
0: 백두산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지프차로 옮겨 타고 20분간 이동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흐려지는 하늘. 결국 빗방울까지 비치기 시작하네요.
4: 우와, 저기 뭐야?
0: 백두산 정상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는데요. 구겨진 날씨에 결국 우비까지 챙겨 입습니다.
5: 오조 나왔어요?
6: 네.
5: 육조 나왔어요?
6: 네.
7: 팔주부터 출발할게요. 팔주부터 출발할게요.
0: 맑은 날씨로 백두산 천지를 훤히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 며칠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기상 사정에 따라 정상 출입 자체가 통제되기 일쑤라니 비록 비가 흩뿌리는 궂은 날씨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다행입니다.

0: 드디어 대한민국 청춘과 마주하게 된 백두산의 천지, 민족의 정기, 그 뿌리가 되는 이곳, 한반도의 끝자락에 선 감격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땅임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반도를 오롯이 거쳐 이곳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 누구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이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0: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청산리 역사대장정. 그동안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2: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0: 8박 9일의 여정 동안 독립선열의 발자취,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여정. 그 중심에서 독립투사 김좌진 장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0월 21일 6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치러진 독립전쟁,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만주의 청산리에서 2,500명의 독립군이 5만 명의 일본군을 대파해 독립투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를 이뤄낸 전쟁. 그 주인공이 백야 김좌진 장군입니다.

주권을 침탈당한 통안의 아픔을 딛고 독립투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항일무장독립운동의 3대 승첩으로 기록된 청산리 전투.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직접 만든 가사로 완성된 바로 그 노래 승리의 행진곡이 90여 년이 지난 후 우리의 소리로

0: 사진.
1: 멋있기도 하고 일단 저희 조원 상은 오빠가 맨날 개구진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장구 치면서 정말 진지한 모습을 거의 처음으로 봤는데 그냥 되게 멋있었어요.
2: 이상하게 되게 슬펐어요. 근데 되게 잘했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3: 네. 이 전에 여기 청산 역사대장 하기 전에 국악이라는 음악을 알았어요?
2: 네, 저는 봤어요. 근데 나 앞에서는 처음으로 봤어요. 예, 네, 좀 특이, 되게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기억이에요. 오늘 처음 배웠어요.
4: 머나먼 중국 땅에서 독립의 의지를 온몸으로 태웠던 독립투사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을 대한민국 청춘의 발걸음이

0: 대장정 일정의 막바지. 대원들이 잠시 짬을 내 들른 곳은 중국 해림시에 위치한 조선족 실험소학교. 독립투사인 동시에 활발한 교육가였던 백야 김자진 장군이 세운 많은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청산리 역사대장정 참가자들과 매년 만남의 시간을 갖고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는 소학교 아이들에게 이번 국악의 신예들의 방문은 더욱 뜻깊었을 것 같은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언니 오빠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소학교 어린이들이 작은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화이팅!
3: 아, 귀여워.

0: 구사리 같은 손으로 선보인 근사한 연주. 언니 오빠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1: 열차에 잡는 법.
0: 뜻깊은 만남이 이뤄진 김에 막간 국악 강습에 나섰습니다.
2: 거꾸로 잡으시는 겁니까?
3: 열차를 지금 거꾸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요게 겉모습이고 여기 안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겉모습 쪽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겉모습 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0: 그동안 교명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구국정신과 애국혼을 계승한다는 김자진 장군의 교육 이념을 이어가며 꾸준히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곳.
4: 당연히 그것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뭐. 그 때로는 애들이 이제 한국이 어디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이 알고, 네, 그 다음 아 우리 모국이구나 이것도 알고 또 생활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한국과 먼 북쪽의 땅에서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어린 동포를 보니 여정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 힘이 솟습니다. 이렇듯 역사와 문화의 힘은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모두를 하나의 민족으로 뭉치게 합니다.

0: 중국 하얼빈시 남쪽에 위치한 731부대 유적지. 대량 살상이 가능한 세균전을 준비하며 국적을 불문하고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포로를 희생시킨 일제의 만행이 재현된 장소입니다. 전염병에 균을 투여하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얼려 죽이는 등 실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이 기록돼 있습니다.
1: 이렇게 와서 현실로 보아서 이렇게 남은 이런 물건들이랑 현실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진짜 일제 만행을 진짜 길이길이 남겨가지고 그들이 꼭 반성하는 모습을 꼭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0: 1980년대 초에 발견된 731부대 관련 문서. 중국은 그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생체 실험을 감행했던 이곳에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2: 편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거의 고문 수준으로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렇게 글자 세 글자만 남겨져 있다는 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0: 결코 잊어선 안 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 글이나 사진으로만 봐왔던 끔찍한 역사가 젊음의 눈에, 가슴에 생생한 이야기로 새겨집니다. 이번 청산리 역사대장정에는 특별한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바로 이 하얼빈역에서 당시 일본의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한 건데요.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에게 권총을 발사했고 세 발을 명중시킵니다. 이후 치러진 여섯 차례의 재판 후 안중근 의사에게는 사형이 판결됩니다.

0: 김좌진 장군의 소망에서 안중근 의사의 염원까지 8박 9일간 쉼없이 이어진 여정 속에서 이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일 전에 나와 다른 강한 역사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1: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차가운 지성으로 냉철하게 반성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키우기 위한 것이 청산리 대장정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내 목숨까지 바쳤던 선열들의 그 빛나는 을을 그 가슴 속에 깊이 담아서 나와 과거를 잇는 튼튼한 연결 끈 하나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러 가는 건데 돈을 들여가면서 비행기를 타야 하고 강을 건너와,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와야 하고 이런다는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이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막상 여기 참여하게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아 이렇게 옛날에 독립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구나 우리가. 열정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저 독립 열사님들의 그런 발자취와 숨결을 저희가 느끼면서 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0: 8박 9일의 시간, 총 5,400여 킬로미터의 여정. 걸으면 걸을수록 젊음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춘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1: 역사란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가슴의 그런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유, 진짜!
0: 땅 위에 새겨진 역사의 숨결, 그 위에 더해진 우리의 소리까지. 이들이 걸어온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1: 저희가 정말 힘을 키워서 이 땅을 다 사버릴 정도로 정말 저희가 이 청년 횃불 대원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0: 그 특별했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슴에 품게 된 역사의 소중함. 새로운 나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의 청춘들.
3: 저도 이제 교사가 되면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0: 모든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들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4: 이런 역사는 잊혀져 말고 계속 이제 저희 청년 횃불같이 14기, 15기 계속 나와서 이런 역사 현장을 직접 보면서 계속 막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5: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상이나 정치 이런 걸 떠나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구나.
6: 앞으로 이번 경험을 통해 또대로 더 좋은 밑거름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력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를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4: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5: 좋게 얘기해줘야지.
4: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6: 아닙니다,
4: 보라보고 있는데.
6: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정신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 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0: 큰 힘이 되었습니다.
1: 읽어봐.
2: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3: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4: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1: 그리고
4: 이건 뭐야?
3: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4: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0: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5: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치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우리 표정 조파이가 보이시는데.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매디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1: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희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1: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3: 지희는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혜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장애학생음악 콩쿨

0: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휘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한 곡 댄덜라이온을 4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혜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살짝 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희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3: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 음 한 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브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브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0: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4: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5: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6: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7: 네!
6: 아,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7: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싱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0: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아,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혜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혜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1: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님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1: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0: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한산이야, 한산. 와,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으로 왔네.
1: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행복해요.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러 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0: 지희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내면의 자아를 탐험하고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자신감을 강화하는 연습을 해보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과거 나의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생각하며 그때의 감정과 성취감을 회상해봅니다. 혹은 꿈꿔왔던 목표에 도달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며

미래에 이루어질 나의 성공을 시각화해 봅니다. 자신의 큰 목표와 꿈에 집중하며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강화 메시지를 내면에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의 강점과 능력에 집중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호흡을 조절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3회씩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후 시리샷은 압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후 시리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듣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이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한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싣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라바사나와 부장아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라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봅니다. 혹시 뒤로 젖힌 목이 불편하시다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3번 또는 5번 정도 유지한 상태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골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우파비스타 코나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의 이완을 돕고 허리와 등 그리고 굳은 목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신체 교정 자세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봅니다. 오른발 왼발을 살짝 열어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질려고 노력해주고요.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혹시 앞으로 숙이기 어려운 분들은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합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밀어내고 가슴을 앞으로 펴면서 호흡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팔을 앞으로 뻗을 수 있으면 조금 더 뻗어봅니다. 둘, 뒤꿈치도 밀어내봅니다. 자, 다음은 팔을 뻗어서 발날을 잡을 수 있으면 발날을 잡아보고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보려고 노력해 주시고 뒤꿈치를 밀고 가능하다면 아랫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턱도 앞으로 밀어내면서 호흡을 합니다. 셋, 자,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허리와 골반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파비스타 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 측면을 잡아봅니다.

우선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유지해 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열어봅니다. 다리를 다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가슴을 펴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밀어서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가슴을 앞으로 펴줄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놓고 호흡합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체크하면서 따라해 보시고 반복적인 수련을 통해 점차 나아지는 본인의 모습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와 허리를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키워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펴봅니다. 오른발 왼발을 활짝 열어봅니다. 손을 뻗어서 무릎을 쥐려고 노력해주고요.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펴봅니다. 발날을 잡을 수 있으면 발날을 잡아보고 천천히 가슴을 펴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보려고 노력해주시고 뒤꿈치를 밀고 가능하다면 아랫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 측면을 잡아봅니다. 우선 뒤꿈치를 들어서 균형을 유지해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열어봅니다. 다리를 다 펴지 않아도 좋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가슴을 펴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여 간과 비장의 정화를 돕는 파드마사나와 소장과 대장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요가 무드라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파드마사나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왼발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당겨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집게손가락을 엄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짚고 세 개의 손가락을 서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팔꿈치를 쭉 핀 상태에서 턱을 깊숙이 쇄골각까지 당겨줍니다. 어깨를 천천히 핀 상태에서 끌어내려주고 복부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복부를 수축한 상태에서 내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위로 더 들 수 있으면 안쪽 깊이 당기고 혹시 가능하면 발등으로 허벅지를 꽉 조여주면서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마찬가지로 세 개의 손가락으로 붙여준 상태 팔꿈치를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줍니다. 턱을 깊숙이 당겨주고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하나

복부 안에서 팽창과 수축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동작을 잘 따라하고 계신 겁니다. 요가 무드라 동작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립니다.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팔로 왼쪽 팔꿈치 측면과 왼팔로 오른쪽 팔꿈치 측면을 서로 붙잡고 어깨와 가슴을 펴줍니다. 견갑골 사이 능형근을 모아주시고 가슴을 펼치면서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이면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팔꿈치 모아주면서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팔을 풀어줍니다. 자, 가능한 분들 위해서 한 동작 더 소개합니다. 반대쪽 다리를 끌어서 왼쪽 허벅지 안쪽까지 당겨주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척추를 밀어냅니다. 가슴을 펴준 상태를 유지하고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턱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이때 합장한 손으로 척추를 밀어내고 가슴을 펼쳐줍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모든 병은 오장육부의 불균형에서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장육부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소장과 대장의 정화를 돕는 요가 동작을 규칙적으로 따라해 보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왼발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당겨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집게 손가락을 엄지 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짚고 세 개의 손가락을 서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팔꿈치를 쭉 핀 상태에서 턱을 깊숙이 쇄골각까지 당겨줍니다. 어깨를 천천히 핀 상태에서 끌어내려주고 복부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립니다.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팔로 왼쪽 팔꿈치 측면과 왼팔로 오른쪽 팔꿈치 측면을 서로 붙잡고 어깨와 가슴을 펴줍니다. 마시고 턱을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이면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4편의 국악관현악곡을

0: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아닙니다,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요런 경지가

0: 하늘엔 장별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웬 집안 종족들이 차례로 화직한 연후 별주부 발정하여 세상을 찾아나갈 적은 소국 풍경은 조석으로 보는 바나 세상 경치가 아주 기여든 것이었다. 고고 찬변지리운홍 부성은 높이 떠 양곡 자진난 개월봉으로 토골공

뒷발로 벽파를 찍어 당기며 뒷발로 장랑을 탕탕 요리저리 저리 요리 앙금

시보현탄 금성은 이비회원인가 낙포로 강은 접에 조각 딸무관수 그 초해왕 그 원동이요 모래 속에가 잠시

달달해 몽둥 친건 줄 모르다 아래 얼음 넌 굴등수 버들이 번 나무 오미자 치자 감자대 초카진 과목 얼 그러지고 뒤틀어져서

가보니 만낙 전봉이요 내려 고버버의 백사가 제장이라 애고 보라진 대근 창송

입술이 콸콸 열에 열 두 골무리 한테로 합수 쳤다 전방자 질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뻐끔정은 평풍 속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대수중으로 떠나가느라고 벗김이 부엌 쩍 물러 우리 뒤뜬 와르르르르 꽈를꽈를 뒤뜬거려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배로 가잔 말 아마도 대로구나 요런 경기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3: 네네.
1: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요런 정치.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한 30분 정도... 죄송합니다.
2: 괜찮아요.
3: 저기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음악과 예술로 삶을 즐기는 멋과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풍류라고 하는데요.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겨온 선조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 음악과 소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선조